페이드아웃이 이렇게 아쉬울 수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니까. 네. 핑크 스웨치에 한참 기분 좋으려는데 아쉽네요. I feel good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연자분의 여유와 관대함은 온도와 습도에서 나온 것이라 추측됩니다. 요즘 누가 어깨치고 지나가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한여름이었으면 싸웠죠. 아, 뭐 이렇게 된 지 며칠 됐다고. 네. 근데 오늘은 진짜 새벽에 베란다를 딱 열었더니 서늘한 거예요. 그래서 야, 결국 왔구나. 네. 여름이불 이제 챙겨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오늘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간대요. 아, 일교차가 크니까. 그리고 뭐 저도 어제도 그렇고 목소리가 좀 갈라져서 송구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많이들 이렇게 목 갈라짐 현상, 감기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예외란 없습니다. 다들 컨디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수진님, 오히려 좋아 정신 늘 염두하지만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네. 6986님, 아유 첫 곡 나오는데 바로 문자를 주셨어요. 아들 등원시키면서 듣는데 첫 곡이 너무 좋아서 라고. 네. 지금 사실 우리 김나영 프로듀서는 좀 늦은 휴가를 떠난 상태고요. 우리 굿모닝 FM의 최민영 프로듀서께서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근데 참 그 선곡에서 그 결이 느껴지시나 봐요. 참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저희가 숙고해서 선곡들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민한 귀를 갖고 계신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 네. 오늘은 가장 화려한 날이죠. 네. 어떤 사람 A, 캐스커 이준호 씨,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와 함께 어떤 사람 A,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군가 해피엔딩도 좋고 새드엔딩도 좋고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네, 뭐 말이 그렇지만 코믹쇼입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IS 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경기도청, 롯데렌탈, 백조싱크, 가평군청, 이카운트, 아크메르 동탄,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과 함께 할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0: 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도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Paradise.
1: 네, 들으신 곡은 새내기 걸그룹, 7인조 걸그룹 트위드의 Sunkiss라는 노래였습니다. 잠깐 보니까 팀의 2011년생 멤버도 두 명이나 보이는 것 같은데, 와, 정말 애기죠. 예, 우리 집 막내보다도 훨씬 어린 것 같은데요. 자, 트위드였습니다. 2159님 벌써 소식을 아시고 노래 좋다고 문자 주셨고, 유혜리님도 노래 좋더라고요 라고 반겨주셨습니다. 5223님은 어제부터 잠옷바지 긴 바지로 바꿨습니다. 상대도 바꿨나요? 아직은 저는 네, 반팔에 반바지인데요. 오늘 새벽 공기를 느껴보고 슬슬 이제 뭔가 조금 더 두꺼운, 일단 이불 덮는 것만 좀 바꿔도 굳이 뭐 되지 않을까. 제 경험상 10월 초까지는 좀 더웠던 것 같아서 9월 정도는 저 버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감기 다 조심하시고요. 진짜 아유, 이렇게 중간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서글프긴 한데, 아이, 또 낮에는 더울 테니까. 그나저나 4947님 추석기차 예매날 알림해놓고 두근두근 기다리다 접속했는데 몇 초 늦은 사이 대기번호가 6만 번대로 밀려났어요. 슬픈 예감도 40분을 기다려 들어갔더니 서울 경주 매진, 부산 서울도 매진이라 결국 빈손. 추석 전날 밤 10시 출발 고속버스 한 장이 남아서 그거라도 예매 완료했는데, 연휴 후에 부산집에서 서울 가는 기차가 없어서 취소표를 이제부터 매일 들락날락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공연도 기차도 티켓팅 전쟁. 단 몇 초 사이에 6만 번. 근데 또 취소표도 예, 만만치 않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십시오. 트위드 멤버가 2011년생 얘기 듣고 와이프가 자기가 시크릿 가든 신명나게 볼 때 태어난 애들이 돈 벌러 나왔다며 자기도 분발하겠대요. 이건 또 무슨 논리가. 5551님 하긴 그렇죠. 네, 파이팅입니다. 이어서 레이첼 야마가타의 노래 듣습니다. Baby, your love.

들으신 곡 조율이 그리고 어제 특별 초대석에 함께 해줬던 우리 쿤디 이석훈 씨가 함께 노래한 야 진짜 제목과 그대로인 것 같아요. 청명한 가을 하늘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의 노래 가을 상자였습니다. 이경님 또 0724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던 노래였습니다. 발라드가 이렇게 좋게 들리는 거 보니까 가을인가 봐요. 최은서님. 어제 쿤디 나온 뒤로 오늘도 오늘 아침 들으러 왔습니다. 앞으로 잘 들어볼게요. 아, 또 쿤디가 이렇게 영업을 해주셨네요. 이선희님 반갑습니다. 어제 책 사고 집에 오는데 광역버스를 타고 바라본 풍경 자가용의 눈높이와는 달라서 미술관 풍경화를 마치 다른 버전으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높아졌는데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버스에서 보는 풍경 그럴 수 있죠. 0715님 아이고 백진아님은 재채기와 콧물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특히 아침부터 재채기를 많이 하니까 체력이 반으로 깎인 것 같아요. 많은 비염인들 공감하시죠. 이제 더 추워지면 진짜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수가 있을까? 자, 좀 비염에서 이 정도 했더니 좀 해방됐다 하시는 아침 가족들 비법 있으시면 형편되실 때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재현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The Bird and the Bee, Heart It on the Radio. 아, Hold, Heart로 봤어요. 라디오에서 들었다고 Hold It on the Radio였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4: 빼.
3: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용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해.
5: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2027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 의료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침으로 지역 의사 전형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합격자는 학비 지원을 받는 대신 의사 면허를 딴 후에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따라 경쟁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원 전에 대학별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수험생 여러분 꼭 원하는 대학에 붙어서 내년에 새내기로 캠퍼스를 누빌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서도 응원합니다. 요즘 경복궁과 서촌 일대가 이 러너들, 달리는 사람들한테 인기라는데요. 달리기 열풍이 서울 국립고궁박물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 왜일까? 왜? 박물관에 물품 보관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가 이 러너들 사이에 꿀팁처럼 퍼진 것이 발단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박물관 관람객들이 가방이나 또 캐리어 같은 걸 맡길 곳을 못 찾아서 이게 참 네. 이러다 관람객들 짐 맡기려고 러너들보다 더 뛰어다니는 아이러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프로야구가 3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돌파한 가운데 야구장 먹거리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배달 플랫폼에 따르면요, 야구장 인기 메뉴 1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저도 참 의외입니다, 물회와 육회 세트였어요. 야, 이거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전체 주문의 4분의 1을 넘는 약 27%를 물회와 육회가 차지했고요. 2위가 고추튀김. 야구장 대표 먹거리였던 치킨이 3위로 밀려났다는 소식이에요. 하긴 더우니까 시원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되는데, 또 가을 야구에서는 어떤 메뉴가 뜰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야구 용어인데요. 이것은 투수와 포수를 한 팀처럼 묶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류현진과 신경현 선수, 뭐 진짜 많죠. 옛날로 거슬러 갈수록 오승환, 진가병 선수 등등. 일반적으로 이 건전지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밴드에서는 드럼과 베이스도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힌트송은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입니다. Nothing Better.

0: 네, 오늘의 힌트송으로 들었던 브라운 아이드 소울. 아주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정말 들을 때마다 이 노래는 Nothing Better. 오늘 투수와 포수를 일컫는 네, 야구에서는 배터리라고 하죠. 이 조합을. 근데 이 better인지 better인지 가장 영어와 영어식 발음과 미국식 영어 발음의 극명한 차이가 이렇게 나죠. 미국은
1: better,
0: 영국은
1: better.
0: 네, 이렇게 뭘 better.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냥 배터리라고 예전에 하긴 뭐 힌트송으로 사랑의 배터리 나올 줄 알았다고 임현기님, 엄현규님. 그건 너무 정답이 들어있어가지고 박순정님도 힌트송 생각하느라 제작진분들 수고 많으시다고. 네. 자, 배터리.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3612님인데 물회랑 고추튀김 나온 거 보니까 문학구장인 것 같아요. 저 단골인데 지난 주말에도 가서 고추튀김 먹고 왔어요. 랜더스요, 비상하라. 그러니까 각 배터리만 해도 자기가 응원하는 그 구단에 있는 배터리들 열심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고추튀김 전문점이 올 시즌에 각 구장마다 새롭게 입점을 했대요. 아, 저도 참 고추튀김 좋아하는데. 예. 스킨케어 받으실 다섯 분입니다. 아, 이거 뭐 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최상의 배터리 조합은 강민호 원태인이죠. 라고 3831님. 뭐 삼성을 응원하시는 거고. 무적 LG 배터리 박동원 임찬규 사랑합니다. 라고 0804님. 네, 세 분 더. 3488 박인규 강덕래님께는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저칼로리 퀴즈는 주중에 계속되니까 너무 낙심 마시고요. 이어서 멕시코 싱어송라이터 레온 라레기 그리고 밴드 조의 그 리드 보컬이 밴드 조의 리드 보컬도 맡고 있다고. 예, 레온 라레기의 로코스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0: 네, 영화 Walk to Remember OST에서 6047님이 신청하신 맨디 무어와 조나단 폴맨의 Someday We Will Know였습니다. 아이고, 85세싹 청취자라고 우리 4106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앞으로 형편되실 때마다 네,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비염, 뭐 기침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효과 보신 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팁 좀 달라 그랬는데 작두콩차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7732님부터 해서 1015님 30대 중반까지 비염을 달고 살았는데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도 잘 챙겨 먹었는데 결국은 면역력 관리가 최고더라고요. 저는 술 끊고 비염이 나았습니다. 야, 주당 여러분들 뜨끔하시겠어요. 이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닐 텐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예, 특히 환절기 때 이럴 땐 좀 많이 줄여라도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역력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국내 내노라는 대학병원 알레르기 내과 선생님이요 라디오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얘기하면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굶어야 해서 싫어한다면서 해준 얘긴데 병원에서 처방받아 비강 분무 스프레이를 꾸준히 뿌려주면 된다고 저도 처방받아 뿌렸더니 진짜 확 줄었어요 라고 5442님 아 그럼 일단은 내원을 한번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해주는 비강 분무 스프레이 진짜 그거 그 좋게 간단하다고요? 아무튼 비염 비법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세정 물티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제

0: S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1: Best sleep.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전문 브랜드 MK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제일 멀리 사는 친구가 학교에 제일 먼저 등교하는 것처럼 오늘도 캐스커 준호 씨 벌써 도착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잠깐 걸어서 5분 거리에 살 때 인생의 모든 지각을 그때 다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2부 끝곡은요. Manic Street Preachers, 줄여서 매닉스라고도 불렸던 이 팀의 Autumn Song, 가을 노래 준비했고요. 자,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 4부 어떤 사람의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

0: 지금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드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진짜 특히 새벽 공기는 확실히 지난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떠올린 노래는요, 뭐 특히 계절감이 딱히 중요한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선선할 때 들으면 템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센티해지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원곡은 비지스가 오래전에 발표했던 노래인데요, 캐나다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 파인스트가 이 노래를 2000년대 초반에 아주 독특하게 리메이크를 해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저도 듣고 있는 노래인데요. 원곡은 비지스, 오늘의 준비한 곡은 파인스트가 노래하는 Inside and Out이라는 노래 같이 들어요.

네, 뒷부분에 이렇게 색소폰 소리가 막 휘어져서 들린 이게 이제 바이닐 레코드에 있는 소리를 DJ들이 스크래칭하는 그런 기법으로 재밌게 표현이 된 Inside and Out Feist였습니다. 좋아하는 노래인데 간만에 들어요, 정희정님. 네, 반갑습니다. 조상현님은 이 시간에 메모 공책과 볼펜을 두고 좋아하는 노래를 적어둡니다 라고. 보통 미니로 듣고 계시면 위에 제목 끌 때 사진 캡처 그래놓고 잊어버리죠. 자, 아유, 점점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오늘 생각나

0: 노래였고요. 자, 그러면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옥상 달빛의 윤주 씨, 캐스커 준호 씨와 함께 어떤 사람 A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브람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와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할게요.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4: 1일 1짬뽕 오케이?

0: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떠나보냈던 시간,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문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운명이 그 사람에게 정해준 배역,
2: 어떤 사람 A.
0: 자, 지난주부터 우리 오늘 아침에 안착한 코너, 어떤 사람 A. 자, 오늘도 캐스커 이준호 씨, 옥상 달빛 김윤주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아, 일단 우리 준호 씨는 네. 제천 영화제 때문에 네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또 내려가셔야 된다고.
3: 네, 오늘 폐막식 시상자로 할 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네, 내려갑니다.
0: 그렇군요. 의상이 진짜 딱 그 수상 시상해 주시는 분.
3: 네. 업계의 고인물 같은 느낌.
0: 아니, 전혀. 최근에 본 캐스커스 중에서 젤로 멋있는 것 같아요.
3: 아, 감사합니다.
1: 근데 검정색이 진짜 잘 어울리세요.
3: 사실 검은색 옷밖에 없어요. 제가.
0: 맞아요. 네.
1: 너무 좋아요. 근데 딱 좋은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검정색.
0: 나인 하프 위크인 줄.
1: 인 줄.
3: 인 줄.
0: 거기 보면 미키 루크가 네. 똑같은 옷을 여러 수십 벌을 걸어놓고 네,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를. 옥상 달빛도 네. 축하 공연 잘 마치신 거죠?
1: 네네네. 네, 잘 다녀왔고요. 네. 저희도 이제 막 많이 구경하고 리센느 보고 왔습니다.
3: 리센느와 옥상 달빛이 제천을 들었다 놨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1: 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0: 아, 정말. 아니, 지난주 이제 첫 시간의 반응들을 보.

0: 보니까 사랑 코너라 로맨스 장르인 줄 알았더니 코미디네요라고 장연홍님이 좋다고 하셨고, 예, 5165님 뭐 오디세이가 잊혀질 정도라고.
1: 어마어마하죠. 블록버스터죠.
0: 그 정도라고?
2: 오늘 무슨 날인가요? 그러니까 서로 감싸주고 띄워주기로 했나 오늘?
1: 아니 이거 띄워주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2: 약간
1: 조롱조롱.

0: 그러니까. 메소드예요. 네.
1: 그지? 네. 8846님 그거 예 우리 예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게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지 네. 우리 윤주 씨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0: 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사랑 사연 소개할 예정이고요. 오늘 아침 홈페이지 어떤 사람 A 게시판에 여러분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눈물 콧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마라맛 사연 특히 좋고요. 순수하고 네. 풋풋했던 첫사랑 사연도 좋습니다.
1: 네, 모든 연기 장르가 다 가능하다는 거.
2: 네. 바로 밑에 어떤 사람 A 신청곡 받는 곳 있는데요. 그 사람과 만날 때 BGM처럼 깔렸던 노래, A가 참 좋아라 했던 노래, A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노래 등등 받고 있습니다.
1: 자, 오늘 보니까 진짜 뭐 노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아, 근데 오늘 연기 너무 기대돼요, 저 지금. 오늘 네. 부담이 장난 아니실 것 같던데요?
1: 예.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2: 대구인데 예. 이거 경북이랑 경남 사투리 다른 거 아시나요?
1: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그렇죠. 사투리 쓸 때마다 네. 특히 대구 분들한테 그게 무슨 사투리냐고.
2: 그러니까.
1: 온갖 비난과 질타를 받고.
0: 오늘도 그럼 질타를 좀 받겠네요.
1: 예, 뭐 저야 집에서 뭐 할머니랑 엄마가 쓰시는 거. 듣고서 잘한 죄밖에 없는데 아주 그 대구 특히나 대구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세요.
2: 경북 사투리에 대한 프라이드가 또 있으시니까.
1: 아, 네. 경북 사투리. 네. 그럼 준호 씨는 좀 아세요?
2: 저도 거의 경남 사투리긴 한데 억양이 앞으로 오는 게 경북 사투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1: 아 앞으로?
2: 앞으로. 요런 거. 한철이 형이 대구. 이한철 씨가 대구 사람이라 그 형 말투를 떠올리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어려운데. 윤주 씨는 혹시 뭐 난 이쪽은 자신 있다 이런 사투리.
0: 사투리요?
1: 네.
0: 사투리는 제가 이렇게 뭐 연기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 맞춰가는 스타일이어서 선배님이 욕먹으면 같이 욕먹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네. 꽤나 긴 사연이기 때문에 역시 익명을 요구하신 박모님의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에 맞게 사투리를 하시는 것 같아 혹시 몰라 적어봅니다.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딱 서른 됐을 때 일이고요. 제 위로 하나 있는 언니는 일찍 결혼을 했고 저는 그때 솔로였는데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형부가 자꾸 소개팅을 하라는 거예요.
0: 아 형부 소개팅 안 한다니까요. 저는 자만추 스타일.
1: 아 처제도 남자친구 있으면 내하고 술 먹고 좋잖아.
0: 오케이.
1: 알다시피 그쪽 언니분이 대구 달구벌에서 알아주는 악처잖아 악처. 내가 술 좀 먹는다 하면 도끼눈을 뗐는데 처제 남자친구하고 먹는다 해봐. 어쩌겠어 당연히 먹으라고 하겠지.
0: 아 형부 지금 본인 술 먹자고 저보고 남친 만들라는 거예요.
1: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처제도 벌써 서른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있을 거냐고. 아 맞다 그 남자가 음악을 엄청 좋아하대. 처제 음악 좋아하잖아. 그 미키 유키 그 멋있갱이도 좋아한다고 하던데.
0: 설마 유키 구라모토요?
1: 그래 그 유키 구마모토.
0: 구마모토 아니고 유키 구라모토요.
1: 아이 아무튼 이름이 와카노. 아무튼 소개팅 남이 그 사람 공연도 갔단다.
0: 진짜요? 대구에서 한 거예요. 그 저도 갔었는데. 헐.
1: 저의 로망이라면 로망이 데이트로 유키 구마 아니 유키 구라모토 공연을 함께 보는 거. 꽤 고가의 스피커가 있는 청음 카페에 가서 가만히 음악을 듣는 거. 앙드레 갸뇽이나 루이시 사카모토 심보를 선물로 받는 거. 저도 이제 그런 남자와 연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소개팅은 대구의 레스토랑 중에서도 분위기가 좋고 음식 맛도 있고 물론 꽤 비쌉니다. 격조 있기로 소문이 자자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역시나 어중이 떠중이들은 없고 어른들의 연애가 이루어지는 곳 우아하고 고상한 저는 소개팅 장소부터 아주 흡족했더랬습니다.
2: 안녕하세요. 혹시 김윤주 씨?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3: 아 예 안녕하세요.
0: 오 멀끔 not bad not bad.
2: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비슷하세요. 혹시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 아시죠?
3: 아 뭐더라 아는 곡인데 그

0: 레이크 루이스인가?
1: Meditation. 유키 그라모로.
0: 맞다 유키 그라모로.
1: 이거 제가 신청한 곡이에요. 오실 때 딱 나오게 좋아하신다길래.
0: 진짜요? 여기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2: 저는 이미 그에게 반했고 언니네랑 넷이서 치맥을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1: 한 번만에.
2: 그 사람은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됐다 했습니다.
1: 매형이 윤주씨 형부랑 좀 아는 사이인가 봐요. 윤주씨 형부가 우리 처제는 고상하는 막만 찾아듣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매형이 우리 제부도 유키 구라모토 공연 간다던데 그 얘기를 해서 잘 맞겠는데 그럼 만나보게 하자 했대요.
0: 형부는 또 무슨 그런 얘기라고도 아닌데요. 제가 무슨 고상한 음악을 듣는다고. 그냥 보사노바 좀 좋아하고 재즈 좋아하고 뭐 두루두루 다양하게 듣는 거죠.
2: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0: 여기 뭐예요 진짜?
1: 왜요? 뭔 일 있어요? 음식에 다 벌레라도 나왔어요.
0: 아니 이 노래 어떤 날이잖아요.
1: 어떤 날? 아 노래 좋은걸요. 기타 연주가 수려하고요.
0: 역시 아시는구나. 제가 만난 남자분 중에 어떤 날 아는 분 처음 봐요. 제가 어떤 날 아시냐 하면 예? 어떤 날 얘기하시는 건데 이랬다고요.
1: 하하하하 어떤 날 얘기하시냐.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2: 어떤 날을 계기로 저는 이미 이 남자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상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신랑 입장곡으로 이 노래를 하자. 두 번째 만나는 날 그야말로 방점을 찍게 되는데
1: 여기 선물 김현철 씨 신보가 나왔더라고요.
0: 미친! 어머 죄송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2: 어떤 사람 A가 내민 김현철 9집 앨범은 저에게 있어서 거의 뭐 다이아 반지를 내밀며 프로포즈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날 쓰인 콩깍지는 이렇게 벗겨질 줄을 몰랐고 빠르다. 저의 진두지휘하에 저희는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두 아이의 육아를 하며 전업을 하게 됐고요. 늘 그렇듯 새벽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놓고 집안일을 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듣는 연주곡들과 남편과 아이들이 회사로 학교로 떠난 뒤 듣는 오늘 아침과 이문세 씨 프로를 애청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사극에 미친 남자였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지금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지금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1: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너무 멋있단 말이야.
0: 아 뭐야 또 안 건봐? 질리지도 않어?
1: 어허 지금 누가 질린단 소리를 하였는가?
2: 마군이. 어허 저기 마군이가 가득 찼구나.
1: 저 봐봐 궁예가 너한테 마군이란다.
0: 지겨워 딴 거 좀 봐.
1: 안돼 이제 겨우 후백제 격파했는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사극 봐야 돼. 인간 세상을 통찰하게 된다니까. 역사를 왜 배우겠어.
2: 옥좌가 무엇이고 황제가 다 무엇인가.
1: 너무 왜 이렇게 잘하지.
2: 나라가 무엇이고 정치가 무엇인가 다 사람이 만나고 모여서 하는 것일세. 사람.
1: 또 명대사 나왔다.
0: 지겨워. 저 시커먼 화면도 지겹고 아저씨들의 저음도 지겹고 갑옷도 너무 싫어.
1: 갑옷 싫어? 오케이.
0: 아 싫다고. 여인천하 극혐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나 전에 이 음악 듣고 잔날 참수당하는 꿈 꿨다고.
3: 매야 내 정령 단매에 죽고 싶은 게로구나.
0: 아, 저 아줌마 무섭다고.
3: 내 인연 그 요망한 주둥이를 닥치지 못할까?
1: 경빈이 당신 주둥이 다드래.
0: 고마해라 진짜.
1: 아 알았다.

0: 오, 당신 좋아하는 거 틀어주면 되잖아. 금곡 나왔다.
1: 아 여기다.
2: 제 입에서는 고비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 맛이 나냐고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0: 대장금은 괜찮잖아. 갑옷도 안 나오고 잠수당할 일도 없고, 그지?
1: 아 싫다고. 아 연기도 싫다고. 나 현대극 보고 싶다고.
2: 어떤 날은 궁예가 철원성을 정복했다가 또 어떤 날은 이성계가 이방원이랑 좌뜯고 싸우다가 또 어떤 날은 조선 최고 부자 임상옥이 만주에서 고초를 겪다가 암튼 우리 집은 사극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아니 베이시스트 조동익과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어떤 날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진짜 데이트할 때 유키 구라모토 즐겨 듣는다고 했고요. 어떤 날 노래도 알았고 심지어 레트로 시티팝의 숨겨진 보석 유정현과 이경영으로 이루어진 아침의 숙녀 예찬이란 곡도 알았다고요. 근데 그 사람 어디 가고 이렇게 사극에 미친 자만 남았냐고요.
1: 근데 유키 구라모토 공연 간 거 맞아? 표 사서 간 거 맞아? 어? 제발로?
0: 간 건 맞는데 내가 산 건 아니고 그때 통신사 이동했는데 경품 당첨돼서 갔어. 가서 막 푹 잤다.
1: 그러면 내가 결혼 전에 녹음해준 테이프 기억나? 이발린스 까이타노 벨로즈 기억나?
0: 이발린스가 부른 곡이 그 까에따 멋있갱이야.
1: 야 이발린스랑 까이타노랑 둘 다 사람이야. 진짜 말을 말자.
2: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 대사 하고 싶어서 환절기를 기다리는 이 남자. 이 남자가 지금 저의 어떤 사람 A랍니다. 아, 저 대사 듣기 싫어서라도 올겨울에는 절대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요.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8: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 자,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10: 네.
9: 어떤 날 물론 두 분은 당연히
11: 네.
10: 예,
9: 알고 계신
11: 이 집에 수록된 곡이죠.
9: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연 뒤에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였군요. 4055님.
10: 아, 전 사연보다 지금.
9: 네.
10: 연기력에 진짜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었어요, 정말.
9: 아, 진짜?
10: 와, 이 진짜 솔직히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지금 대장금도 장난 아니었고요. 궁예가 이거는 솔직히 진짜로 환절기 때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9: 아, 이런 과찬의 말씀을 예. 아무튼 뭐 듣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뭐 피식하셨다면
10: 아 이거 봐요. 2346님도요. 이런 메소드 연기는 27년 백상 겨냥한 건가요?
9: 백상을 뭐 아무나 불러줘야 하는 거지. 예.
11: 405님 어떤 날 두 분 아실까요? 이런 사연 뒤에 틀어졌다.
10: 그러니까요. 아 지금 근데 아마 사연 얘기가 진짜 많으실 것 같긴 해요.
9: 그러니까
10: 예.
9: 아 오하윤에서 내 인연을 듣는다니.
10: 아 이걸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로 또 내 인연을 듣는 게 되게 생경하고 좋네요.
9: 아니, 그 TV에서는 뭐 이놈 새끼 저놈 새끼 다 하는데 네. 라디오는 그냥 그런 데 있어서 너무 좀 제한이 많아요.
10: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보면서 하면은 조금 덜 이렇게 좀 데미지가 안 큰데 귀로 듣고 있는데 그런가? 욕을.
11: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면 네, 이 표정. 사람이 지금 되게 장난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라디오는 그냥 오디오니까 오직 진짜 욕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9: 아, 아무튼 라디오는 가장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1: 물론 좀 하면 어떠나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지만.
10: 그럼 이것도 좀 자주 하세요. 그냥 가족분들을 위해서.
9: 아, 네. 아무튼 오늘 사연자께는요. 저희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0: 우와.
9: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뭐 꼭 상품을 떠나서 네.
10: 떠날 수가 없는데
11: 50만 원 상당이면
10: 50만 원
11: 떠날 수 없죠.
10: 저는 안 떠날래요.
11: 무슨 말씀이세요?
10: 얼마나 잘 찍어주는 거야? 이거.
11: 저도 익명으로 보낼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9: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오늘도 뭐 말은 이렇게 얄밉다고 하지만 해피엔딩인 거잖아요.
10: 그렇죠. 아, 또 그게 불평 불만이시군요.
9: 아니, 그러니까 난 좀 뭐 이렇게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쪽이면 좋았는데
11: 그러니까 기억 속에

0: 몰래 묻어둔 어떤 아련한 어떤 사람 A인데
1: 잘 지내니
0: 자꾸 많은 분들이 현직 남편을 어떤 사람으로 지칭하는 게 조금 마음이
1: 아니 왜 아름답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2: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그 예 아무튼 아주 여러분들 그 몰래 듣다가 다 들켰잖아요. 8133님 작전 성공.
1: 아 어. 여기 아니나 다를까 또 저기 사투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0848님 오늘의 사연은 대구에서 만나는데 부산 사람들.
2: 아 그래요?
1: 아 이게 부산 사투리였구나. 아,
0: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2: 하긴 저희 어머니가 부산이라
1: 아,
0: 애를 쓴다고
1: 제 주변에도 썼는데. 다 부산이라.
2: 아, 대구 참 어렵습니다. 네, 극복이 어려워요.
0: 부산 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걸 합시다.
1: 네. 전라도 쪽도 가능하세요?
2: 아 그럼요.
0: 아 그럼요.
2: 아유 그 완전 가능이죠. 예. 남편이 사극에 미친 자란 사실을 결혼하고 알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제. 연애 초에는 전혀 몰랐던 나의 오. 그 사람의 반전 취향. 예, 이 문자를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걷는 거 좋아하는 날 위해서 제주도 올레길 걸었는데 알고 보니 걷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괜찮은 사람이구나 했는데 애초에 남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더라.
2: 저런.
1: 등등.
0: 소개되신 분 중 5분 뽑아서 수제 쿠키와 커피 세트. 짧은 문자는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공짜인 미니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혹시 두 분은 주변에 이렇게 반전을 했던 캐릭터 기억나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알고 봤더니 제가 설정이었어 저게?
0: 아 설정인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전혀 안 그런 거 특히나 약간 그 저는 좀 소위 얘기하는 그 애니메이션 오타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사회생활할 때 본인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걸 되게 감추거든요. 네. 그냥 뭐 김열의 칼날 정도 봅니다. 그냥 아, 다들 보는 거 정도만 보지 뭐 이렇게 깊숙이 안 내려가요인데 그렇게 감추는 두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네. 서로 이제 심연까지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서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2: 아,
0: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안 보게 생긴 분이 알고 보니 엄청 매니아였다 뭐 이런 거.
1: 그거는 좀 약간 좋은 반전이긴 한데.
0: 좋기만 하진 않더라고요.
1: 아,
0: 이게 또
2: 네. 아, 이게 너무 깊어지면 취향에서 너무... 부딪힐 수가 있어요.
0: 네네네.
2: 나한테는 그게 성배 같은 건데
0: 그쵸.
2: 얘가 이거를 껌으로 알고 있고 막
0: 저는 막 아 이 세계 회귀물은 조금 저는 약간 아, 그런 걸 안 보신다고요? 약간 이렇게
1: 아,
0: 되면
1: 그럴 수 있구나. 아,
2: 곤란해지죠. 네. 네. 윤주 씨는 뭐 알고 봤더니
1: 저는 이렇게 막 뭔가 생각이 나는 건 없는데 정열 씨도 사실 되게 그냥 단순해가지고
2: 아 보이는 그대로.
1: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되게 사람한테 잘할 것 같은데 사람 하나도 안 믿고 요런 건 있었어요.
0: 사람이 싫다.
1: 아, 굉장히 큰 건가요? 예.
2: 그거 엄청난 거죠. 아 진짜. 자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반전이 있더라 하는 분들 간단하게 사연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또 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입니다. 알고 싶어요.

0: 알고 싶어요. 양파였습니다. 근데 뭐 이런 사실은 끝까지 모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 예. 자, 세 분의 연기를 듣고 저희 부장님이 내려오셨어요. 연기 극찬하러 오셨대요. 아, 이거 감사하다고 해야 돼.
1: 이제야 재능을 찾은 건가요?
0: 아, 이제야 저의 길을
1: 진짜요?
2: 큰일 났네.
0: 아, 큰일 났다. 진짜.
2: 상디 진짜 백상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나 어떻게 나 뭐 옷 준비해야 돼요?
0: 라디오는 백상 없어요.
2: 아니, 연기로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거기 섭외되는 거지. 어떡하니? 큰일 났다.
1: MBC 연기 대상이라도. 연말에.
2: 큰일 났다. 대상 준비해야지.
0: 다시 연애 초에는 몰랐던 반전 취향에 대한 자, 9805님 얘기 누가 해주시겠어요?
2: 제가 하겠습니다. 네. 매일 밤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해주길래 다정한 로맨티시스트인 줄 알았죠. 알고 보니 자기 전에 입을 털어야 잠이 오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자기 전까지 얼마나 떠드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좀 저는 과묵한 사람보다 이게 훨씬 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1: 수다쟁이.
2: 네, 네.
1: 근데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부부나 네. 아주 오래 만난 커플이라면 계속 꾸준히 할 얘기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2: 맞아요. 맞아요.
1: 말 없는 부부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0: 씁쓸한데.
2: 상디 말씀 좀 해주세요.
1: 상디.
2: 상디 말씀 좀 해주세요.
0: 아니 저희 집은 뭐 그렇게까지 말이 없지는 않은데 네. 예, 뭔지는 잘 알 것 같고.
1: 네. 예.
0: 근데
2: 이런 순간에 뭐 만약에 좀 너무 대화가 없어. 이럴 때 이제 갑자기 내년 이런 거 하면 재밌잖아요.
0: 갑자기? 갑자기?
2: 아 그럼 분위기 좋아질 텐데.
0: 아 또 저희 와이프가 제가 농담 저의 농담에 잘 코드가 잘 안 맞는 스타일 같긴 해요.
2: 아 재미없어서 재미없어 그만해 막 이러세요?
0: 그러진 않지만 네네. 안 웃어요.
2: 아
0: 조금 예 그래서 조심하고 있답니다.
1: 숙연.
0: 예 오히려 혼자 마음이

0: 긁힐 때가 있어서 결혼 전에 남편이 안정형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기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 어, 여기 약간 찔리네.
2: 아, 근데
1: 엄청 차분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사실 기력이 없는 거거든요. 저도.
0: 아, 진짜.
1: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서 좀 많이 걷다가 어디 앉는 자리 나오면 일단 앉으라고.
0: 아니, 근데 제가 아는 캐스커는 그래도 아침에 눈 뜨면 운동부터 하고.
2: 어, 진짜요?
0: 이번에도 네. 보면 아무튼 가만히 있는 적이 없어요.
2: 그래서 기력이 없으신가 보다 오히려.
1: 제가 그런가요?
0: 뭔가 꾸준히 우리도 앨범 올 상반기에 혼자서
1: 그건 앉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0: 아. 어쨌든 그럼 난 뭐가 돼?
1: 아 그렇구나.
2: 이게
1: 앉아서 좋자 아무것도 하자.
0: 앉아서 좋죠.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1: 박효정님.
0: 네.
1: 결혼 전엔 단정하게 입고 다녀서 전혀 몰랐는데 남편은 쪼리 매니아였어요.
0: 아 이런 분들 있어. 아,
1: 플립플랍. 엄동설한 한겨울 빼고 늘 쪼리를 신는데 발이 시원해서 좋대요. 해마다 쪼리 세 켤레는 꼭 사고 있어요. 발꼬락 꿀복 싫어서 고리를 자른다고 협박도 해봤는데 환갑잔치에도 쪼리 신지 싶어요.
2: 발에 열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0: 아니 가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멀쩡하게 저는, 위에 입고 꼭 쪼리를
1: 끈하다고. 있긴 있다 생각해 보니까.
2: 오, 진짜요? 네. 네.
1: 저는 그 발가락 사이에 이거 끼면 앞 항상 까지고 상처가 나서 저 못 신거든요, 사실.
2: 아, 그거 좀 잘 맞는 게 있어요.
1: 에이, 아, 그래요?
0: 에이, 에이.
1: 제가 아직도 못 만난 거군요.
0: 에이, 에이, 에이. 이게 와. 있더라고요.
1: 남편분께 추천 좀, 효정님.
2: 그래요, 그 세 켤레 꼭 사시니까 그 한 켤레만 네, 소개시켜주세요.
1: 어떤 거 사시는지.
0: 그렇게. 연애 시절에는 제 농담에 그렇게 배꼽 잡고 웃어주더니 요즘에는 제가 개그치다 조금만 삐끗해도 영혼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봐요. 그때 리액션은 전부 연기였던 건지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1: 그 짧은 시간에 상대이 지금 사연 보내신 건가요?
0: 2797님.
2: 아, 상대의 문자였구나. 아, 어떡해.
0: 아니, 연애 때 뭐 다 좋지. 예.
2: 이렇게 오늘 좀 따뜻하게 그래? 바라봐줘요, 사연을.
0: 아니, 따뜻하게 보는데 아, 역시 그 뭔가 그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한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보면 좀 겁나요. 저러다가 나중에 다 들키는데. 아,
1: 근데 오늘 사연자분도 그렇고 저도 사실 좀 그런 거를 좀 자기를 속이고 약간 가면을 쓰고 만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근데 사연 읽고 좀 최근에 좀 바뀌는 것들은 이게 그것도 노력이잖아요. 어떻게
2: 그럼요,
1: 보면.
2: 그럼요.
1: 어쨌건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진짜 그 취향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2: 맞아요.
0: 근데 유키구라모토를 그거 저기 통신사 바꿔서 갔다는 건 좀 진짜 좀 약간 저도 삐리리 했어요.
1: 그것조차 안 가는 사람들.
2: 그럼요. 거기 가서 자는 것도 네. 거기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잤다.
1: 공연장까지 가는 것도 정성인데.
2: 맞아. 아, 나 못 듣겠네 이러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좀 들었잖아요.
0: 그렇군요.
2: 편안하게.
0: 네.
1: 편안하게. 많이 편안하게.
2: 4183님. 상디 기웃네요. 20년 넘은 부부 다 비슷할걸요.
0: 그렇죠. 제가 올해로 와 이제 내년이면 은혼식이다.
2: 아 진짜요?
0: 25년이 되네요.
1: 축하드립니다.
2: 멋지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0: 멋지죠.
2: 네.
0: 윤지 씨도 얼마 안 남았어요.
2: 예. 알겠습니다.
0: 아 진짜 40년 넘게 살면 다 각자 이야기합니다. 핑퐁이 두 번 이상 왔다 갔다 안 돼요. 많이 쳐다본 지가 언젠지. 아이고 이건 서울프네. 3887님.
2: 근데 이 두 번 이상 안 되는 이유가 좀 있나요?
0: 서로 그냥 뭐 설레지 않는 거지.
1: 에?
2: 그 설레는 거랑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1: 부장님 다시 내려오시겠어요 지금.
0: 하긴 아니 설렘이 연애 조건은 아니다 진짜. 그죠?
1: 그렇긴 하죠.
2: 설렘이 얼마나 어딨어요.
0: 그죠? 설렘은 심장병이 안 좋아요.
2: 그러니까 네. 아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시긴
1: 부정맥.
2: 한데
1: 네. 네.
0: 알고 보니 연애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었다.
1: 네, 부정맥이었다.
0: 아 진짜 노래 한 곡 다시 들으면서 또 계속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러이러했다 하시는 분들 조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변진섭이 노래합니다. 숙녀에게.

0: 안아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사실 이렇게 두 분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좋게만 얘기해 주셔서 그렇지 저 밤에 이불킥할지도 몰라요.
2: 아 근데 상디 한 명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했어요. 진짜 죄송한데 다 저희는 행복해서.
3: 엔터테이너의 숙명이란 뭐 그런 거 아니야.
2: 받아들이셔야 돼요.
1: 진짜 예 일단 혼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우리 또 두 분이 함께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막 다 내놓고 막 그렇게 까불 수 있었던 시간인데
3: 저희의 수치심도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4: 그래 내가 가져갔지.
2: 아, 이거요. 1202 님이요. 상대 방송 들은 중 최고로 많이 웃었어요. 기침 소리 안 나도록 조심할게요.
1: 아, 그런 뭐, 여러분만 그러셨 뭐 좋게 재밌게 들으셨다면 예. 그 다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주변이 아니라 윤주 씨하고 준호 네. 씨가 잘 받아 주니까 제가 아유. 또 이렇게 같이 이런 거고. 아니, 이 시간이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정식으로 편성이 되면서 어떤 사람 왜 제가 자꾸 그 약간 그런 사연을 해피엔딩 아닌 거를 얘기를 드리게 되냐면 어떤 사람의 원곡 자체가
2: 아 그렇죠 그렇죠
1: 예,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듯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 이야기
2: 네,
1: 노래다
2: 네,
1: 보니까 그렇죠. 제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도면
2: 아, 괜찮아요.
1: 진짜 뭐 지금 잘 살고 계신 거니까.
2: 네네.
1: 예. 아무튼
3: 아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예. 남편을 어떤 사람 에이 그 운명인에게 정해준 지나가는 배역인처럼 취급하시는 게 어쨌건.
1: 아 그건 아니 예. 아닌 거죠.
3: 네, 현직 신랑인데.
1: 그러니까.
2: 현직 신랑.
1: 자 검색해 보니 유키 구마모토
3: 이렇게
2: 구마모토 씨.
1: 네. 구라모토 씨가 12월 안동에서 공연하신다고. 아 이분은 진짜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하는
2: 정말
1: 자존이죠. 네. 자 아련하고 아픈 사연을 기대하였으나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자 2회차부터 누가 더 웃기나 사연 콘테스트가 되한 듯 김경희님 모릅니다. 자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가 걸려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어떤 분의 사연이 채택이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너무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이번 독주에서 연주한 슈베르트의 곡은 40분에 달하는데요. 슈베르트의 음악은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밝았다가 어두워지기를 계속 반복하고 끊임없이 흔들리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성이 변화하고 방황하다가 정답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어렵기에 더 인간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반복하고 방황하고 정답을 찾지 못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선율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

0: 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용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해.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천재 프로듀서라고 불리는 한 가수가 인터뷰에서 자신의 끊임없는 창작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는데요. 명곡을 쏟아내는 원천, 바로 마감 기한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대단한 감동과 열정을 기대했는데 조금 의외인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 중엔 가족, 친구, 사랑 이런 것도 있지만요. 마감기한 카드 고지서 대출금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요즘 현실에 치여 바쁘게 지내고 계실까요? 지치고 바쁜 그 시간에도 묵묵하게 여러분의 화요일을 응원하는 이곳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8일 화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라는 노래 듣고 왔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이 마감 기한이 창작의 원동력이라고 했던 이 천재 프로듀서 이야기는요. 여자 아이들의 소연 이야기였습니다. K-POP의 대표 프로듀서로 활약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마감이 정해져 있으면 훨씬 평소보다 집중하게 되고 막상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벼락치기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인생을 벼락치기로 살아왔습니다. 시험부터 뭐 면접 모든 거를 다 벼락치기를 하고요. 심지어 집안일도. 근데 전 미리미리 해도 그 효율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벼락치기가 효율적인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 편인지 궁금하네요. 뭔가 1분 남았을 때, 이 1시간 남았을 때 그때의 집중력이 물론 미리미리 하면서 마음 편하게 그 남은 시간들을 여유 있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직 벼락치기의 습관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아까 창작 최고의 프로듀서 아이들의 소연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도 라이브 카페에서요. 톡톡 튀는 생각과 상큼한 음악으로 여러분의 오전을 아마 상큼하게 마무리해줄 가수 한 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1133, 샵 1130... 1133번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 시간 함께하고 싶은 노래들 오늘은 잠시 후 라이브 카페에서 이 가수분의 라이브 무대도 만나봐야 되니까요. 조금만 신청 받아보도록 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샵 1233 열려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0: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10: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1: 경복.
10: 잠재력을 전문가로
11: 경복.
10: 4호선 캠퍼스
1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1: 경복대학교.
13: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너튜브에서 지웅님께서 그쵸, 데드라인 걸리면 밤새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하게 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검토를 다시는 평생 못할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이 한 번에 최대한 실수 없이 마무리하자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서 하면 시간이 여유 있게 뭔가를 처리할 때보다 더 꼼꼼하게 실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용님도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주셨는데 5707님께서 다음 달에 자격시험 보신대요. 어떤 자격시험일까요? 네, 벼락치기로 공부 중이시라고 합격 기운을 저한테 받아서 꼭 합격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그래도 나름 합격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이거든요. 꼭 응원해서 자격시험 한 번에 탁 붙기 응원해드릴게요. 5707님. 5707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옛날 노래가 생각나는 날이라고 오랜만에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네요. 현아와 용준형 진아가 함께 불렀습니다. A Bitter Day 띄워드릴게요.

0: 네, 어비럴 데이 현아의 곡이었고요. 용준영과 진아가 피처링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죠. 라이브 카페 출발해보겠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구는 그냥 지나치는 순간을 누군가는 특별한 이야기로 발견하곤 하죠. 톡톡 튀는 생각과 상큼한 음악으로 평범한 일상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싱어송라이터와 오늘 함께합니다. 작은 일상도 자신만의 시선으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주은님과 오늘 라이브 카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런치 카페에 놀러 온 싱어송라이터 주은입니다. 안녕.
0: 지금 밝게 카메라를 바라보시면서도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서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주은님의 상큼한 매력과 또 잠시 후 노래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주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혹시 방송 출연은 오늘이 처음이실까 아니면 해보셨을까요?
1: 전에도 충북 MBC 좀 가가지고 몇 번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MBC 충북에서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지금 MBC 충북이 충청북도 권역인데 네네네. 그 충청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강원도 라디오가 들려서 아마 충북에서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주은님을 네. 우리 MBC 음악 라디오에서 이렇게 두 번째 만나시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네요.
1: 여러분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니 어쩐지 저는 왜 물어봤냐면요. 네네네. 방송 출연이 처음이신 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까 들어올 때도 방송 시작 너무 에너지가 좋으셨고 아이고. 여유가 있는 것 같았고 또 방송 전에 DJ인 저한테 화이팅 하세요라고 말해주시는 분은 흔치 않거든요. 오히려 제가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까 덕분에 뭔가 더 재밌게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뭔가 귀여우신 것 같고 지금 싱어송라이터 주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혹시 오늘 그러면 어디서 오신 건가요?
1: 아, 수원에서 왔습니다.
0: 아, 수원에 살고 네네네. 계시구나.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1: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 6시 정도에 출발한 것 같아요.
0: 와, 일찍 출발하셨네요. 그래도 여유 있게 오시느라고. 네네네. 수원이 그래도 멀지는 않거든요.
1: 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구나. 오전에는 근데 사실 가수분들이 이 라이브 무대를 많이 하시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렇죠. 지금이 엄청 이른 오전은 아니지만 혹시 컨디션은 지금 어떤 편이세요?
1: 아, 제 컨디션은 이따 할 첫 번째 곡 가사와 거의 비슷한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브런치를 잠깐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브런치의 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벌써 식사까지 하고 오셨군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0: 네, 우리 잠시 후에 함께할 싱어송라이터 주우님의 라이브 무대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혹시 주우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너튜브 댓글과 샵 1133, 샵 1133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함께 질문도 드리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빵님께서 너튜브 댓글에서 아가씨 오늘 너무 예쁘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블랙님께서 주우님 오늘 볼터치 잘 되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고 스마일님께서 좋은 기운 뿜뿜이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지용님께서는 역시 경력자 라디오 경력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1: 부끄럽네요.
0: 다들 샤론님께서 오늘 아침에 드시고 온 브런치가 치킨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1: 아, 뭐 치킨 텐더였어가지고 닭가슴살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브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0: 오늘 그럼 컨디션도 뭔가 식사 든든하게 하고 오셔서 좋으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싱어송라이터 주우님을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고 계시는데요.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면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나눠볼게요. 3521님께서 2013년도, 지금부터 한 13년 전이잖아요. 2013년도에 수원에서 같은 학원 다녔었대요. 근데 라디오에서 보니까 반갑다고.
1: 어머,
0: 우리
1: 반갑습니다.
0: 351님이 브런치 카페 문자도 많이 주시고 청취 자주 해주시는 애청자 분이시거든요.
1: 오,
0: 너무
1: 정말요?
0: 신기하다. 혹시
1: 그러시지?
0: 주우님한테 힌트 더 드리셔도 괜찮으시면 351님 문자 더 보내주세요. 제가 좀 이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런
1: 진짜
0: 인연이.
1: 신기하네요.
0: 지금 주우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음악을 이렇게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1: 음악 시작한 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딱 음악을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21살 때 바로 앨범 냈었던 것
0: 와,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으면 약 10년 정도 마음을 먹은 지는 한 10년 정도가 됐고,
1: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0: 한 20살 정도부터 음악을 시작했으면 그래도 꽤 오래됐네요.
1: 그쵸, 그쵸,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작곡, 작사 다 직접 하고 계신데, 어디서 배우는 건가요?
1: 아,
0: 아까 제가 리허설 때 잠깐 들어보니까 노래가 다 너무 좋더라고요.
1: 아유, 아, 어디서, 작곡을 어디서 배우진 않았고요. 저는 사실 보컬 전공이어가지고, 보컬은 배우긴 배웠는데, 작곡 쪽은 그냥, 네, 필로 가고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그러면은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작사하고 작곡을 하시는 편이에요?
1: 저는 작사를 좀 먼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0: 그렇구나.
1: 메모장에다 쓴 걸로 이제 거기다가 멜로디 이렇게 붙여서 하는 편입니다.
0: 아까 제가 주우님을 소개할 때 뭔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는 순간을 이 주우님은 특별한 이야기로 이제 특별한 가사로 만든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노래 들어보기 전에 주우님은 일상을 보내면서 어떤 순간들을 노래에 담는 편인지 궁금해요.
1: 아, 저는 사실 기억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요. 이게 적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0: 다 그렇죠.
1: 네네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래도 되게 감사한 사람들도 막 그냥 지나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일기 쓴지한 지금 6년 정도 된것 같은데
0: 우와.
1: 정말 맨날 쓰거든요.
0: 진짜요?
1: 근데 매일매일
0: 펜으로
1: 쓰면서
0: 써요?
1: 네네네
0: 우와.
1: 펜으로 쓰는데 쓰면서도 맨날 새로운 저를 발견하기도 하고 막 제가 지나쳤던 감사한 분들도 막 생각이 나고 이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일기를 꼭 써보시면서 제가 그런 일상에서 그 일기가 곧또 노래가 돼가지고 이 곡도 그렇게 써진 노래입니다.
0: 와, 진짜요?
1: 네네.
0: 그러면 저는 뭐 조금 딴소리긴 한데 일기를 매일 쓰신다고 하니까 저는 일기 매일 쓰는 분들한테 궁금한 점이 진짜 솔직하게 다 적나?
1: 네.
0: 나의 수치까지, 치부까지 다 적는 편인지.
1: 적습니다.
0: 진짜요?
1: 네, 왜냐면 이것도 적지 않으면 잊어먹더라고요.
0: 잊어버려도 되잖아요.
1: 근데 또 저는 뭔가 잊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거 가지고 노래 또쓸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뭔가 실패한 날들도 되게 다 필요한 날들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하루하루 다 버리고 싶지 않아서 더 악착같이 좀더 쓰는 것 같아요.
0: 멋있다. 저는 사실 일기를 안 쓰는데 아예
1: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네네.
0: 안 쓰는 정말 나름의 합리화하는 이유가 만약에 종이로 쓰어서 집에 놔두면 엄마가 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포털 사이트 블로그 같은 데다가 이게 나만 보기 비공개 게시글로 이렇게
1: 아, 네.
0: 써서 일기 적는 분들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됐을 때 혹시나 내가 내 비밀을 적었는데 물론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해킹되면 어떡하지?
1: 아,
0: 저는
1: 그쵸, 그쵸.
0: 이런 걱정이 있어서 그런 핑계로 일기를 안 쓰고 있거든요. 그냥 이 나의 치부도 다 나의 일부니까 이 주님
1: 맞아요.
0: 이야기처럼 저도 한번 일기를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1: 화이팅입니다.
0: 지금 주우님과 재미있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요. 주우님이 어떤 분인지 3521님께서 문자를 한번더 주셨네요. 수원의 모던 K 학원에서 같은 수업을 받았대요. 학원
1: 네.
0: 후배이시라고 이 3521님께서 모던 K 학원, 모던 땡 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0: 음악 학원인가요?
1: 네, 맞아요. 제가
0: 우와.
1: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갔던 학원이 거기거든요.
0: 우와.
1: 거기서 만나뵀던 분인가?
0: 네.
1: 누구시지?
0: 이 청취자분께서 이 주우님의 학원 후배라고 하시네요. 나중에 따로 이렇게 연락이 닿으면 좋겠네요.
1: 연락 주세요. 네.
0: 오늘 주우님의 팬분들이 많이 찾아오신 것 같은데 여유 중독이 제일 좋다 이런 분도 계시고 사랑을 찾아서

0: 서가 최애곡이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함께할 라이브 곡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주은님의 목소리를 노래로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처음으로 첫 곡으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곡이죠?
1: 네, 음악인들에게 지금은 새벽이기에 제가 첫 번째 곡으로 고른 제 심정의 노래는 바로 에라 모르겠다라는 곡입니다. 벌써 9월 달이잖아요.
0: 맞아요. 시간 빠르죠.
1: 이번 연도가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바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가사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주은의 자작곡 에라 모르겠다. 지금 라이브로 함께 할게요.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네, MR 바로 띄워드릴게요. 에라 모르겠다. 라이브로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주우님의 에라 모르겠다 함께하고 왔어요. 에라 모르겠,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너무 상큼한 에라 모르겠다여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2904님께서 원조 MBC는 섭외 신이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힙한 분들만 누가 섭외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 감사해요.
0: 제가 섭외했습니다.
1: 예.
0: 네, 너무 다들 반겨주고 계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1: 정말요?
0: 네.
1: 감사해요.
0: 아까 리허설 할때 너무 좋았는데 끝까지 들으니까 더 좋네요.
1: 너무 감사하네요.
0: 이천 불주먹님께서 너튜브에서 솔직히 주우님은 뭔가 아우라가 남다르심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주우님의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LHY님께서는 좀 유머 있게
1: 네.
0: 적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무례한 말세 가지를 적으셨어요.
1: 네.
0: 안녕하세요, 김주은이 내 곁,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김주은이 내 곁에 없는데 안녕하겠냐? 두 번째.
1: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두 번째, 밥은 드셨어요?
0: 김주은이 내 곁에 없는데 밥이 들어가겠냐?
1: 예. 잘 자요.
0: 김주은이 내 곁에 없는데 잠이 오겠냐?
1: 이야, 보이.
0: LHY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오늘 방송을 재밌게 해주시려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지형님께서 통통 튀는 매력 넘치시다고 남겨주셨어요. 이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싱어송라이터 주우님의 이야기는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남은 라이브 두 곡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린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다시 주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까 에라 모르겠다 너무 좋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고 싶었고 한 20대가 되고 나서 이렇게 음악을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왜 음악이 하고 싶으셨어요?
1: 아, 음악. 원래는 정말 인생에 음악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그 저희 중학교 끝날 때쯤에 하는 그런 너희들끼리 놀아라 하고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공연 있잖아요. 장기자랑처럼. 오, 네. 거기서 우연하게 그냥 한번 무대 한번 해보고 싶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원래는 저 그냥 공부만 하는 그런 애였었는데. 오, 네. 그러다가 그냥 진짜 뭐 무대를 해보고 싶다 해서 무대 딱 올라갔는데 무대 위에서 내 길이다. 이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0: 진짜요?
1: 그날 이후로 이렇게 됐습니다.
0: 그때 네. 그러면은 뭐 솔로로 노래를 부른 건가요?
1: 그렇죠.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를 불렀는데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다 같이 따라 불러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너무 이렇게 전율을 느껴가지고 아 음악이 이런 맛이구나. 그랬었습니다.
0: 와, 그 전까지는 음악에 대해 생각이 없었다는 게 조금 신기할 정도.

0: 정도로 너무 음악들이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서
1: 감사합니다.
0: 계속해서 주우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과 샵 1133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혹시 지금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게 된지 그래도 한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면 활동하시면서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 싶은 순간이 더 많으셨나요?
1: 네. 저는 훨씬 많았었던 것
0: 진짜요?
1: 같습니다.
0: 그러면 물론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겠지만 녹록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뭐 힘들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1: 제가 힘들었었던 거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뭔가 할 힘이 나고 이러는데 사실 음악을 하다 보면 누가 안 알아줄 때도 있고 그리고 되게 무명처럼 계속 해야 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도 그냥 진짜 아까 전처럼 에라 모르겠다 최선을 되게 다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숨어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숨어서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이 나중에 연락을 주셔서 그때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팬이 됐는데 다음에 한번 공연에 가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고
0: 와.
1: 정말 생판 모르시는 분들인데 팬이 되시면 너무 제가 감동을 항상 너무 받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뭔가 브런치 카페에서 우리 주우님을 처음 알게 된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 주우님의 노래에 이미 뭔가 목소리에 반했을 것 같은데, FDDFS님께서 두분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김감자님, 갖고 싶다, 김주은.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지금 브런치카페 노형주님, 주우님 혹시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사인가요?
1: 감사해요.
0: 그리고 샤론님, 주우님 옆에 있는 라이온이랑 닮았어요, 이 뒤편에. 너무 귀여운데요?
1: 감사하네요.
0: 지금 주우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주우님의 매력을 알게 되신 분들이 나중에 주우님 노래를 들으려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1: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 통해서 유튜브랑 인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공연 정보나 혹은 앨범 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궁금하시다면 싱어송라이터 주은을 검색하시면 제가 바로 나오니까요. 팔로팔로미 구독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면 유응응과
1: 네.
0: 이응 백그램에 한국어로 싱어송라이터 주은이라고 적으면 바로 나오나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9534님께서 오늘 브런치 카페에는 시트러스 향으로 가득할 것 같네요. 감귤 계열 과일들보다도 더 상큼발랄하신 두 분이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1: 예.
0: 저까지 끼워주셔서. 오늘 주우님의 일기에 브런치 카페가 적히겠네요라고 남겨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언젠가 브런치 카페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주우님의 노래가 나올 수 있겠죠라고 그 너무 정성스럽게 문자를 주셨는데 한번 주우님 기대해 볼게요.
1: 네, 이분도 작사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요. 9533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브런치 카페가 담긴 주우님의 노래를 언젠가 들어보기 전에 오늘 라이브 두곡 남아 있잖아요.
1: 네.
0: 두 번째로 들려주실 노래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노래죠?
1: 두 번째 곡은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썼던 노래인데요. 뉴질랜드를 갔던 이유는 살짝의 회피성 도피였는데요. 네, 제가 그날 그때 한창 이렇게 뭔가 힘들고 다 이렇게 겹치잖아요. 보통 힘든 일들 한 번에 겹치니까
0: 맞아요.
1: 뭔가 진짜 자연을 맛보고 싶다 해서 냅다 떠나게 됐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던 와중에 조깅을 나갔어요. 아침에 나갔는데 그 호수가 정말 예뻤었거든요. 그 호수에서 갑자기 이 멜로디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0: 진짜요?
1: 네, 그래서 그 멜로디를 통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0: 천재다, 천재.
1: 아닙니다.
0: 뉴랜드라는 곡이네요.
1: 네.
0: 한번 그럼 뉴랜드가 뉴질랜드의 그 뉴랜드인가요?
1: 네, 꽤나 1차적이지만 1차원적이지만 맞습니다.
0: 좋네요. 지금 바로 이 주은의 뉴랜드 라이브로 함께 들어보실게요.

0: 와,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선.
1: 정말요?
0: 저는요, 제가 메모했는데, 내가 끝났다고 생각해도 시작되는 곳이 있네. 요 가사도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와, 가사는 진짜 이렇게 길 걷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건가요? 아니면 일기에 적었던 그 문장에서 차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1: 보통 일기에서 하는 거를 차용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일기에 요즘 제가 하는 생각들이 사실 많이 담기잖아요. 근데 이때쯤에 항상 이런 가사가, 이런 거를 제가 일기에 적었던 것 같아요. 뭔가 끝난 건가? 내가 더 이상은 못 나가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코수가 딱 보는 순간,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0: 이툰불주먹님께서 노래가 거의 무지개 타는 선율 같아요. 스마일님 푹 빠져들었네요. 남겨주셨는데, KS님, 나도 저런 가사를 지어서 드려야 되겠다. 남겨주셨는데, 무지개 타는 선율 같다. 뭔가 이그 가수의 그 팬인가 봐요.
1: 아,
0: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예쁘게
1: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0: 해주시지? 이 주우님처럼 이 말을 예쁘게, 가사를 이쁘게 적으려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가요?
1: 책도 사실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쁜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도 예쁜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노형주님, 주우님 원래 프로는 고독한 법입니다.
1: 이야, 맞습니다.
0: 땡큐님, 너무 이 닉네임에 걸맞게 너무 감사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노래 듣고 너무 놀라서 유튜브 들어오셨대요. 트렌디함이랑 옛날 감성이 공존하는 느낌이라고, 우리 땡큐님이 팬하면 무조건 유명해지는데, 오늘부터 팬하겠다고.
1: 땡큐님, 정말 땡큐입니다.
0: 그러니까 주우님은 지금보다도 더더더 저도 잘 되실 것 같은데, 노래도 너무 좋고, 당연히 가사, 음악, 목소리 다 너무

0: 좋은데 이 성격도 너무 통통튀게 유쾌해서 뭔가 노래에 빠졌다가 주우님의 이 인간에 대한 주우님이라는 인간에 빠지게 될것 같아요.
1: 부끄러워요.
0: 아니, 아빠 안 부끄러우시잖아요.
2: 부끄러워요. 얼굴이 더 빨개지고 있어요.
0: 오늘 볼터치도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지금 싱어송라이터 주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주우님에게 남겨주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더 있으시면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땡큐님처럼 오늘 노래 듣다가 처음으로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 하는 동안 구독자도 꽤 많이 늘었고요. 다 이거 주우님 덕분인 것 같네요.
1: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지금 주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게 지금 느껴지는데 음악 활동이나 작업을 안 하는 시간에는 일상에서 어떤 걸 하면서 보내시나요?
1: 일상에는 정말 일반적으로 살긴
0: 아,
1: 사는데요.
0: 그래요?
1: 돈도 벌고 책도 읽고.
0: 진짜요?
1: 네. 운동은 사실 제가 광교산을 매일 뛰어다니는 달다람쥐로 유명했었는데 요즘은 좀 연골 이슈로 인하여 좀 쉬고 있는 다람쥐이긴 하나 그래도 뭔가 산책도 자주 하고 그렇습니다.
0: 그러시구나. 또 그렇게 음악 활동이 아닌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도 또 음악에 대한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오, 신기하네요. 근데 주우님과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1: 네.
0: 원래 마지막 라이브를 한곡더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마지막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마지막 곡은 제 노래 중에 서프라이즈라는 곡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1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뭔가 저에게 이번 1년은 되게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0: 오,
1: 벌어졌었는데요.
0: 진짜요?
1: 네, 뭔가 제가 A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B, C 막 이런 게 터지고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당황하면서 겪지만 또 돌아보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파워 J인데 안 그래도 되는구나. 그냥 매일매일이 서프라이즈처럼 파티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려도 되겠다.
0: 좋다.
1: 네, 그렇게 해서 냈던 곡인데 실제로 제 인생이 그러고 있어서
0: 오, 그러면은
1: 역시
0: 이 곡이 나오고 나서 또 인생이 이렇게 파티처럼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1: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0: 오, 이 곡은 언제 나온 노래예요?
1: 이 노래가 아마 23년도에 나왔었던 노래인 것 같은데요. 정말 그 기점으로
0: 더
1: 정말
0: 팡팡팡.
1: 네, 팡팡팡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안 그래도 우리 팬분들께서 서프라이즈 기다려진다는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마침 주우님이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서프라이즈를 갖고 와주셨네요. 그럼 지금 바로 라이브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주은의 서프라이즈 라이브로 만나보시죠.
3: 1, 2, 3, 4!

0: 너무 좋은데요, 서프라이즈.
1: 아우, 감사해요.
0: 아, 다 좋았는데 이걸 또 마지막 곡으로 선곡하신 이유가 있으셨네요.
1: 맞습니다.
0: 지금 주은의 서프라이즈 많은 분들이 또 환호해주고 계셨는데 지루한 화요일 환기시키기 딱이다 이런 문자도 왔네요. 우선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주은님과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7: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이 싱어송라이터 주은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서 에라 모르겠다, 뉴랜드, 서프라이즈 세 곡을 라이브로 불러주셨는데 두 번째 라이브 곡이었던 이 뉴랜드는 아직 미발매곡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전 세계에서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을 제외하고 이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8: 맞습니다.
7: 아, 이제 주은님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인사를 나눠봐야 되는데 아까 이 주

0: 음악을 하고 싶게 만들었던 그 학교에서의 그 무대.
1: 네.
0: 그때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불렀다고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 끝곡을 살짝 BGM으로 틀면서 오늘 이야기 인사를 나눠볼게요. 앞으로 어떤 싱어송라이터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1: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사실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아 오늘은 좀 상큼함이 필요하다 하실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음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0: 오, 근데 이미 성공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는 그 아까 서프라이즈 노래가 기억에 남는데 뭔가 인생에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도 이거 이 또한 이벤트다라고 생각하고 서프라이즈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감동적인데요? 감사해요.
0: 네, 지금 수우님과 한 시간 동안 함께했는데 KS88님께서 앵콜 외치자 연희님께서 계속 들려줘 이렇게 해주셨어요. 다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우리 브런치 카페에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제가 더 감사하죠.
0: 그럼 오늘 끝으로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과 주우님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카메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먼저 라이언 DJ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과 또 저희 팬분들 너무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같이 청취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가수 주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
0: 네, 남은 시간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성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우입니다. 요즘 전통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껍질째 흙이 살짝 묻은 풋땅콩이 눈에 많이 띄죠. 바짝 말려 먹는 건조 땅콩과 달리 9월 딱 이맘때만 나오는 풋땅콩은 수분이 가득해서 냄비에 소금 한 스푼 넣고 푹 삶아내면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맛이 아주 일품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의 단백질,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데 문제는 이게 건조 땅콩보다 촉촉하고 담백하다 보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혼자서 한 대접을 비우게 된다는 겁니다.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결국 지방이라 한 번에 한 줌 정도만 먹어야 완벽한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과하면 칼로리 폭탄 맞듯이 오늘 점심은요. 또 과유불급 명심하시고요. 딱 알맞게 드시기 바랍니다. 9월 8일 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빅마마 기분 좋은 날.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0: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9: 종호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요즘에 뭐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은 이 껍질째 흙이 좀 살짝 묻어있는 푸땅콩, 예, 슬슬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푸땅콩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요게 또 몸에 좋기도 하고 수분이 좀 많아서 그냥 하나 두 개씩 먹다 보면은 혼자서 한 대접을 비우게 되는 또 그런 존재인데, 아 근데 요게 또 불포화 지방산도 몸에 좋다고 하지만 결국엔 지방이어서 한 번에 한 줌 정도만 먹어야 완벽한 보약이 된다는 사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푸땅콩뿐만 아니라 가을이 찾아오면은 또 생각나는 별미들, 아, 또 손길이 참 멈출 수가 없죠. 예, 손이 가는 음식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 하면은 전어죠. 예, 가을 전어. 저는 전어 구이보다도 전어 회를 좋아해서 무조건 예, 가을만 되면은 이제 전어는 한 그래도 세 번 이상은 먹어야지 하고 좀 생각을 하곤 하는데, 확실히 저는 전어회도 그냥 이렇게 좀 썬 거 말고요. 통전어회 있잖아요. 그냥 그 중간에 큰 뼈만 제거하고 그냥 이렇게 아구작아구작 씹어먹는. 예, 저는 그걸 좋아해서 올해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 전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딱 요새 가을이 찾아오면은 나만 정말 찾는 나만의 별미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출석체크 그리고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1419번님께서도 화요일에도 출첵료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1189번님께서도 신청곡과 출첵 해주셨고, 4252번님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점심은 드셨나요? 저는 아직인데 배고프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뭐 오늘 닭칼국수, 예, 닭칼국수 먹고 내려와서 예,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또 방송 하고 있는데 이제 12시 10분 조금 지나고 있는데 점심 시간 됐는데 다들 뭐 드실지는 계획은 하셨나요? 아, 근데 정말 이 가을 별미를 좀 얘기해서 그런지 갑자기 전어나 뭐 대하 그리고 또 햇밤, 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슬슬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출석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문자창도 열려있고요.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목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서 예, 말을 조금 줄이고 최대한 많은 노래를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오늘 3부 4부에서는 역시나 김도희 리포터와 함께 또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어아트 시간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2부에서는 역시 런치 퀴즈 오늘도 준비해뒀습니다. 아, 자, 두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BOK의 기분 좋은 날. 예, 오늘 오프닝 곡으로는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 들었다면은 BOK 노래에도 준비를 했고, 또 두 번째 곡으로는 규현의 긴팔이라는 노래 두 곡을 띄워드립니다.

규현의 긴 팔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부에서는 나만의 가을 별미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0476번님께서도요. 후디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가을 전어회 정말 고소하죠. 보내주셨는데요. 그죠? 아 정말 가을 하면 저도 1등은 전어. 예, 전어. 구이도 맛있긴 한데 저는 전어회. 근데 또 회만 먹다 보면은 살짝 좀 물리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살짝 그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전어 구이까지 준비를 하면은 금상첨화죠. 그리고 흰쌀밥. 또 그리고 3168번님. 전어도 맛있는데 전갱이 회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기회되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보내주셨는데요. 아, 전갱이 회. 제가 회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전갱이 회는 아직 안 먹어본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 노래 나갈 때 전갱이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긴 했는데 일단 첫인상은 나쁘지 않은데요. 예.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고 또 4252번님께서도 환절기라 그런가요? 후디 아프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아마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몸에 좀 열이 많은 편이어서 잘 때 그냥 여름 때와 같이 에어컨을 틀고 자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의 기온이 그 정도로 덥지가 않은데 에어컨 온도는 또 그렇게 틀고 자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좀 이렇게 목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말도 뭐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중간중간 그래서 갑자기 마이크가 훅 내려간다? 그러면 아 지금 목 가다듬고 있구나?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노래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자이언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피처링 빈지노가 함께한 곡이죠. 미안해 듣고 돌아옵니다. 1, 2, 1, 2, 3. 몇 시?

자이언티 피처링 빈지노의 미안해까지 들으셨습니다. 1189번님께서도 가을 하면은 안면도 대하 최고죠 보내주셨는데요. 그죠? 아, 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전어에 이어서 이 대하도 빼놓을 수가 없는 또 가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주당분들은 요것들을 더 기다리시지 않을까? 예, 최고의 또 별미이자 안주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1부 마지막 곡을 준비해뒀는데요. BMK의 물들어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부스에서 방송을 하면은 바깥 풍경이 보이는데 요맘때쯤이면은 슬슬 이 바깥 풍경의 색깔들이 예, 점점 또 변하는 시기잖아요. 또 고를 때 들으면은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BMK의 물들어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한국 E&X.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3: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건강식의

0: 깡통.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8: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며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오늘은 야구 팬이라면 아 맞아 하고 고개 끄덕일 만한 이색 먹거리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야구장 음식 하면은 단연 치맥, 치킨과 맥주가 절대 강자였잖아요. 그런데 최근 야구장 배달 포장 주문 조사에서 치킨을 당당히 제치고 주문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반전의 인기 메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신선하고 깔끔한 맛에 더운 날씨에 즐기기 좋아서 특히 2030 세대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이 메뉴인데요. 이 메뉴는 무엇일까요? 1번 떡볶이, 2번 육회, 3번 족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직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옆자리나 앞자리, 뒷자리 쓱 보면은 아 요즘에 욕을 많이 먹네 하고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자, 만약에 야구를 안 보시는 분들이라도 걱정하지 마시죠.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송은요, 러브송이라는 곡입니다. 가수 육성재 씨, 또 피처링 박혜수 씨가 함께한 곡인데요. 가수, 저는 왠지 모르게 정답인 이것 하면은 육성재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 선정할게요.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또 러브송 가수 육성재 피처링 박혜수 씨가 함께한 노래 힌트송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또 야구 팬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또 이색 먹거리 퀴즈를 가져왔는데요. 그동안 야구장 음식 하면은 단연 치맥, 치킨과 맥주가 절대 강자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야구장 배달 포장 주문 조사에서 치킨을 당당히 제치고 주문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반전의 인기 메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 신선하고 깔끔한 맛 덕에 이 더운 날씨에 즐기기 좋아서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메뉴는 무엇일까요? 1번 떡볶이, 2번 육회, 3번 족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정답인 이것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가수 육성재 씨가 떠오른다라고 또 힌트. 굉장히 또 좀 저차원적인 예, 힌트를 드렸는데 두 번째 힌트송도 역시나 결은 비슷합니다. 저는 정답인 이것 물론 저 좋아하고요. 그리고 더운 날씨에 뭔가 그 열 나고 어쨌든 치킨도 한번 튀긴 음식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뜨겁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고 대체하는 자리로는 이 친구가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기 중에서 가장 그래도 차가운 음식이기도 한데 두 번째 힌트송은요. 직장인 블루스라는 곡인데 역시나 육중환 밴드의 노래입니다. 육성재 씨에 이어서 육중환 밴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1번 떡볶이, 2번 육회, 3번 족발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육중한 밴드의 직장인 블루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6회였습니다. 야, 이제는 야구장에서 치맥이었는데, 와, 이제는 그 1위를 차지한 음식이 육회라고 합니다. 특히나 2030 세대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어제 날짜로 이 배달 플랫폼에 따르면요, 올해 야구장 포장 배달 메뉴 주문 점유율 1위는 육회, 그리고 이 친구도 있었어요, 물회 세트로 26.9%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위는 뭐였을까요? 2위는 고추튀김이었다고 하네요. 고추튀김이 2위였고, 그리고 한때 또 야구장 먹거리의 상징이었던 치킨. 치킨은 10.5%로 3위였다고 합니다. 야, 치킨이 저는 정상에서 내려오더라도 그래도 한 2위엔 있겠지 했는데 고추튀김한테도 밀렸네요.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치킨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3등하고 그런 친구가 아닌데, 일단은 예, 치킨이 10.5%로 3위였고, 그리고 물회와 육회가 26%면은 야, 대단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날씨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워낙에 올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심지어 더운 날씨로 인해서 폭염 취소된 경기도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음식이 맛도 맛이지만 어느 정도 이 생존하기 위해서 시원한 거를 선택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0: 이게 또 SNS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요. 요기땡이 올해 야구장 음식 관련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메뉴는 육회였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운 날씨에 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또 물회나 그리고 또 육회에도 뭐 뜨겁지 않으니까 이런 특성이 인기 요인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특히나 간편하게 좀 먹을 수 있으면서도 사진으로도 남기기 좋으니까 이 육회와 물회를 찾는 관람객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정답은 2번. 또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6483번님께서도 보내주셨고 1189번님, 9829번님도 육회요. 고등학생 딸이 야구를 좋아해서 같이 보러 갔다가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해서 먹어봤습니다 하셨는데 또 야구 직관 가셔서 육회를 드셨군요. 어떤가요? 저는 사실 치킨밖에 생각을 안 해봐서 야구를 보면서 육회? 육회는 또 뭔가 육회에 맥주는 또안 어울리잖아요. 치맥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육맥은 못 들어보긴 했는데. 이야,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어떤 음료로 또 페어링을 하셨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7370번님께서도 그만 그만 더 이상 힌트는 안 됩니다. 주워 먹기 퀴즈라고 넘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애청자들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니신지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오늘 육회에다가 한잔 할랍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힌트송이 육회가 정답이라서 제가 육성재 씨랑 육중환 씨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굉장히 저차원적이었죠. 그래도 점에추해드렸습니다. 육회 오늘 맛있게 드시고 또 그리고 5645번님 야구장 못 가봤는데 별천지네요. 정답은 2번. 또 그리고 3640번님께서도 야구는 즐겨보지 않지만 육회는 좋아합니다. 고단백 하셨고 또 8950번님, 1428번님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2번 육회인 건 알지만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어제도 떡볶이 먹었죠 하셨거든요. 저도 요 오답 중에 떡볶이를 요즘에 워낙에 또 프랜차이즈도 많고 또 그리고 프랜차이즈마다 맛도 다르고 특색도 있어서 떡볶이로 많이들 오답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리 많지 않았어요. 다들 육회 잘 보내주셨고 6953번님 야 어제 또 이별 휴가 퀴즈도 신기했는데 야구장에서 육회는 더 신기하네요 킥킥킥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저도 오늘 퀴즈 준비하면서도 어제는 이별 휴가 오늘은 야구장 육회 많이 배워갑니다. 또 그리고 1597번님도 육회 또 좋아하는 딸내미가 그래서 야구장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 거였네요 또 보내주셨고 6483번님도 정답은 1번입니다 하시면서 떡볶이 보내주셨네요. 8029번님도 떡볶이 오랜만에 정오의 희망곡 듣습니다. 자주 찾아야겠어요 보내주셨는데 또 여기 사실 정오 시간에 점심시간에 라디오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끔 들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문자 보내주셔서 사실 방송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7223번님도 육회, 물회도 인기죠. 삼척인데 날씨가 정말 가을가을합니다 하시는데 너무 이제는 선선하다 못해 외투가 없으면 약간은 좀 팔짱을 끼게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7865번님도 저희 남편이 물회라고 확신하더니 보기 듣고 육회로 바꿨습니다. 정답은 육회 하셨는데 남편분이 잘 알고 계셨네요. 물회도 많이들 드신다고 하고 또 그리고 9210번님도 우리 아들도 삼성 팬이라서 난리도 아닙니다. 또 그리고 8615번님도 그자나도 저 이번 주에 두산 베어스 직관 갑니다. 정답은 육회 보내주셨는데 이제 정말 스포츠 직관하기 너무 좋은 날씨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또 즐기고 오시고요. 그리고 또 주말 이용해서 이렇게 또 나들이 한다고 또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잘 다녀오시고 이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외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후회 중입니다. 일단은 광고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할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습니다.

0: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백조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런치 퀴즈 당첨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8615번님 그리고 1428번님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우디의 대충 입고 나와 2부 마지막 곡이고요. 저는 또 잠시 후 3부에 김도희 리포터와 함께 어와트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코너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0: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호텔뉴스 뒤적거릴 시간 없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최신 유행 벼락치기 족보, 어디서 아닌 척하기 좋은 트렌드 어아트.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어아트 시간입니다. 어아트를 이끌어갈 트렌드 세터, 트렌드의 내해기자 중심입니다. 김두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트렌드의 내핵. 오늘도 오셨는데요.
1: 부담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0: 어마어마한 부담을 제가 일부러 안겨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은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네요. 4758번님께서 네.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보니까 딸 아이가 이렇게 깜짝 선물을 그리고 만들고 해서 상자에 담아서 뒀던 걸요 하시면서 야, 이 따님 분께서 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거랑 엄마 뭐 생일 축하해 뭐 그림 같은 거랑 야 그리고 하트 살짝 깔아뒀는데 요게 보통 이렇게 하트 깔아두는 거는 프로포즈할 때나 많이 하시지 않나요? 어제 또 봤나 봐요 귀엽게.
1: 그러니까요 너무 귀여운데요. 와. 아 이게 딸바보가 될 수밖에 네. 없는
0: 김동희 리포터도 그래도 이렇게 귀여운 또 딸일 텐데 네. 이런 이벤트 같은 거 좀 해보셨나요? 부모님께?
1: 저는 그렇죠. 돈이 없고 막 이러잖아요. 네. 어렸을 때. 그래서 뭐 케이크 살 돈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어떡하지? 피자에다가
0: 피자? 아, 피자 좋죠.
1: 피자에다가 네. 조금 싼 피자 있잖아요. 뭐 피자 네. 학교 같은 그런.
0: 아, 피자 학교 가성비 되게 좋죠.
1: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초 꽂아 가지고 막 해 주고
0: 어머니 그리고, 좋아하시는 피자로 해서
1: 사실 제가 좋아하긴
0: 야, 그 누구를 위한 초입니까, 그게? 그냥 피자 먹고 싶은데 마침 엄마 생일이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1: 약간 비슷해요.
0: 네네. 아 그래요?
1: 편지도 되게 자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현실 파악이 잘 돼서 네. 엄마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다리라도 주물러드릴게요.
0: 심청이 같다. 멘트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 상황이 아니에요? 와, 옛날에 뭐 전래동화처럼.
1: 아, 진짜 네. 그런 편지들이 되게 가득가득 네. 있어요.
0: 근데 확실히 그런 멘트 한번 이렇게 드리고 네. 이렇게 선물 드리면은 더 감동일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그걸 어떻게 터득을 하셨지?
1: 그런, 아, 그러니까요. 예, 제가
0: 서비스 멘트.
1: 서비스 멘트. 그렇죠. 네. 그렇죠. 나중에 돈 벌면 엄마한테 네. 이제 10 중에서 9를 주겠다. 막 이런 멘트들.
0: 근데 저도 정말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은 네. 저 되게 이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다 네. 그러면은 동생을 딱 이렇게 일로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맞벌이셨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동생하고 이제 저하고 막 작전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네. 해서 케이크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레드카펫처럼 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베개를 다 들고 나와서
1: 아 베개요?
0: 네 현관부터 이렇게 그 식탁까지 베개로 뚜루루루 깐 거예요. 길처럼.
1: 아 너무 귀엽다.
0: 그래서 이렇게 쭉 오면은 이렇게 뭐 또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하고 뭐 이렇게 막 밥이랑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거 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나았어요. 이벤트 하는 그 머리 돌아가는 게.
1: 아 네. 센스가 그때가 더 좋았군요.
0: 훨씬 좋았어요. 다 끌어쓴 것 같아요.
1: 요즘은 어떻게 하세요?
0: 요즘에 최악입니다. 뭐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최악인데 아 근데 4758번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정말.
1: 그러니까요.
0: 예 이렇게 정말 따님분께서 사랑해라는 말을 또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 혹시 사랑해를 네. 가장 마지막으로 한 제가 언젠가요?
0: 사랑해요?
1: 네. 이제 부모님한테.
0: 와.
1: 가족한테.
0: 23, 24년?
1: 전 23, 24년 전이요?
0: 전에.
1: 와. 네.
0: 사랑해는 못 해왔는데 언제 하셨어요?
1: 저는 사실 네. 저희 엄마가 좀 칭찬에 박하세요.
0: 네.
1: 근데
0: 좋네요. 네.
1: 저한테 예쁘다고 해줄 때마다 네. 제가 어 그래 사랑해. 네.
0: 아 어머니께서도 그러면 아 오랜만에 나도 또 사랑해 한번 듣고 싶네 하면은 그냥 어 이쁘다 하실 수도 있겠다. 약간 아. 파블로프의 개처럼. 네. 그 예 무릎 반사처럼.
1: 근데 저는 좀 표현을 잘하는 편이고.
0: 그래요. 아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뭔가 네. 애교쟁이 같은.
1: 맞아 애교가 느낌. 많아요.
0: 예예. 예. 그래서 집이 워낙에 화목하시겠다.
1: 맞아요. 저희 위에 오빠도 되게 딸 같은 아들이에요.
0: 아 그러면 딸이 둘이네요.
1: 그렇죠. 힘들어합니다.
0: 아 힘들어하세요?
1: 저희 엄마가 힘들어합니다.
0: 아 너무 이렇게 집이 복잡복잡하고.
1: 네 저희 엄마는 어렸을 네. 때부터 저희 오빠에게 남자는 의젓해야지.
0: 아 그런 걸 또 강조를 하셨지만 뜻대로 흘러가진 않았네요.
1: 네.
0: 아 그래도 집이 뭔가 화목하고 그럴 것 같아서 발랄하고 뭔가 시트콤 같은 하루하루.
1: 맞아요.
0: 네. 뭔가 부럽기도 하고 2904번님께서 베개 웃긴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카펫을 제가 만들고 싶어요.
1: 네, 저는 그러면은 그럼 부모님이 그 베개 위를 지나가
0: 아니죠.
1: 아, 그 옆을
0: 베개
1: 이렇게
0: 베개를 그러니까 베개를
1: 네.
0: 이렇게 쭉 길처럼 만든 거예요.
1: 네, 네, 네. 아, 그럼 그 안을 걸어가는
0: 거. 안을 걸어가는 거. 사이를. 베개 사이를.
1: 뭐라고 하시던가요? 생각이 나요.
0: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 뭐 디테일한 멘트라든가
1: 네.
0: 좋아하셨겠죠? 뭐 발로 차면서 들어오시진 않았을 거고. 7659번님 매일 느끼는 거지만 후디 너무 장꾸 같네요. 가장 좋아하는 코너인 어아트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목감기 빨리 나으세요 보내주셨는데 장꾸 아 어렸을 때는 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근데 제가 워낙에 또 장난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아 티 나나요?
1: 네 눈빛이 아주 네. 장난을 언제 칠까 말까 하는 그런 눈빛이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걸로. 자 오늘 또 김도희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또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세 개의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제 만나보시겠는데요.
1: 네.
0: 문화네요 이번에도.
1: 그렇죠. K-POP을 준비했습니다.
0: K-POP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요즘 6세대 여자 아이돌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신인 그룹이 있습니다. 신인 같지 않은 신인 유닛 그룹 효리수.
0: 효리수.
1: 멤버에는 효연, 유리, 수영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멤버들이 원래 속한 그룹이 있습니다.
0: 진짜요?
1: 아, 모르셨어요?
0: 아, 알고 있죠.
1: 연기하시는
0: 예.
1: 거죠?
0: 예, 예.
1: 이 그룹 이름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아, 오늘 어아트 첫 번째 문제는 좀 쉽네요.
1: 그렇죠, 여러분.
0: 예, 보기 주시죠. 1번.
1: 소녀시대.
0: 소녀시대. 2번.
1: 핑클.
0: 핑클. 3번.
1: 빅뱅.
0: 빅뱅. 자, 6세대 여자 아이돌의 시작이라고.

0: 불리긴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1: 네, 맞아요.
0: 효리수. 원래 그룹이 있었구나. 자, 그래서 멤버 효연,
1: 헷갈리죠?
0: 헷갈려요. 효연, 유리, 수영 씨가
1: 네.
0: 원래 속해 있던 그룹은 어디일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보기만 다시 한번 주시죠. 1번,
1: 소녀시대,
0: 2번,
1: 핑클,
0: 3번.
1: 빅뱅.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0: 곡이죠?
1: 아, 데뷔곡.
0: 네, 데뷔곡.
1: 스키비디.
0: 네, 준비했습니다.
1: 스키비디라는 곡을 준비했고, 근데 사실 뭐 힌트가 필요할까 싶기는 해요. 워낙에 또 너무나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힌트송을 듣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한 분께 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분들의 원래 그 속해 있던 그룹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나요?
0: 아, 사실 제가 두개 노래를 좋아해요. 하나는 다시 만난 세계.
1: 아,
0: 이건 워낙 유명하죠. 이거 후디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다만세요?
0: 네.
1: 왜 제가 좋아할 것 같죠? 그럼 뭐 어디서 나오는 추측이죠?
0: 아, 뭔가
1: 네.
0: 좋아하실 것
1: 아,
0: 같고요.
1: 다시 만날 것 같아요?
0: 네, 다시
1: 네네.
0: 만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G를 좋아해요. G.
1: 아, G.
0: 네, 제가 이거를
1: 네.
0: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스키니진,
1: 아, 스키니진.
0: 핫핑크 스키니진을 입고.
1: 핫핑크.
0: 네.
1: 아, 그때 당시에 그죠?
0: 네, 그쵸. 제가
1: 네네.
0: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걸 입고 쥐를 어디 불려가서 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 교무실 불려갔었나요? 어디 가서 어디 불려가죠?
0: 그래서 제가
1: 네.
0: 담당이 유나였어요.
1: 아, 그래요?
0: 네, 파트가 제일
1: 아, 춤을
0: 짧아가지고.
1: 그러면 좀 기억을 하시나?
0: 네.
1: 오, 기억력이
0: 아,
1: 좋으시다.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힌트는 이 정도까지 드리도록
0: 네.
1: 하겠고요. 1번 소녀시대, 2번 핑클, 3번 빅뱅. 자, 효리수가 원래 속해 있던 그룹은 어디일지 정답을 보내주시죠.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효리수, 스키비디.

0: 휴리수의 스키비리 듣고 오셨습니다. 아 근데 노래 좋은데요?
1: 그러니까요.
0: 스키비리? 아 일단 제목이 좀 입에 감깁니다. 아 스키비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키비리?
1: 어 전 모르겠는데요.
0: 아 사실. 그래요?
1: 네.
0: 아 이게 뜻이 있을 텐데.
1: 아 그러니까요. 아 네.
0: 스키비리가 근데 네 그 요게 어감이 참 감기고 그리고 그 노래 자체가 뭔가 트렌디한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 네. 또 컴백했던 빅뱅의 노래도 빅 있잖아요. 빅.
1: 아, 그렇죠.
0: 그 노래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어, 좋아하세요?
0: 네. 그래서 뭔가 그 예전에 15년 전에도 활동했었던 아이돌 분들이 다시 신곡을 들고 왔는데도 이렇게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
1: 네.
0: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예. 아,

0: 확실히 이 인기는 영원할 거라
1: 아, 제가 실시간으로 네. 찾아봤는데요.
0: 스키비리.
1: 네, 상황에 따라 웃기거나 엉뚱한 상황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0: 상황에 따라 웃기거나?
1: 네, 웃기거나 좀 엉뚱한
0: 상황?
1: 네, 엉뚱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
0: 아, 엉뚱한 상황.
1: 네.
0: 그걸 스키비리다 이렇게 하는구나. 요것도 유행어 뜨겠네요.
1: 네, 근데 되게 어색하신데요.
0: 어, 이거 스키비디인데?
1: 어, 사망 선고 내려야 될 것 같잖아요.
0: 제가 쓰는 순간.
1: 네, 네. 방금 되게 어색했어요.
0: 저 혼자 한번 써볼게요.
1: 아,
0: 어, 이거 스키비디인데 지금?
1: 어.
0: 하면서 일단은 네. 정의분들 가족들끼리는 일단 써보는 걸로 하겠고, 자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1번 소녀시대였습니다.
0: 소녀시대. 아, 이거 모를 수가 없죠. 또 효연 씨, 유리 씨, 수영 씨. 최근에 또 여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또 컴백 무대 연습하는 거 저도
1: 맞아요.
0: 봤어요. 예. 그래서 스키비디랑 그 로키.
1: 잘 알고 계시네요.
0: 왜냐하면 어제 제가 한번 띄워드렸거든요.
1: 아.
0: 그래서 아, 또 스키비디 무한반복할 것 같은 예감이 있는데,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시죠.
1: 아 네. 어떤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문자?
1: 아 문자요?
0: 네.
1: 아 후디는 2904님이 후디는 스키비디 금지라고.
0: 왜요? 저 오늘 처음 썼는데요. 오늘 처음 썼는데 금지?
1: 네네네.
0: 아, 확실히 어렵네요.
1: 아 예. 효리스 노래 오래 듣고 싶으니까.
0: 아 제가 근데 쓰기 시작하면은
1: 맞아요.
0: 유행 끝나기 때문에
1: 맞아.
0: 일단은 또 그리고요.
1: 어, 네. 그리고요. 또 4356님께서 효연 씨가 그토록 만들고 싶었는데 소녀시대 노래 제목처럼 소원을 말해봐. 이 노래처럼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0: 오,
1: 맞네요.
0: 효연 씨가 이렇게 유닛을 만들고 싶어 하셨었구나.
1: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너튜브 채널에서
0: 네.
1: 같이 또 나오면서
0: 아, 정말요?
1: 이 만들어지는 과정.
0: 오.
1: 같이 나오고 있어서 되게 재밌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이렇게 해서 좀 하나 둘씩 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티아라, 포미닛,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금 예전에 좀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그런 추세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 너튜브나 뭐 SNS 보면은 다시 활동을 하면서
0: 네.
1: 사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막 SNS에서 영상을 찍고 챌린지를 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0: 없었죠.
1: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는 시도를 하는
0: 맞아.
1: 우리 옛날에 활동했던 가수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0: 좀 그 다시 재결합 같은 느낌의
1: 아,
0: 그 무대를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좀 반갑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이제는 워낙에 그냥 휴대폰 하나로도 사실 뭐 라이브 방송 탁 틀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1: 맞아요.
0: 편하게 그냥 돌아오셨으면 좋겠는 그냥 팬의 바람이 있고 또 그리고 3908번님, 2112번님, 1597번님께서도 소녀시대 나도 한때는 소녀였는데 어느새 억척스러운 아줌마만 남아있습니다 하셨는데 에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뭐 소녀시죠?
1: 그쵸 그쵸
0: 네
1: 당연하죠. 여자는 한번 소녀면 끝까지 소녀예요.
0: 저도 소년.
1: 아, 소년.
0: 네, 소년과 소녀.
1: 네.
0: 마음속이 영원하리라.
1: 영원하죠.
0: 네. 갑자기 종교 같은 느낌인데. 네, 그리고요.
1: 아, 네. 아니, 7269님께서 첫 문제부터 저는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렵네요. 장난치시는 걸까요?
0: 장난치시는 것 같아요.
1: 정답은 혹시 1번 소녀시대인가요? 늘 활력을 주시는 후디. 계속 장꾸장꾸 아. 귀여우십니다. 오.
0: 김도희 리포터가 장난을 치기 쉽게끔 자꾸 이렇게 미끼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편하게 장난치고 있고 또 그리고 1633번님 0534번님도 소녀시대 요즘 AI로 만든 노래들도 정말 좋아요 하셨는데 아 정말 저는 AI가 무서워요. 더 무서워졌어요. 왜냐하면
1: 네.
0: 그 노래나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중에 뭐 생과 치료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AI로 실사화해서 누군가가 뮤비처럼 만들었어요.
1: 와.
0: 너튜버가.
1: 와.
0: 제가 그걸 보고
1: 네.
0: 이거를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혀 막 그 어색함이 없어요. 예전에는 뭐 AI가 했다고 하면은 눈동자가 살짝 뭐 좀 이상하거나
1: 네.
0: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요즘 아니에요 또.
1: 요즘에는 또 워낙 발전했고 저도 진로 강의를 가끔
0: 네.
1: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가는데 그때 AI 노래 만들기를 제가 수업했었어요.
0: 아 진짜요?
1: 네네.
0: 저도 좀 알려주세요.
1: 아니 정말 간단하고 쉽고
0: 네.
1: 심지어 그냥 정말 원하는 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가사 같은 거 좀 넣고 그리고 장르까지 딱 해서 만들잖아요. 딱 바로 나와요 노래.
0: 몇 분 만에요?
1: 진짜 거의 한 5분도 안 걸리죠. 한 2분? 1분? 그 정도 안 걸려서
0: 패스트푸드네.
1: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네. 노래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0: 아 충격이다.
1: 진짜 그래서 네. 애들이 그 노래 너무 좋다고 바탕화면에 선생님 다운받아주세요 해서 제가 넣어놓고 그래요? 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와,
0: 요즘에는
1: 진짜
0: 그냥
1: 퀄리티가
0: 노래를 만드는구나.
1: 네 노래도
0: 학생분들이.
1: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그쵸.
0: 저희는 한컴 타자 하느라 바빴거든요. 요즘에 안 하나요?
1: 안 하지 않을까요?
0: 충격입니다. 예, 일단은 당첨자 네. 또 한 분을 선정했는데요. 효리수를 또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고 또 이렇게 팬이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 저는 이 문자가 자꾸 걸리더라고요. 어느새 억척스런 아줌마만 남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당첨자는 1597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또 소녀시대 G 흐르고 있습니다. 김도희 리포터가 수시적에 또 무대에 올라와서 쳤던 유나 유나 네. 씨를 맡았고
1: 네.
0: 알겠습니다.
1: 센터.
0: 자, 3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0: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어아트 김도희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어아트 두 번째 문제 이제 만나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유행어네요.
3: 네, 맞아요. 유행어를 또 가지고 왔죠.
2: 유행어는 뭐 끊이질 않네요.
3: 아, 저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아,
2: 그래요?
3: 그렇죠.
2: 와, 아니 그래. 계속 생기는데요, 매주?
3: 그러니까요. 심지어 오늘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2: 아, 그래요?
3: 네, 유행어를 가지고 오고 또 신조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2: 아, 그렇군요.
3: 네, 아, 또 마지막 거는 좀 뜨끈뜨끈한 거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온라인에서 긴 문장을 짧게 줄여 표현하는 줄임말은 꾸준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줄임말, 나갓경, 이 말은 어떤 말을 줄여서 만든 표현일까요?
2: 줄임말 퀴즈인데,
3: 네.
2: 나갓경,
3: 네.
2: 어떤 말을 줄여서 만든 표현일지 자 보기 주시죠. 1번,
3: 나 같은 경우에는,
2: 나 같은 경우에는,
3: 그쵸?
2: 2번,
3: 나도 같이 경악함,
2: 나도 같이 경악함. 3번,
3: 나랑 같이 경치 보러 갈래?
2: 오, 나랑 같이 경치 보러 갈래. 나갓경이라는 말을 요즘에 또 줄여서 쓰는구나.
3: 네, 진짜.
2: 나갓경. 근데 셋 다 그럴싸하거든요.
3: 그렇죠, 그렇죠. 약간 첫 번째는 내 의견을 말하는 거고요.
2: 네.
3: 두 번째는 공감하는 멘트죠.
2: 네.
3: 세 번째는 플러팅 멘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 그러니까요. 자, 보기만 다시 한번 주시죠. 1번,
3: 나 같은 경우에는.
2: 2번,
3: 나도 같이 경악함.
2: 3번,
3: 나랑 같이 경치 보러 갈래?
2: 와, 플러팅이냐 공감 멘트냐 내 의견 피력이냐.
3: 네.
2: 자, 힌트 주시죠.
3: 제가 그래서 사실 어렵잖아요. 다 말이 되니까.
2: 아, 너무 어려워. 이거는 힌트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2: 네.
3: 좀 예를 들어 땡땡땡 정이 누르면 시간이 잘 가.
2: 너
3: 앞에가 이제 뭐라고 나오겠죠? 나갓경 정이 들으면 시간이 잘 가.
2: 아, 나갓경 정이 들으면 시간이 잘 가더라. 이렇게.
3: 나갓경 난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2: 아, 그렇게 된 예문을 들으니까 또 느낌이 오네요.
3: 느낌이 오나요?
2: 느낌 옵니다.
3: 그렇죠, 그렇죠.
2: 나갓경. 아, 나갓경 어아트 코너가 제일 재밌더라. 뭐 이런 느낌으로.
3: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나갓경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제육볶음이야.
2: 아하, 알겠습니다. 힌트송도 있을까요?
3: 힌트송은 사실 정답과 너무 가까운 제가 네. 노래를 준비했어요.
2: 비슷한 의미의 또.
3: 네, 맞아요.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2: 아하,
3: 준비했습니다.
2: 힌트송으로는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제목과 그리고 오늘의 정답이 또 나름 비슷한 맥락이라고.
3: 맞아요.
2: 거의 뭐 정답을 떠먹여 주셨는데.
3: 그럼요, 그럼요.
2: 알겠습니다. 나갓경, 어떤 말을 줄여서 만든 표현일지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노래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합니다.

0: 힌트송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듣고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갓경 어떤 말을 줄여서 만든 표현이었을지 정답은요?
1: 1번 나 같은 경우에는 이었습니다.
0: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나 같은 경우에는도 말이 그리 길지 않은데 이걸 줄이네요.
1: 네. 나 같은 경우에
0: 정말 별 다 줄이다.
1: 그렇죠 그렇죠.
0: 별걸 다 줄인다.
1: 정말 네. 너무 점점 이걸 다 줄이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0: 나갓경을 근데 실제로 요거를 또 쓰신다고?
1: 네 맞아요.
0: 와.
1: 애들은 이게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별다줄이야 이것도 사실 저는 어색하긴 한데
0: 별다줄도 저는 실생활에서 쓰는 분 못 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은근 그 네. 줄임말 쓰시는 분들이 제 주변이라 그런가 없던데요. 안 계세요?
1: 저는 줄임말을 네. 이게 막 이제 시작됐을 때가 막 뻐정, 뻐까충
0: 버스 정류장,
1: 그죠?
0: 버스카드 충전.
1: 네, 제가 뻐정까지는 들어봤는데 네. 뻐까충 뭐 이런 너무 충격이었어요.
0: 또 다른 거 뭐 대중적인 게?
1: 대중적인 게 아니 뭐 이제 프랜차이즈, 네. 패스트푸드점을 막 줄여서 말하는 것도 저는 것들. 충격이었어요.
0: 아 그럴 수 있겠네.
1: 왜냐면 발음이 그렇게 또 쉽진 않거든요. 그걸 줄여 말하기에.
0: 네네.
1: 근데 줄여 말하는구나.
0: 정말 거의 모든 것을 줄이고 있는데 정답은 그래서 1번 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었고요. 또 정답들을 보내주셨습니다. 2871번님, 0494번님도 1번, 2018번님도 아 후디 저도 늙었나봐요. 줄임말도 잘 모르겠네요. 정답은 나 같은 경우에는입니다 하셨는데 제 생각에 요거는 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1: 네.
0: 그 줄임말을 평상시에 이런 걸 잘 쓰시냐 좋아하시냐 요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0: 네, 인터넷 용어 같은 거. 네. 또 그리고요.
1: 네, 4815님께서 힌트 듣고 알았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아재 보안관 잘 듣습니다. 헐 하는 멘트 아주 굿입니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거 줄여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갓경.
0: 나갓경. 요 헐 하는 멘트 모르시죠?
1: 네, 이건 뭐죠?
0: 딱 정말 본인 코너만 준비 잘 하시고
1: 네.
0: 들으시는구나.
1: 이거 뭐예요?
0: 금요일 코너 중에 나오는 효과음 같은 건데.
1: 네, 네.
0: 네. 아, 안 들으시는구나.
1: 아니니까. 네.
0: 또 그리고 7699번님도 검색찬스 썼다고 굳이 왜 이런 말까지 줄이는 걸까요? 하시면서
1: 그쵸 그쵸
0: 예, 또

0: 네, 주셨고 또 그리고 2531번님 그리고 2904번님도 충격인 줄임말은 이거다라고 하시면서 얼집 얼집이라고
1: 얼집이 뭐죠? 얼어서 집가?
0: 한번 추리를 좀 해보세요.
1: 얼집
0: 추론을.
1: 얼굴
0: 얼집
1: 집가?
0: 얼굴 집 가라? 얼굴 집 가라? 땡땡
1: 얼면서 집가?
0: 얼면서 집 가라.
1: 네, 얼면 아
0: 아니요,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네 글자밖에 안 되는데도 요걸 줄여서 얼집이라고
1: 헐, 너무
0: 한다고
1: 충격인데요?
0: 하십니다. 와, 이것마저도 줄여버리는 세상.
1: 와, 얼집
0: 얼집.
1: 하나 배웠네요.
0: 예, 하나 배워갑니다.
1: 네.
0: 제가 뭐 틀릴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자, 이 중에서 또 당첨자 한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2997번님입니다.
1: 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죠. 자, 어아트 어디서 아는 척하기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1: 네.
0: 어아트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역시 신조어 문제입니다.
1: 네,
0: 신조어 문제.
1: 맞아요. 이번에는 신조어 문제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 기대되시죠?
0: 예, 신조어 또 그새 또 새로운 말이 또 등장했다고 하는데
1: 네, 좀 뜨끈뜨끈해요.
0: 예,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최근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0: 오,
1: 이 말은 무엇일까요?
0: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1: 네.
0: 사람. 자, 보기 주시죠. 1번
1: 영크크.
0: 영크크, 2번
1: 헐크크.
0: 헐크크, 3번
1: 앵그리그리 뱅뱅.
0: 앵그리그리 뱅뱅.
1: 아니 이게
0: 야,
1: 근데
0: 이런 말들이.
1: 진짜 너무
0: 네.
1: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보기 세개다 신조어입니다.
0: 아, 실제로.
1: 네, 실제로 신조어고 올해 신조어입니다.
0: 아, 저는 그냥 만든
1: 제가
0: 줄
1: 만든 거
0: 알았어요.
1: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약간 의미가 비슷한 신조어들을 가지고 왔고요.
0: 제가 보기 세개 중에 하나는 그래도 알고 있긴
1: 아,
0: 한데.
1: 그쵸.
0: 아,
1: 유명하죠.
0: 그렇군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주시죠.
1: 최근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는데요.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1번,
1: 영크크,
0: 2번,
1: 헐크크,
0: 3번.
1: 앵그리그리 뱅뱅.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힌트 있을까요?
1: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지금 2904님께서 제가 막 만들어낸 줄 알았다고
0: 저도 그런 줄
1: 하시는데
0: 알았어요.
1: 실제로 있고요. 제가 이거 보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리듬을 타게 되네요.
0: 아니, 참 재밌는 게 저는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1: 네.
0: 본인이 준비한 퀴즈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제일 빵 터져 하는 게 그게 웃긴데요.
1: 아, 그렇죠.
0: 네. 이렇게 좀 행복 바이러스가
1: 네.
0: 있는 또 김도일 리포터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힌트를 드릴게요.
0: 힌트.
1: 힌트는요. 우리 화가 나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캐릭터 아시나요?
0: 오늘 뭐 약주 한잔 하고 오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1: 아,
0: 예.
1: 이게 정답이 들어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1: 좀.
0: 화가 나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1: 네, 그쵸.
0: 아, 그 어벤져스 중에
1: 그쵸,
0: 한
1: 그쵸.
0: 친구.
1: 네.
0: 아, 요번에 그 영화 스파이더맨에도 나오더라고요.
1: 그런가요?
0: 안 보셨어요?
1: 저막 본다 본다 하고 결국에 다른 거
0: 네.
1: 봤거든요.
0: 다른 거
1: 아.
0: 보셨어요? 뭐 보셨어요?
1: 아니, 지금
0: 네.
1: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빨리 해주세요.
0: 안 보셨네. 자, 이 화가 나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캐릭터. 스파이더맨에도 나왔던 그 친구겠네요. 예.
1: 딱 이제 정답이 보이지 않나요?
0: 느낌이 옵니다. 화나면은 막 엄청 커지면서 옷다 찢어지고.
1: 아, 그쵸, 그쵸.
0: 예.
1: 힌트를 계속 주고 계시네요.
0: 1번 영크크, 2번 헐크크, 3번 앵그리그리 뱅뱅.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역시 한분 선정해서 잠시 후에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 있나요? 힌트송?
1: 힌트송을 드려야겠죠?
0: 드려야죠.
1: 제가 지금 드린 힌트랑 이 힌트송을 좀 합치면
0: 네.
1: 정답이 됩니다.
0: 네.
1: 네, 장기하의 크 준비했습니다.
0: 크.
1: 키.
0: 그 힌트랑 힌트송을 다 합치면 정답이다.
1: 네, 그쵸.
0: 왜요?
1: 모르시겠어요? 아실 거예요, 우리
0: 아,
1: 청취자분들은.
0: 확실히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는.
1: 아, 그래요?
0: 네, 일단은 크 듣고
1: 네.
0: 오도록 하겠고요. 그 힌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드렸습니다.
1: 그쵸, 그쵸.
0: 힌트를.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힌트송 장기하와 얼굴들의 크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2번 헐크크였습니다.
0: 야, 이 헐크를 또 이용해서 그쵸? 원래는 그 뿌리가 그럼 영크크죠?
1: 아.
0: 뿌리가.
1: 그렇죠. 영크크도 있고 늘크크도 있었잖아요, 저희. 네. 그렇죠.
0: 근데 거기 그 영크크라는 그 말에서 시작해서 헐크크로 이어진.
1: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헐크를 말 그대로 헐크처럼 환하게 네. 화가 나면 감정이 폭발한다 해서 헐크크 이렇게 붙은 것 같아요. 아, 이 말도 이제 지금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0: 한 사흘에서 나흘 정도 됐다.
1: 아, 맞아요.
0: 하던데,
1: 맞아요.
0: 나온 지가.
1: 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0: 그래서 아마 다른 데 가서 헐크크 쓰시면은 많이들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1: 영크크 아니야?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요. 자, 또 청취자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2871번님 또 그리고 6316번님도 헐크크 야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하셨고 4356번님도 저도 지금 헐크로 변하려고 하네요. 정답은 헐크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 네, 또 1928님께서 2번 헐크크 맞춰주시면서 감정 조절하는 건 뭐든지 중요하죠. 오늘 쉬는 날인데 라디오 듣다가 문자 보내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고 또 바다 사진 같이 보내주신다고.
0: 그러네요.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1928번님 감사드립니다. 네. 하늘도 너무 이쁘고.
1: 근데 오늘 날씨가 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0: 주말에 뭔가 좀 집에만 있기에는 좀 아쉬운 날씨긴 하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약간 이제 가을이 스리슬쩍 왔다. 이게 네. 느껴지는 게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기분 좋은 바람이 막 불더라고요.
0: 주말에 어디 뭐 계획 없으세요? 뭐 나들이나.
1: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는 좀 놀아가지고 이번 네. 주에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0: 아 그래요? 지난주에는 네. 어떻게?
1: 지난주에는 제가 또 영종도 갔다 왔거든요.
0: 아 영종도?
1: 가서 조개구이 먹고.

0: 먹고 왔습니다.
1: 아, 맛있는 거 드셨네.
2: 너무 맛있던데요?
1: 맛있죠.
2: 그리고 풍경도 너무 좋았어요. 딱 노을 지는 거 바라보면서.
1: 근데 확실히 그 풍경 값이 있는 게 조개구이 그냥 집에서 만약에 그냥 먹는다고 하면은 그 맛 절대 안 나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그 파도 소리와 함께 먹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정답 헐크크 맞춰주셨는데 당첨자 또 한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우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또 신조어 퀴즈까지 만나보셨고요. 당첨자 한 분을 발표하기 전에 네. 문자 조금만 더 살펴보면 3521번님께서도 아 줄임말 저는 좀 불편하네요. 의미 없는 말들이 너무 난무한데요. 보내주셨는데 근데 확실히 그 줄임말이나 신조어 같은 것들도 많은 게 탄생하지만 그게 쭉 이어지기
2: 살아남는
1: 까지가
2: 많이 없죠.
1: 정말 없어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재밌게 접하고 이 친구들이 금방 또 소멸되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친구가 누구일지 그거 지켜보는 재미도 있어서.
2: 헐크크는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요.
1: 헐크크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면 끝납니다.
2: 아 그런가요?
1: 네.
2: 아.
1: 유통기한 길지 않은 것 같고.
2: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빨리빨리 네.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빨리 많은 게 쏟아져요. 쏟아져 나와요 진짜.
1: 이제는 뭔가 그 유행에 네. 그 척도도 잘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5명 정도가 그냥 쓰고 다니면은 유행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파급력이 SNS에서 워낙에 금방 확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2: 근데 이게 또 나이랑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1: 없죠.
2: 게 진짜 저는 20대인데도 30대 후반, 40대 초반 언니들이 더 잘 네. 알고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공부하시나?
2: 아 그런가요?
1: 네. 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실까요?
2: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트렌드나 유행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1: 그래요.
2: 그래서 넌 왜 몰라? 어린데? 이런 얘기를
1: 오히려.
2: 네, 그래서 이제 또 어아트의 핵심인 또 제가
1: 그러니까
2: 살짝 긁혔죠.
1: 그러니까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유행을
2: 그러니까요.
1: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자, 당첨자 한 분 발표할 시간인데요. 당첨자는 152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9월 8일 화요일에 어아트 또 오늘 김도희 리포터와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2: 또 우리는 여러분들 신조어랑 유행어를 제가 가지고 왔잖아요. 예.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매일 쏟아져 나오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신조어들 그래도 네. 이 시간만큼은 좀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행하는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2: 네네.
1: 요즘에는 그 한정땡
2: 네 맞아요.
1: 한정땡이 유행이긴 하더라고요. 찹쌀떡 안에
2: 맞아요, 맞아요.
1: 과일이나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그 줄도 많이 선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2: 그런 약간 확실히 이제 올해 트렌드를 보면은 이런 좀 식감 있잖아요. 좀 쫄깃한 식감.
1: 두 쫑크 이후로.
2: 그렇죠, 그렇죠. 막 쫄깃한 네. 식감.

0: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만지는 것도.
1: 아 그러네.
0: 약간 농구 이런 거 있잖아요.
1: 말랑이 같은 거.
0: 그쵸 그쵸.
1: 아 그게 약간 공통점이 있네요.
0: 그쵸 그쵸.
1: 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김두희 리포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빅뱅의 빅 띄워드리면서 행복한 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도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

F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랑을 좀 해도 될까요? 우리 두댕이들이 믿을진 모르겠지만 저에게 꽤 많은 문자가 옵니다. 내용은 뭐 이런 식이에요. 6750번님, 아 누나 부끄러워요. 6069번님, 아 영미씨 컨디션 최상이네요. 2852번님, 아 나 진짜 언니랑 찐친하고 싶어요. 영미는 하나인데 반응은 참 다르죠. 그래서 말입니다. 두댕이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먹고 살기에도 바쁜 세상인데 2시 땡 하면 라디오에 모여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유가 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9월 8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9월 8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리조의 Good as Hell 듣고 오셨습니다. 이순옥님, 아 영미 씨는 도둑이죠. 제 배꼽 도둑. 감사합니다. 황하영님, 영미 언니 목소리 들으면 우울하던 기분도 밝아져요. 그게 이유예요. 나른한 오후에 비타민 영미 언니.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문자 하나하나에 뭐 조롱도 괜찮아요. 그 어떤 문자든 저에 대한 반응만 보여주시면 전 그게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뭐라고 정말. 아 근데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를 안 하네. 오늘 제 상태 제일 좋은데. 아우 너무 안타깝다. 제일 최상일 땐 이렇게 카메라를 안 켜줘. 자 박성모님 아주 옆에서 피디님 웃었다. 아 나 진짜 왜 웃는 거예요 도대체. 박성모님 내가 영미 씨 걸 듣는 이유는 방송 불가인데 말해도 되나? 영미 씨는 내 과야 라고 하셨습니다. 좋아요. 예, 뭐든 다 좋습니다. 박성모님의 과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뭐 19금 개금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 색드립 이런 거 좋아하시나? 3864번님 영면이는 뭐니뭐니 해도 조롱하는 맛이죠. 사랑합니다 이라고 하셨어요. 아우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롱해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또 두댕이들 조롱할 때도 행복하고요. 너무 좋아. 우리 쌍방이 서로 조롱해서 너무 행복해. 이게 바로 친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수진님 아우 이유도 몰랑. 아우 그냥 좋아. 극찬이지 극찬. 이유도 없어. 왜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아우 그냥 좋아. 저 사람한테 내가 얻어먹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그 사람 좋을 때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8716번님 늘 똑같은 일상과 무료함에 피식 웃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랄까요. 배꼽 냄새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꼬릿꼬릿한 향기 좋아하시는구나. 있어 그 매니아층들이 있어. 배꼽 냄새 발톱 한 냄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김성민님 영미 누나 매력이죠. 말티즈 발바닥 꼬순내 마냥 냄새나도 계속 맡을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 다들 이렇게 두댕이들이 이런 냄새 좋아하는구나. 나랑 똑같네. 어떡하지? 그리고 코 밑에 이렇게 인중 냄새 좋아하고. 좋아 좋아요. 정세민님 나만의 쉼터이자 아지트요. 누군가가 알면 안 되는. 근데 약간 이게 약간 좀 우리 두대의 함정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다들 숨죽여서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쉬쉬하시고 어디 가서 두대 재밌다고 뭐 블로그나 이런 데에 좀 올려주면 참 좋겠는데 또 그런 데에 꼭 여러분 두 시에 뭐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그러면 꼭 두대는 빼놓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볼 때 두대 다 듣는데 말이지. 아이 참 왜 이렇게 숨어서 들으시는 거예요. 무슨 호환 마마 정말 그런 것도 아닌데. 아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시작부터 너무 감사하고요. 자 날씨 좋은 화요일 오늘도 날씨 너무 좋아요. 두댕이들 어디서 뭐하고 듣고 계시나요? 친구한테 말 걸듯이 편하게 저한테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시원한 커피든 따뜻한 커피든 쏩니다. 저는 자 이제 광고주님들 만나봐야 되는데 저는 우리 광고주님들이 그렇게 궁금하더라고. 예. 그것이 알고 싶다 버전으로 가볼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합니다. 알레스 아우토. 왜 아우만 토를 할까요? 경기도청. 뭐 언제부터 도청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롯데렌탈. 이 자격증이 없는 저도 롯데를 렌탈할 수 있을까요?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아 지금 빨리 하라고 난리네. 알겠습니다. 모빌코리아 윤활륨. 올품. 음주 후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부해. 뭘 자꾸 하라는 걸까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 할까요? 백진아님, 광고주님들은 이런 광고 소개에 대해서 별 말씀 없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주님들은 이 두대를 듣고 계실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효리수의 스케비리 듣고 왔고요. 2904번님. 아, 안 나왔다거나 잘 안 들렸다거나 피드백을 해야 하거나 그러니 단 한 명이라도 꼭 듣는 담당자는 있을 것 같은데. 아, 광고주님들. 아, 아까 광고주님 듣고 있을까요? 했더니 과연 광고주님들은 정말 듣고 있을까요? 전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다양한 버전으로 광고를 소개를 해왔는데 단 한 번도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아이 참. 광고주님들 듣고 계시면 저기 손 좀 들어주세요. 미니에.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왜 두 대를 이렇게 숨어서 쉬쉬하면서 듣냐 그랬더니 1142번님께서 아, 어디 내놓기는 좀 부끄러워서 크크크크. 장의진님 삐끗 감성 들킬까봐. 권영훈님 추천해봤는데 다들 들은 척도 안함 크크크크. 최홍비님 저는 두 대 재밌어요 말하고 다닙니다 라고 하셨어요. 박수. 자, 최용빈님 플러스 점수 50점 드리겠고요.

0: 2631번님, 친언니랑 있다면 이런 느낌인가 싶어요. 전 남친 이야기하고 육아 동지이기도 하고 라디오 듣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요. 두 시가 기다려지는 이유인가 봐요. 아이가 졸리다고 눈 비비고 짜증내는데 안 자요. 자라고 해주세요. 아이고, 그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짜증내는 표정이 아닌데 지금 놀자는 표정인데 지금 자긴 뭘 자요 지금 말똥말똥하니 지금 눈에 지금 장난기가 가득한데 엄마 놀아줄 거지? 이런 표정인데 일로 와요. 어구 어구 어구 어구 이모가 놀아줄게. 호르르르 까끄. 아 이뻐 까끄. 자, 육아용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잠을 마저 깨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김선미님, 저요, 알레스 아우터 직원입니다. 우와, 진짜요? 이거 마케팅팀에 얘기해야 하는지. 제가 아까 알레스 아우터는 왜, 아우는 왜 도망할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고 계셨군요. 와, 나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그랬지. 자, 커피 두 손으로 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있어요, 저 지금. 두 손으로 무릎 꿇고 커피 드리겠습니다. 굽신굽신. 최현주님, 아,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모기장 안에 모기가 들어왔는데 대체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요. 아우 잘라 치면 앵앵거리고 아우 짜증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모기가 아직도 돌아다녀요? 아니 이제 좀 서늘해졌는데 이제 진짜 가을인데 밤에 좀 춥다 싶을 정도로 가을이 됐는데 모기가 안 들어갔다고요? 아 근데 모기도 모기지만 요즘에 그 날파리라고 해야 되나? 저희 집엔 그 날파리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어디에서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어. 저희 집이 그래도 고층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숨어 들어오는지. 아 정말 365일 난립니다. 허진영님, 9개월 동안 면접 보러 다녔는데 계속 탈락만 하네요. 이게 다 영미 누나의 기운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기운 좀 쏴주세요. 아유 넣어드려야죠. 저희 둘의 기운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아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으면 넣어드렸을 텐데 아 이제라도 늦지 않아서 드릴게요. 허진영님, 자 면접 다시 한번
1: 일어나십시오.
0: 에너지 드렸어요. 됐어, 이제 끝났어. 면접 통과야. 자 여러분들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신청곡 알려주십시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요거 넣어드릴게요. 자 취업 기운 잔뜩 드렸는데 이어서 준비된 노래가 화제의 신곡입니다. 아유 이거 어떡하냐. 면접 합격하시라고 제가 기운 넣어드렸는데 또 노래는 소연의 퇴사할게요. 띄워드릴게요.

조이의 안녕 들었고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 소연의 퇴사할게요 였습니다. 백진화님께서 아, 일단 입사를 해야 퇴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대강 취업을 뭐 응원하는 노래인 척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그런 걸로 해요. 그쵸? 잘 될 겁니다. 하늘은 당신의 편이에요. 아, 2647번님. 저희 아들놈도 8월에 졸업하고 첫 원서 넣는데 기운 좀 부탁드립니다. 하이에스 1차 합격 곧 2차라는데 기현석 화이팅! 어머 기현석님 그래도 1차 합격하셨네요. 와 역시 이따 박수 치고 들어갑시다. 예, 1차 합격 그게 어디야. 자 2차도 될 겁니다. 걱정하덜 마셔요. 4291번님. 아까 운전 중이라 문자 못 보냈어요. 영미 씨가 이야기하신 날파리는요. 자가 생산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고층인데 해충약으로 싹 죽여도 몇 시간 뒤에 또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 픽업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가 생산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어머 너무 무섭다. 그럼 얘네들도 자기들끼리 착상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아니 그럼 제가 아까 날파리 얘기했더니 다들 지금 두댕이들 아 영미씨 그러니까 좀 씻어요 그러는데 아니 제 몸에서 나오는 거면 전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어? 내 몸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그럼 저는 지금 송장이란 얘긴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나 진짜 그리고 아까 변기에서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변기에서 나온다고요? 변기에서 날파리가 나온다고요? 아 그래요? 아 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 싱크대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는 날파리와의 전쟁입니다. 9063번님 영민우님 저도 두 대 듣는 이유 보내요. 뇌청소 효과 아주 좋아요. 능숙한 19금 훅과 3D 영혼탈곡 개그 덕분에 방송을 듣는 동안 내 머릿속 복잡한 근심과 지식이 깨끗하게 리셋된답니다. 뇌 용량 초기화 아주 좋답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 괜찮은데 지식이 깨끗해진다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 우리가 근심 걱정을 잊게 해주는 건 알겠는데 있던 지식까지 빼내가진 않습니다. 괜히 저희 두 대 탓하지 마세요. 원래 없던 거예요. 아, 나 참. 광고 듣고 올게요. 아이 씁쓸하네 이거.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2203-3650 현대건설.
4: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독.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데이트 안영입니다. 1만 2천 두댕이가 예따 하고 던져주신 미니와 문자 사연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제를 끄잡아 올렸습니다. 두댕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쏘츄. 자, 오늘의 주제가 되어줄 문자는요. 1244번님, 둘째 낳고 13년 만에 취업 도전하려고 사회복지사 실습 중입니다. 실습 끝나고 아이 라이딩 하러 가는데 몸이 아주 천근만근이네요. 영미씨 기운 받고 아이들이랑 안 싸우고 싶어요. 기운 좀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도 늘 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진짜 다 내려놓고 아이랑 추닥거리지 말자, 큰 소리 치지 말자 하는데 이게 됩니까? 제 뜻대로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인지라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유 참, 그래도 13년 만에 취업 도전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저는 뭔가에 도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무조건 리스펙입니다. 자, 그럼 이 사연 받아서 오늘은 어떤 이유든 상관이 없어요. 기운이 필요한 분들, 응원이 필요한 분들의 사연, 기운을 주세요 사연 받아볼게요. 그리고 특히 화요일이 진짜 기운 없는 날이거든요.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이기도 하고요. 자,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기운이 샘솟죠.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듣고 오셨고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고요. 두 데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 소주. 오늘 주제는 기운을 주세요입니다. 앞서 13년 만에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1244번님의 사연을 듣고 바로 응원 문자 왔어요. 정세미님.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땄는데 실습 160시간 채우는 거 시간 금방 갑니다. 아이 키우면서 실습하기 힘드실 텐데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응원의 문자인 건 맞는데 이게 맞나 싶은 게 실습 160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되게 빡세게 느껴지네요.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면서 160시간이요? 와, 이게 그냥 필기만 보는 게 아니었군요. 실습도 해야 되나 봅니다. 그 시간을 채워야 되나 봅니다. 우와. 7288번님. 저는 공부 중이에요. 국가 자격증 따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기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합격률이 43%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저 붙을 수 있을까요? 시험 열흘 정도 남았는데 화이팅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아 그래 국가 자격증이 또 힘들지. 그럼요.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이겠죠. 누구나 다 딸 수 있다면 국가 자격증이 아니겠죠. 아 머리 비울 때 도움되는 방송이라 그런가.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들 좀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예. 저도 막 육아로 힘들거나 뭐 이렇게 머릿속 복잡했을 때 요 라디오 하면서 여러분들 수다 떨면서 이렇게 또 비우고 가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방송 들으면서 잠깐이라도 좀 뇌 좀 쉬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과부하돼도 안 좋거든. 예. 좀만 요 두 시간만 두 시간도 아닌데 한 시간 반 정도만 좀 쉬었다 가세요. 9992번님. 90세 되신 우리 어머님께서 저 애기 엄마는 말도 잘한다. 아유 입도 안 아프냐 하셨어요. 어머라 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어머라 감사합니다. 아 입이 아프다뇨.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뭐 10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 육아만 아니라면요. 왜 집에만 가면 입국 따타게 되는지 모르겠어. 어이구 감사합니다. 저한테 응원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자 8720번님 약국에서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지났더니 너무 잠이 와요. 아 잠도 깨고 화이팅도 하라고 기운 불어넣어주세요. 일어나십시오. 알겠습니다. 8720번님 일단 따게 한 대만 때려드릴게요. 빨리 정신 차려 일어나야지. 자 일어나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때 탄수화물 너무 많이 때려넣으면 안 돼요. 밥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진짜 점심에 먹는 거 살 안 찌겠지 하고 먹잖아요. 그럼 이게 혈당 스파이크 빡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졸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심 식사는 아주 간소하게 소식하시길 바라겠고요. 1582번님 어제 먹은 초밥이 잘못됐는지 식중독 걸려서 병원에서 링거 맞고 있어요. 어머나 회사가 너무 바빠서 마음이 급한데 몸까지 아프니까 너무 서러워요. 힝. 나 이거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 아니 나는 아파 죽겠는데 회사에서 눈치 보이는 거잖아요. 괜히 그쪽에서는 아 괜찮아 괜찮아. 아유 건강이 우선이지. 푹 쉬어 푹 쉬어 하는데 뭔가 뒤에 푹 쉬어 하는데 뭔가 여운이 있어. 그 눈이 좀 따가워. 괜히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아. 약간 요런 눈치. 아파도 왠지 편하게 쉴 수 없는 그 마음 알죠? 이상용님. 저 다음 달에 환경미화원 시험이 있어서 체력 검정 시험을 대비해 하루 3km씩 달리기 하는데 힘이 드네요. 거기다 윗몸 일으키기를 1분에 50개나 해야 되는데 와 35개까지가 맥스입니다. 아우 배 땡겨. 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 힘 좀 주세요. 아니 힘은 드리겠는데 환경미화원을 하는데 체력 검정 시험을 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그리고 1분에 50개나 윗몸 일으키기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누워서 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거지?

좀 쓸데없는 시험인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운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아 왜냐면 이게 속도전이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빠르게 이거 그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막 이렇게 주워서 날라야 되니까 그래서 체력 싸움이군요. 와 이걸 몰랐네요. 야 그렇다면 기운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상형님 저한테 얼마 없는 에너지까지 다 쏟아서 부어드릴게요. 이상형님 그리고 전국에 계신 환경미화원님 일어나십시오. 에너지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허수영님 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허리에 금 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방송 듣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허리가 진짜 중요한데 이거 참 중요한 부위인데 빨리 붙으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아니 그게 사다리는 또 왜 올라간 거예요 도대체 아 나 진짜 이거 허리 진짜 중요한데 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좀 쑤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누워 계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섣불리 움직이시면 큰일 납니다. 괜히 자 붙을 때까지 허리 이거 잘 붙을 때까지 금 잘 붙을 때까지 잘 누워 계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꼬리뼈 금 가가지고 이 마음 잘 알거든요. 근데 무조건 가만 붙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 7021번님 영미 DJ 어제 큰아이 대학 수시 원서를 넣었네요. 앞으로 면접도 실기로 있을 텐데 좋은 결과 있기를 영미 DJ께서 행운을 빌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두 대가 기운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 두 대가 착상 기운은 좋은데 아 이거 수시 기운은 잘 모르겠네. 왜냐면 요 후기 문자들은 잘 안 오더라고.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이게 또 도화선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수시 명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파이팅 넣어드리겠습니다. 7021번님 자녀님도 일어나십시오. 네 참고로 저는 수능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아 수능 안 봐도 이렇게 훌륭한 DJ 될 수 있다. 저 이런 희망을 또 안겨드리면서 자 두데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 소주 오늘은 기운이 필요한 분들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듣고 올게요.

두 댕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 소주. 오늘은 기운이 필요한 분들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듣고 왔고요. 아, 노래를 듣는 3분 40초 그 짧은 사이에 두 대는 합격 명수로 거듭났어요. 최정원님. 후기가 없긴 왜 없어요. 작년에 두대 들으며 공부한 16살이었던 검정고시생, 검정고시 학생 수시로 대학까지 합격했습니다. 박수 갈게요. 아우. 세상에. 몰랐지. 황하영님. 저 19년 전에 두대 듣고 가고 싶은 대학 수시로 한 명 뽑는데 거기 붙어서 갔어요. 19년 전이요? 두대는 대대로 기운이 좋아요. 19년 전이면은 저기 김기덕 저기 선생님이 하셨을래나? 누가 계셨을 때지 그때가? 아, 대대로 기운이 좋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예. 4074번님. 영민님, 우리 아들 작년에 두대 기운 받고 한의대 갔어요. 아자아자 화이팅. 어머! 아이고, 한의대를 갔대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일로 좀 와봐요. 여기 한의대 간 두댕이도 있어요. 아이고, 두대가 그런 데였네. 아유, 내가 그러니까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봤었나 봐. 어? 계속 그 임신이란 단어만 꽂혀가지고 그 문자만 읽다 보니까 다른 문자들을 못 봤었네, 내가 그동안. 1007번님, 수시에 착상하십시오. 8399번님, 저도 고3 엄마예요. 응원해주세요. 실기 전형 고3 아들 파이팅입니다. 자, 실기 착상하십시오. 착! 붙! 됐어. 붙었어. 붙었어. 뭐 딴 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108배 드릴 필요도 없어. 여기에 문자 하나만 딱 보내요. 그냥. 한아름님. 일어나십시오. 너무 재밌어서 따라했다가 목에 살에 걸렸는지 캐캐캐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웃음만 줬습니다. 아, 그걸 원한 게 아닌데 뭐든 줬으면 된 거겠죠? 그런 분 있죠? 웃음만한 기운 없어요. 그거만한 기운 없습니다. 딴 데 가서 뭐 마늘주사, 태반주사 이런 거 맞을 필요도 없어. 웃음이 가장 좋은 명약이에요. 김사님, 지금 아내가 임신 8주 차입니다. 아, 너무 딸아이가 갖고 싶어요. 기운 좀 주세요. 꼭! 이라고 하셨는데 김사님이 요것만큼은 문자를 좀 잘못 보내신 것 같아. 왜냐하면 저희가 착상 기운은 있어도 딸 기운이 없어요. 그 딸 기운이 돌았으면은 제가 아들만 둘 키우고 있겠습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순산하셔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두댕이들이 딸, 저 딸 보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대신에 기운 좀 넣어주십시오. 김사님께. 0941번님. 쌍둥이 이제 18개월인데 곧 셋째가 나와요. 연년생 삼남매 잘 키울 수 있겠죠? 입덧으로 힘들 때부터 두대로 위로 많이 받았는데 영면이가 응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쌍둥이 안 빡셌어요? 안 힘드셨어? 희한하네. 그 어떻게 그 됐지?

0: 어쨌거나 저쨌거나 응원드리겠습니다. 0941번님, 자 일어나십시오.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1: 유후.
2: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두 데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 소주. 오늘 주제는 기운을 주세요. 기운 필요한 분들 사연 받고 있는데요. 아까 19년 전 합격 얘기하시면서 당시 DJ 누굴까 했더니 7260번님께서 아까 19년 전이면 2007년이니까 두 대 DJ는 윤종신 DJ 정보 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 맞네. 그때면은 저도 그 윤종신 오빠가 DJ로 있었을 때 저도 게스트였거든요. 그 고정 게스트. 그때였네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기운이 좋은 거네요. 아, 그냥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 자, 2884번님. 영미 씨 야구 직관하러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저 승리의 요정 승효 될 수 있도록 기운 좀 주세요. 이글스요 비상하라! 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다면 제가 야구의 야자도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운은 넣어드릴 수 있거든요. 이분 노래로 말이죠. 이글스 하면 이 노래 아니겠습니까? 조혜련 선배님의 독수리에게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드.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2203-3650 현대건설.
4: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두댕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 소주. 오늘 주제는 기운을 주세요입니다. 아까 딸을 기다린다는 임신 8주차 아빠 김산 씨를 위해서 딸 기운 잔뜩 문자가 아주 도착을 했어요. 0920번님. 아, 25, 26년 연년생 딸 엄마입니다. 딸 기운 드립니다. 꼭 건강한 딸 낳으시고 저는 연년생 키우기 힘든데 두대 기운 좀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연년생 엄마들 보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신생아 키우기 힘들잖아.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되지? 기운 넣어드리겠습니다. 0920번님 일어나십시오. 김금희님. 딸 셋 엄마 다녀가요. 딸 기운 팡팡 드려요. 이쁜 공주야 찾아와라 라고 하셨고요. 6478번님 딸 셋 마음 두댕이 애청자입니다. 딸 기운 팍팍 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와 근데 진짜 우리 두댕이들 보면 다둥이가 참 아 딸 셋 마음이야 딸 넷 마음 어마나 세상에 와 그러니까 두댕이들이 보면 이렇게 사랑꾼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둥이 맘 다둥이 아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딸 기운 팍팍 드렸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영님 딸아이 눈 아빠입니다. 아빠가 벌레 잡기 전기체에 몇 번 감전되면 음기가 흐릅니다. 뭐라고요? 그 뒤 착상하면 무조건 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즘 그 민간요법 같은 그런 건가? 응? 벌레 잡기 전기체에 몇 번 감전이 되면은 이제 이 양기가 음기로 이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딱 이제 응? 으악! 하고 파이팅 하면 이제 착상되면 이제 그때 딱 딸이 된다 이거지. 야, 이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신 거예요? 응? 그리고 진짜로 전기체에 감전되셨어요? 아, 나 참.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박성모 님. 영미 씨 셋째 딸 가자. 일로 와. 에, 일로 와요.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셋째는 없다고. 큰일 난다고. 아유, 참. 지금도 완전 노산이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참. 어쨌거나 저쨌거나 딸 기운 드린다고 이렇게 나서 주신 우리 두댕이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딸 기운 주셨으니까 딸기 우유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광고 듣고 갑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오셨고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고요. 두 댕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소주. 오늘 주제는 기운을 주세요 입니다. 기운 또는 응원 필요한 분들 사연 받고 있는데 2786번님께서 언니 저도 기운 좀 주세요. 7살 연하 남친과 헤어진 지 63일째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서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 결혼까지 하고 싶다면서 사귀자더니 헤어질 때는 엄마 같아서 설레임이 없대요. 그리고는 지금 6살 연하랑 연애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잊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에게 새로운 사랑의 기운 좀 주세요. 아, 난 너무 잘 헤어진 것 같아. 박수 치고 갈게. 난 그냥 박수 칠게요. 너무 잘 헤어졌어. 너무 이건 하늘이 도왔어. 조상이 도왔어요. 아니 뭐 처음에는 뭐 마음 편해가 좋다 그래놓고서는 찌질하게 이게 뭐야. 엄마 같아서 설레임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사귀자는 말 하지 말던가. 뭐예요 이게. 아 이런 남자 헤어지길 너무 잘했어 진짜. 더 깊어지기 전에 잘 헤어지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연애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만 닫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걱정하덜마.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킬러니까. 저 연애 킬러입니다 진짜. 저는 정말 쉼없이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이 언니 말 믿고 따라도 돼. 괜찮아. 안심해도 돼. 김명미님께서 에라이 잘 헤어졌다. 거봐 잘 헤어졌대잖아요. 아유 참. 조주영님께서 맞아 맞아 영미님 말이 옳소. 그러면 있죠. 막 이런 사람이랑 진짜 나중에 결혼이라도 했어 봐. 어우 세상에. 어 소름 끼쳐. 그쵸? 이거는 조상이 도왔다니까. 김보경님도 조상님이 도우셨다. 결혼하셨으면 바람났을 듯. 그래. 그런 것보다 지금 애진혁에 그냥 이렇게 딱 차단된 게 너무 잘 된 거예요. 잘했어. 잘 헤어졌어. 그리고 지금 남자 만나기 너무 좋은 계절이야. 날씨 너무 좋잖아요. 이제 한강만 가봐. 응? 뛰려고 뛰 그러니까 러닝 이거 준비하고 한강만 나가도 세상에 몸 좋은 남자들이 그렇게 잘 뛰어다니더라고 혼자. 같이 뛰어. 러닝 메이트로 가면서 이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거지. 박영신님 이력서용 증명사진 찍기 위해 화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확실한 눈, 코, 입 그릴 수 있게 파워 파워 보내주세요.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게 사진 잘 찍어서 한 번에 합격 가보자 라고 하셨는데 제가 요거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 증명사진 있잖아요. 물론 어려 보이는 것도 좋지만 활짝 웃으면서 정말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활짝 웃으면서 딱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같은 이력서라도 달리 보인다. 어? 이 사람 뭐지? 어? 뭔가 생기가 넘치는데? 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상상하면서 사진 찍으세요. 얼굴에 스마일 될 거야. 자연스럽게 스마일 될 거야. 자신감 넘치면서 그때 사진 딱 찍으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김태경님 부장님과 1박 2일 지방 출장 당첨됐어요. 운전도 제가 다 해야 되고요. 우리 부장님이 말씀이 참 많으신데 리액션 안 하면 또 짜증내셔서 다 대답도 해야 되고요. 업무도 제가 다 챙겨야 되고 아무튼 저 지금 기온이 지하 50층입니다. 힘나게 기운 좀 끌어올려주세요. 아 세상에나 마상에나. 아니에요.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부장님이랑 1박 2일 심지어 지방 출장이 당첨이 된 거야. 와 진짜 어떡하지. 그냥 가는 동안에 그냥 계속 딴 생각 하세요. 이 방법밖에 없어. 이게 리액션이 왜 힘드냐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다 이거 에너지 쏟아주고 이러려고 하면은 또 더 힘들거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태경님
1: 일어나십시오.
0: 기운 넣어드릴게요. 죽으라는 법 없어. 봐봐 1박 2일 지방 출장 걸렸죠. 이 사람이 인생사 세옹지 말하고 이제 안 좋은 일 있으니까 곧 좋은 일 하나 생길 거야. 7950번님 언니 저도 기운 좀 주세요. 지금 가게 팔려고 내놨는데 2년째 안 나가서 저 계속 김밥 말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 터랑 잘 안 맞아서 이게 안 떨어지려고 한다네요. 끊어주세요. 끊어줘. 이게 터랑 안 맞아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건가? 터랑 잘 맞아서 아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글을 잘못 읽었네. 제가 터랑 잘 맞아서 안 떨어지려고 한다네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온이 잘 맞으면 아, 좀만 더 있으면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이 가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껏 팔았더니 갑자기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아 좀만 기다려보시지. 참.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운 넣어드리겠습니다. 7950번님 일어나십시오! 자 기운이 필요한

0: 르세라핌의 크레이지에 이어서 아홉의 런투유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9111번님 영미언니 저한테도 기운 좀 주세요. 올해 사주 봤더니 연애운 좋다고 했는데 아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만나는 남자마다 다 안 맞아가지고 헤어졌어요. 내년에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성공하고 싶습니다. 흐흐. 참고로 저는 88년생 용띠 여자입니다. 아유 급하다 급해 성격도 급하셔. 아직 올해 3개월이나 남았는데 이런다 또 벌써 포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만나는 남자마다라고 하셨으니까 보니까 남자를 좀 많이 만나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뭐 3개월 안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왜냐면 그 사주만 믿고 집안에만 계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서 남자 만날 수 있다는데 왜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그래도 잘 만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 맞을 뿐인 거지. 아 그렇다면 말이죠. 자 우리 PD님 혹시 몇 년생이세요? 96. 96년생. 연하 괜찮으세요? 96년생인데 괜찮아요? 저희 남자 PD님이 아까 물어봤 넌지식 물어봤더니 결혼 안 했다고 솔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8년생 용띠 어떻습니까? 드래곤 워먼 어때요? 저도 라디오를 통해서 만났으니까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88년생 내가 고 언저리다 하시는 남성분들 문자 좀 보내주세요. 대신에 싱글만 보내주십시오. 자, 5868번님. 우리 집 상전 뚱땡이 고양이도 기운 차리게 응원 좀 해주세요. 오늘 수술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름은 공주마마 베리입니다. 베리야 힘내라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베리가 지금 그 문지방 있는 데에서 축 처져가지고 누워있네. 아유 세상에나 어떤 수술인지 모르겠지만 베리야 힘내 알았지? 잘 끝낼 수 있을 거야. 3860번님 영미언니 지금 보내도 읽어주실라나요? 중1인 아들 오늘 첫 중간고사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과학을 77점을 맞고 자기 잘 봤다고 해맑게 자랑하는 아들. 아이고 아들아 정신 차리십시오 한번 외쳐주세요. 잘 맞았는데? 77점이면 나쁘지 않은데? 저 중학교 때 과학 완전 포기했었거든요. 과학이랑 수학 포기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그때 50몇 점 맞았었단 말이에요. 어머님 이 정도면은 만족하십시오. 아 괜찮네. 아 과학고 가겠네. 8050번님 힘없는 중2도 이렇게 세워주시나요? 요즘 힘이 빠져 보이는 중2 딸랑구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하굣길에 차로 데리러 가면 항상 같이 듣는 중2입니다. 오늘 마침 생일인데 영미 이모가 해줬다고 하면 신날 것 같아요. 소예, 선소예, 일어나라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요? 생일이에요? 그렇다면 또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줘야지.
1: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예.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0: 아 근데 또 영미 이모가 해줬다고 하면은 안 신날 수도 있어.
1: 안녕, 난 코르티스라고 해.
0: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코르티스라고 해야 좋아하지 않을까? 신은주님, 저 오늘 생일인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네요. 그깟 톡으로 축하한다 글자 몇 개가 모시 어렵다고. 아유 이렇게 잠잠한 건지. 슬퍼지는

0: 생일 오후네요. 영미님이라도 축하해 주세요. 기운 낼게요. 아이고 그럼 또 우리 은주님. 아유 지금 노래 불러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네.
1: 우리 신은주님 생일 축하드리면서 키스 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은주님. 아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로 와봐. 딥키스까지 해드렸어요. 됐어. 오늘 최고의 생일이다 진짜. 아유 운수 좋은 날이다. 자, 두 대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 소주. 오늘은 복지사 실습 중인 1244번님께서 응원 1244번님께 응원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수시 준비하는 수험생, 취업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착상 기다리는 분들 딸 기운도 넘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자, 헤어진 연애는 뭐 잘했다. 응원의 말씀 드렸고요. 또 함께 욕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잘했다고 칭찬의 댓글들도 많았어요. 자,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거랑 말로 뱉어보는 거랑 에너지가 달라. 완전 다르다고. 보세요. 뱉어내고 나니까 너무 가벼워졌죠. 이 기운이 그대로 잘 전해져서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노래 들을게요. 소란의 너의 등장.

0: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화전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하교월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3: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마시멜로 아니다. 맞아요? 마시멜로 맞아요? 마시멜로 앤마리의 프렌즈였습니다. 자,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이어서 식자층의 조용한 환영을 받고 있는 새 코너 맛집의 앞집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아,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잘해줄게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8437번님께서 아 정말 싫다. 아 점점 녹아든다. 6316번님 와 제일 좋아하는 코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안 그래도 제 목소리가 또 영롱하고 좋다는 사연이 또 가뭄에 콩나듯이 띄엄띄엄 오고 있습니다. 칭찬이 좀 더 많이 오면 좋을 텐데 뭐 이것 또한 욕심이겠죠? 신청곡이라도 하나씩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그리고 노래는 어제 도착한 사연 중에 골라봤습니다. 0724번님 가을가을한 날씨에 기분이 꽤나 좋으면서도 꽤나 뒤숭숭하네요.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게나 말입니다. 희한해요. 좋으면서도 진짜 아이고 곧 겨울 오겠네. 또 이거 지나가겠네. 또 한 살 먹겠네. 이렇게 또 그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되네요. 자 그럼 신청하신 노래 들어볼게요. 조유리 피처링 이석훈의 가을상자.

맛집의 앞집 들으신 곡 조유리 피처링 이석훈의 가을 상자였습니다. 임명선님 목소리마저 잘생긴 쿤디 발라더의 계절 가을이 왔네요. 하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맞아요. 목소리도 잘생겨서 정말. 김경민님 오 완벽한 두 대 하루 한다. 요즘 이 코너 자주 하시네요. 전 이 코너 결이라서 좋아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아 저도 얼른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은경님 나름 숨은 명곡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계절에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우리가 걱정거리도 많고 진짜 막 요즘에 그 뭐 쇼츠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빨리빨리 흘러가는 흐름이잖아요. 트렌드도 그렇고 그 쫓아가기에도 바쁘고 근데 이렇게 좀 이런 노래 들으면

그래서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박효정님. 아, 신승훈, 김고은의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요거 노래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오, 김고은 씨라면 제가 아는 그 배우 김고은 씨 얘기하는 거요? 아, 노래도 이렇게 내셨구나. 알겠습니다. 얼른 틀어드릴게요. 신승훈, 김고은의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0: 신승훈, 김고은의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박효정님의 신청곡으로 들어봤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 맞고요. 임윤정님, 어머 반가운 승훈 오빠 목소리 두대에서 들으니 더 반갑고 분위기가 아주 굿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선아님, 이 곡을 두대에서 듣게 되다니 이 곡 작사 작곡은 정준일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보니까 이게 2015년 발매된 신승훈 정규 11집에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숨은 명곡을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김강수님, 좋은 코너는 다 세배우는 뻔뻔함 좋아요. 세배우려면 당당하게 대놓고 세배워야 돼. 은근슬쩍 이거 벤치마킹하고 이런 안 좋습니다. 저희는 당당하게 가지고 와요. 조주영님, 코너 좋다는데 DJ의 허무한 웃음소리 왜 이렇게 웃겨요? 약간 저와 부자님 간에 이 살짝 그 미묘한 그 기싸움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어제 보셨죠? 저는 파라파라 퀸 같은 거 이제 좋아한다고. 이렇게 댄스 그냥 막 춤출 수 있는 거 이런 노래를 틀려고 하는 주이고, 우리 부자님께서는 아니야. 그래도 잔잔한 거 틀어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 두대는 식자층들이 많이 들어 하시면서 저희 둘 간의 싸움입니다 지금. 예. 9949번님, 솔직히 안영미 씨 매력 잘 몰랐는데 아이 학원 라이딩하면서 듣게 된 두대. 딴 채널 들으려고 하면 딸내미가 엄마 안영미 임당 틀어 해요. 이젠 제가 중독돼서 못 끊습니다. 진짜 깔깔깔이다 라고 하셨어요. 거봐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너무 잘 맞는다니까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예. 그게 몇 세가 됐던 간에 중학교까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 한 번만 들어봐. 해될 거 없다니까. 6316번님, 아니 근데 영미 누나 왜 이렇게 재밌어요? 복귀하고 입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두 달 동안 말이 너무 고팠거든요. 이게 또 다르다? 하나 나은 거랑 둘 나은 거랑 달라요. 여기 오면 오롯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이렇게 수다 떨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냥 너무 행복해. 그 자체만으로도 그 기운이 느껴지시나 봅니다. 그 행복한 기운이. 자, 그럼 저 벌써 광고 들어요? 아, 좀만 더 얘기하다가 광고 들어요. 9989번님, 저는 친정엄마한테도 이렇게까지 사연이며 이야기 잘 안 해요. 민이랑 문자는 친정엄마보다 두 대에 더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친정엄마보다 두 댕이랑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광고 들어야 되나? 아, 들어야지 당연히. 듣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4: 4만원
2: 재고관리,
4: 4만원
2: 생산관리,
4: 사업성도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0: ザクザクイビガイビガちゃんぽん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오늘아침당신이집을나선시간새로운문을연동네가게오늘태어난아이들의숲까지통계는우리삶을비추는거울입니다작은응답들이모여대한민국의오늘을보여주고더나은정책과필요한지원이되어우리의내일을준비하는힘이됩니다국민의목소리를담아데이터를더정확하고안전하게관리하며쉽게활용할수있도록앞장서겠습니다통계조사에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통계청의새이름국가데이터청
3: 두시의데이트에서드리는선물입니다텐디컬렉션미셸에서구두교환권유젠헬스케어에서비치로잔슬림쉐이크강릉동화가든에서효자두유우리아이안전하게롤안전문어듀에서롤스크린안입은듯착갓바디에서안착팬티굿즈판촉물은고려기프트에서녹용홍삼선물세트급발진 잡는 지넷에서한문철블랙박스를드립니다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두시의 데이트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서로서로 위로도 받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 두댕이들이 약간 그 걱정 근심으로 머리가 좀 복잡하고 무거우신 것 같아. 저는 그럴 때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깔리는 이 노래입니다. 김광석 선배님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우리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 광고 소개 가겠습니다.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아크메르 동탄, 브람스 안마의자, IS 동서, 이카운트,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음주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합니다. 최정현님, 뒷집 단골인데 이 코너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해요. 영미님도 부장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7565번님, 애들이랑 부대 끼느라 힘들었는데 오늘도 두 대 들으며 위로받고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자, 김광석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끝까지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산 트렌.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 순대.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FM4U.
6: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랫동안 곁에 두고 사용해온 물건에는 손때가 묻어나곤 합니다. 반짝이던 새것의 매끈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엔 시간을 함께 통과해온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채워지죠. 서툴렀던 처음의 기억부터 매일의 일상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흔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우리가 나누는 마음도 이 손때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끊임없이 만지고 아끼며 온기를 나누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손때가 묻어 서로에게 길들어 가니까요. 오랫동안 길들인 물건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편안한 온기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곡은 탐 존스 It's Not Unusual이었습니다. 오랜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있죠. 작은 물건부터 뭐 집이며 자동차며 큰 자산까지. 뭔가 좀 오래되고 낡은 것일수록 이제 좀 새 걸로 바꿔볼까 싶지만 선뜻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손때가 묻어있는 나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물건이자 자산이기 때문이겠죠. 나의 그 흔적이 남겨져 있다는 거, 나의 그 시절을 생각하게 하고 나의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이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아마 우리는 새 것으로 모든 걸 교체하는데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서로 이제 알아가는 과정과 친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서로 이렇게 길들어가는 그 과정이 가까워지고 또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겠죠. 오랫동안 서로에게 길들인 관계처럼 오후에 발견도 이제 올해 12번째 생일을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서로에게 좀 길들어진 그 시간만큼 앞으로도 또 더 짙은 손때를 서로에게 남기며 흔적을 남기며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오늘 전해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 나온 김에 저희 12번째 생일 맞아서 공개 방송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9월 22일이 저희 생일이에요. 오후에 발견 올해 12살. 세상에나 우리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언제 이렇게 컸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다. 2014년도에 저희가 이제 독권으로 되면서 타이틀도 바뀌고 조금 새로운 포맷으로 이제 여러분 찾아뵌 게 아주 식상한 표현으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어떤 또 순서를 좀 준비해볼까 고민하다가 저희 오후에 발견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저희가 10주년 때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이제 조금 한정적인 공간에서 한정된 가족분들과 좀 함께했다면 이번에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9월 22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할 텐데 MBC 강원영동 사옥문을 활짝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0: 편 주차장에 따로 이렇게 이동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여러분과 마주하고 서로를 직관하며 여러분도 저희 직관하시고 저도 우리 오바리들을 직관하며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좀 자세하게 여러분 필요하신 정보들 써놨고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또 여러분 지참하실 내용들도 저희가 또 정보를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게시판에 그 공지글을 보시면 여러분 정보가 남겨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12번째 생일을 맞아서 우리 오바리들께 드리는 선물을 아주 이렇게 약수하나마 좀 준비를 했거든요. 기념 티셔츠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또 처음 해본다. 그래서 오후에 발견 빡빡 이렇게 새겨져 있는 나 어딜 가나 나 오바리다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념 티셔츠를 준비했거든요. 원하시는 분들 이제 홈페이지 게시판 확인하시고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게시판 라디오 오셔서 오후에 발견 찾아주시면 맨 꼭대기에 지금 공지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양식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댓글 말고요 여러분 댓글 말고 따로 게시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2번째 생일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계셨기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작게나마 준비를 했습니다. 신청하셔서 여러분 챙겨가세요. 여러분을 위한 오바리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수량이 많지 않아서 시간도 많지 않네요, 여러분.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분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통해 12번째 생일 기념품, 기념 티셔츠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6412번님, 천재. 맞아요. 사실은 미리미리 받으시고 공개방송 이제 오시는 분들 딱 입고 나 오바리오 이렇게 인증하면서 등장하시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상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입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신청 기다리면서 오늘도 2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인터넷 mbc.co.kr mbc 강원영도 홈페이지 주소죠. 오셔서 저희 게시판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고 사용과 신청곡을 이 공간에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창 오시면 생방송 시간에는 스트리밍 함께하실 수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오후에 발견 성슬이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1, 2부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가득 전해드리고 3, 4부에는 우리 다음씨와 두용씨 우리가 지난주에 못 만났죠. 저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두 분을 못 만났는데 2주 만에 우리 또 이제 두 분의 모습을 같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해보죠.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의 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의 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의 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6: 잘 부탁드립니다.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탱크님 신청곡이었어요. 쿨의 미저리 띄워드렸습니다. 하루 쉬셨나요, 탱크님? 뭔가 좀 가뿐한 컨디션으로 오늘 출근하셨을 것 같습니다. 와, 낙화님 큰일 날 뻔하셨네요. 어제 퇴근 중에 차가 기울어서 이상하다 봤더니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나서 차가 주저앉았대요. 와, 아, 못이 박혔구나. 세상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수리하니까 6시가 넘었어요. 아우, 전화 얘기도 못 듣고 심장은 벌렁벌렁. 고속도로가 진짜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는 이야기. 아, 그동안 남편이 다 해줘서 몰랐는데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겠죠. 약간 이제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남편분들이 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 일일이 다 해줘가지고 손 하나 진짜 깜짝 안 해도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 또 이런 시간에 하나씩 또 인생을 배워가는구나. 일단 주파수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그 어제 제가 따로 안내 문자도 좀 드리긴 했는데 혹시 주파수가 안 잡히실 때는 다른 걸로 이렇게 안내드린 주파수로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어떠세요? 평일에는 그럼 이제 그 혼자 계신 공간으로 퇴근하시는 거잖아요. 얼마 만에 이렇게 싱글 생활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좀 꽤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짱짱님 오셨네요. 오늘도 1대1로 아침을 시작하셨다고. 아이고,

한걸알려드렸네요이건극강의처방이거든요걱정입니다만근데오늘이왜수요일이아닌거죠오늘수요일인줄알고와벌써수요일이야했는데어화요일이네바람결이시원해져서너무좋아요출퇴근길만설렙니다창문살짝열고살랑살랑기분맡기하려하면도착하는게장점이자단점이지만요감기조심하세요오늘도방글방글힘하셨습니다에너지가넘치는우리짱짱님1:1의영향인가이거너무많이드시지마세요괜히네괜한걸또알려드렸나싶어서살짝걱정입니다아껴가면서예이게내성이생기면막2:1이렇게갈수있단말이죠2:2아낍시다우리물자도아끼고나도아끼고아오국종쌤지영이가수시접수할학교최종결정했습니다실기도봐야하는학교도있고해서이동경로를살펴봤어요제가좀많이다니게접수를 아우리따님학교가중요하지아빠뭐한두번픽업하는게중요한가요 좋은결과기다리고있겠습니다아총맞은곰탱이님께서하늘이가을가을하더니너무예뻐요살금살금다가오려다급한나머지성큼성큼다가오그러니까얘네도이제어좀천천히갈까했는데얼마안남은거지서두르고있는것같습니다하하호호님신청곡이에요에픽하이 Love Love Love

4693번님 반갑습니다. 아, 노래도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지금 공원에서 산책하며 듣고 있어요. 카라의 프리티걸 듣고 싶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0: 사라 프리티 걸 우리 어디서나 당당하게 걸읍시다. 와 엄마 복서님 내일 베트남 다낭 여행 가신대요. 우리 가족 시부모님 시댁 식구들 총 15명 잘 다녀올게요.
1: 와 대이동인데요 진짜.
0: 싸우지 마시고 재미나고 즐겁게 다녀오십시오. 희동이님 잘 오셨습니다. 힐링하고 예 가시고요. 그 홈페이지 문의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자유 게시판 홈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9월 22일에 있을 저희 12주년 특집 공개방송 안내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MBC 강원영동 사옥에 자유롭게 아,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고요. 자유롭게 오셔서 관람하시다가 끝까지 계셔주시면 제일 좋지만 중간에 가셔도 되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스튜디오에 여러분 모두가 예, 주인공이신 공간이니까 오해 발견 직관하고 싶으신 분들 또 우리 오바리들 랜선으로만 만났는데 한 번 얼굴 마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기다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저희 12주년 맞춰서 기념

0: 상품을 제작을 했어요. 여러분 신청을 받아서 따로 채택을 통해 선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이번에는 티셔츠, 우회병에 쫙 이렇게 새겨져 있는, 누가 봐도 오발이구나 알 수 있도록 티셔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게시판 공지글을 보시면 양식이 짤막하게 올라가 있거든요. 양식에 맞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밀글로, 비밀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통해 선물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받으시면 이거 입고 9월 25일에 딱 22일 딱 현장 오시면 너무 예쁘겠다 진짜 우리 오빠리들. 9월 22일 그 앞서서 기념품 신청도 잊지 마시고 수량이 많진 않지만 이제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셔야 또 나가는 선물이기 때문에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양식에 맞춰서 이번 주 일요일 낮 12시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식은 되나 취사는 안 된다. 얼마 전에 이제 라면 떡볶이 뭐 이런 얘기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취식은 간단하게 되지만 취사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노면이 자갈밭으로 돼 있어요. 저희 주차장이. 그래서 캠핑 의자를 조금 소량 준비를 해 놓습니다만 혹시 이제 조금 더 많이 오시거나 그리고 나는 의자보다 좀 편하게 보고 싶다 하신다면 돗자리를 가지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갈밭이다 보니까 조금 도톰하면 여러분 엉덩이가 그날 좀 편안하리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회병의 성슬입니다. 1부 순서 마무리합니다. 문자창 계속 열어둘게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집니다. 유튜브 창도 열려있죠. 우회병의 성슬입니다. 검색해주시면 스트리밍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2부 순서에 돌아올게요.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달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여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좋다. 목소리도 분위기도 너무 좋다. 와, 바쁜 와중에 너무 좋은 노래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좋아요, 땅콩님. 두 곡 이어드렸어요. 루이킴 살아가는 거야. 아, 노래 밤카스테라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저도 수요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 멘탈이 좀 흔들려서 로이킴의 노래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들어줘야죠. 약간 요 계절에 이제 1일 로이킴, 1일 성시경 뭐 이 정도? 마음이 좀 안정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옥수사진관의 가을타기 9006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여러 상황들 많이 또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성의 끈을 잘 붙드시고 상황들을 또 잘 수습하셔서 별탈 없이 모두 무리 없이 일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옥수사진관 가을타기였고요. 노래 제목이 가을타기. 작정하고 가을을 타자는 거잖아요.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3179번이 로이킴 너무 좋아요 리디. 요즘 듣기 좋은 곡 선물 잘 받았어요. 아, 아이가 이 엉덩이 모양 빵을 참 좋아하는데 어찌나 좋아. 아, 베이커리 상품권 받으셨구나. 너무 되게 미안한데 그 빵을 보면 아기가 생각나는 디자인이긴 합니다. 어쨌든 참 너무 맛있죠. 퐁실퐁실. 0010번이 어머 오발 굿즈 티셔츠 너무 탐난다. 이거 꼭 받아야 해. 아이들 학교 픽업길 오발과 늘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MBC 강원영도 홈페이지 게시판 오셔서 우회 발견 찾아주시고 자유 게시판에 제가 이제 공지글을 올려뒀거든요. 거기에 써있는 양식대로 비밀글로 신청글을 남겨주시면 채택을 통해서 올해 한정판 오후에 발견 기념 굿즈, 12주년 기념 굿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 이 정도 텐션 괜찮을까요?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요? 반가워라, 3629번님. 안녕하세요. 늘 듣기만 하다가 오발의 문자는 처음으로 참여를 해봅니다. 9월이 되니까 아주 무더운 여름은 가고 이제 곧 있으면 가을이 오는구나 싶어 벌써부터 산에도 가고 싶고 합니다. 그나마 아침엔 선선한데 낮에는 아직 덥긴 하더라고요 하시며 찾아주신 3629번님 새싹분이시네요. 환영합니다. 아, 잘 오셨어요. 슬며시 오셔서 깊게 뿌리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유재맘님도 아침엔 춥고 한낮엔 덥다. 기온을 주셨는데 아침에 17도? 계신 원주는. 그리고 한낮에 30도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덥네. 강릉은 오늘 한 23, 4도 정도? 진짜 뭐랄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밥 먹고 들어오는 그 길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바람도 딱 적당하고 햇살도 적당하고 파란 하늘에 가끔 이렇게 구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구름이 이제 뭐 무슨 형상 같다 이렇게 비슷한 모양까지 써서 이렇게 주시는데 저도 오늘 그런 구름을 봤어요. 오늘 토끼 모양의 구름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상상을 하며 구름을 만나볼 수 있는 또 계절이기도 합니다. 노래 한 곡 들

아리아나 그란데 트와일라이트 존이었습니다. 어, 오기님 예쁘죠 리디님 제 출근길이에요. 하, 그냥 가을을 한눈에 담고 출근을 하시는군요. 바람도 좋았나요 오늘? 뭔가 이렇게 사람이 커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아 오늘 물론 일이 많고 고된 하루겠지만 당연히 네, 그 안에서 또 배우고 성장해가는 나를 오늘 볼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우기님. 왠지 익숙한 곳 같은데 강릉이신가요? 너무 반갑다, 우기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십시오. 우리 이번 가을도 함께 보내자고요, 따뜻하게. 주소 성함 주시고요. 일지비님, 오발 중독자 오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업 전 잠시 앉아 한숨을 돌리며 본 경치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색깔을 뽐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들은 녹색녹색, 하늘은 파랑파랑, 구름은 하양하양. 자의 색깔들을 뽐내고 있는 계절입니다. 일지빈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도니스님도 지금 너무 바쁘시다고. 바쁜 와중에 출첵. 아이고 되게 훌륭하지. 감사합니다. 0423번님은 초삼 아들이 일요일부터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A형 독감 확진 받았어요. 아빠

아, 또 입원 치료하시고 또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들내미랑 또 병원 신세입니다. 병원 그만 가고 싶어요 하셨어요. 요즘에 A형 독감이 좀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또 코로나 확진 받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이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말자고요. 0423번님도 우리 친구 빨리 낫기를 바라고 우리 엄마가 또 튼튼하셔야 됩니다. 씩씩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메탈키드님 오셨는데, 지난 일요일 새벽부터 벌초를 열심히 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오자마자 곧바로 평창으로 갔어요. 강원 주부가요제에서 반주를 했군요, 우리 아드님이. 아들 픽업을 위해 현장으로 출발했죠. 가요제가 끝나자마자 또 서울로 가야 하는 아들을 태우고 평창역까지 돌진. 집에 돌아오니까 한밤중, 바쁜 하루를 끝내니 피로가 엄청 몰려왔어요. 어제도 종일 피곤했습니다. 이젠 저도 늙나 봐요. 서글픕니다 하셨어요. 뭐 이걸? 아니 당연히 피곤하지 이렇게 움직였는데 어제 못 오셨죠? 메타키드님 탈진 기절 넉다운 고생하셨습니다. 체력 보충하셔야지 이제. 마이앤트메리 노래 한곡 준비했는데요. 세상에 마이앤트메리라니. 오늘 새싹 베이비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우리? 푸른 양철 스쿠터.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0: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래내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0650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디님. 엄마가 라디오 들으시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어요. 오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성묘 가는 길인데요. 날씨가 좋습니다. 오, 너무 환영해요. 아,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잘 뵙고 오시고요. 안부 전해드리고 예쁘게 인사 나누고 오십시오. 0650번님 신청곡이에요. 볼빨간사춘기 여행 전해드리고 오늘 우리 두용씨 다음씨와 함께 저는 5시에 돌아옵니다. 이리저리.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6: 빼
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The Weeknd, Dancing in the Flames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 세상에 한이한이님 얼마만에 오신 거지? 소식 듣고 오셨죠? 빨리 신청해야 된다고. 어, 그러셨구나. 아, 몰랐어요. 이제 또 새로운 곳에 이제 터를 잡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어쩐지 뭔가 어디를 가시면 가신다, 놀러 왔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네. 세상에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적응 중이시라 신입사원의 기분으로 설레면서 긴장하면서 걱정하면서 지금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통 밀려올만 하네.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저희 9월 22일에 12주년 특집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MBC 강원 영동 주차장에서, 강원 영동 사옥 내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동 스튜디오 준비하고 있어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9월 22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 없고요. 마음껏 오셨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2주년 맞춰서 그 기념 굿즈를 제작을 했어요. 올해는 티셔츠입니다. 누가 봐도 오발이구나 알 수 있도록 딱딱 우회 발견 딱 들어간 새겨진 반소매 티셔츠인데요. 여러분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보니까 한정판이다 보니까 따로 신청을 받아서 채택을 통해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오시면 저희 우회 발견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에 저희가 공지글을 올려뒀어요. 거기 안에 이제 양식에 맞춰서 비밀글로 여러분의 정보가 들어가니까 꼭 비밀글 체크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고 22일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거 입고 오면 너무 예쁘겠다. 예, 예쁘게 딱 두르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다음 주 중에 여러분 수령하시고 그 다음 주 공개 방송에 딱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예, 또 공지했으니까 할 일 해야죠 우리. 자,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 오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오늘 3, 4부 순서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2주 만에 두 분이 또 찾아주셨어요. 광고 듣고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0: 자,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여서 그런지 할 얘기가 쌓여 있죠. 자, 네. 김다음, 송기용의
1: 다 함께
2: 디용디용.
0: 반갑습니다, 두 분.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3: 진짜 넘어오고 싶었어요.
0: 아, 진짜 네. 지난주에 이제 저 때문에 저의 부재로 인하여 아,
3: 그랬나요?
0: 네, 부득이하게 이제 두 분을 못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좀 더 반갑지 않나?
4: 맞습니다.
3: 아, 네, 너무 좋습니다.
4: 또 그런 것도 있죠. 또 매주 봐도 좋지만 또 가끔 보는 것도 가끔 새로운 느낌이 또 있고
3: 애틋하게. 네.
4: 네, 그렇지만 매주가 좋습니다.
3: 맞아요. 매일 네. 보는 게 좋죠.
4: 매주. 매일로 장거리... 바꾸죠. 매일로 바꿉시다.
3: 아, 그럴까요?
0: 그럴래요? 네.
3: 장거리 연애 힘들잖아요.
4: 어? 그럴래요? 네. 그럴래요라고 하시는데 바로 받으시는
0: 거예요? 매일 everyday.
4: 매일 all the time. 오케이.
0: 오케이. 네. 아, 수고 네. 훈련이 잘 되네요. 우리 두용 씨가. 네. 네. 자, 아니 우리 다음 씨는
4: 네. 당황했어.
0: 어디서 당황한 거야 지금?
3: 아니 저는 당황하지 않고.
4: 딴 생각했어요. 딴 생각했죠 잠깐.
3: 이제 매일.

0: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대보험 생각이 나가지고.
1: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었는데.
0: 네네네. 그죠? 이게 제가 마인드맵이 좀 심해서 이게 그 제가 갑자기 딴 세계로 갔다 옵니다. 이렇게.
1: 아티스트 김다음 씨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 그 유튜브 창을 보시면서 우리 네. 가족분들이 네. 두용 씨가 이제 일찍 오시잖아요.
2: 아 맞아요.
1: 다음 씨보다 상대적으로 좀 일찍
2: 그쵸. 오셔서. 저는 뭐 항상 준비돼 있고.
1: 아,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0: 안 되고. 네. 드럼을 맨날 이게
2: 준비돼 있고 제가 네. 또 네. 바른 아이.
0: 그런 걸로 합시다. 네. 네.
1: 그래서 두용 씨가 이제 여기 이제 항상 두고 다니지만 악기를 이제 필요할 때 좀 이제 가져가셨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항상 너무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네. 하고 한데 이제 이 모습을 보신 우리 청취자분께서 상대적으로 다음 씨가 되게 느긋해 보인다.
2: 갑자기 네. 느긋한 피아노요?
0: 네. 느긋하게.
2: 느긋한 것보다 그게 다음 씨죠. 그런 모습이 또 다음
1: 씨. 이주 만에 만나서 약간 지금 토크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2: 제가 사실은 지금 비염이 심하게 왔습니다.
0: 큰일 났다.
2: 온 국민 여러분 그 지금 비염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한 이유가 원래 좀 빨리 왔어요. 좀 비염이. 원래는 한 9월에서 10월쯤에 환절기가 오는데 조금 저녁에 좀 빨리 추워지지 않나요?
1: 맞아요.
2: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춥게 입고 다니다가 비염이 딱 도져가지고 지금 충농증과 비염으로
1: 네, 몸이 따뜻해야 돼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목소리가 이렇게 앵앵거려요. 또 좀 잘 들어주세요.
1: 네. 아이스 삼가시고
2: 네 삼가해야죠.
1: 따뜻하게
2: 시원한 거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시원하게 원샷을
1: 급하게
0: 그렇게 매일 운동을 하시면서
1: 네. 아 그렇네 이렇게
0: 나약한 거 어떡합니까?
2: 여러분 그 온 국민 여러분 그 운동을 하면요 몸에 염증이 생겨요. 근육이 염증인데요.
1: 잠깐만요. 이거 저희 오해 발견 운동과는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건 사실 이제 과하게 했을 때 생기는 게 아니니까.
2: 맞아요.
0: 과하게 하긴 해요.
2: 과하게 해서 비염과 충농증이 과하게 와가지고
1: 피로해서 오는 것 같다.
2: 네,
1: 제 생각에는.
2: 오늘 쳤어요. 네. 이 라디오를
1: 잘했다.
2: 위해.
1: 잘했다. 네. 상당히 잘했다.
2: 재채기 덜하려고.
1: 재채기는 좀 삼가주시고.
2: 네. 당연히 참아야죠.
1: 어쨌든 우리 비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두용 씨.
2: 네.
1: 그럼에도 오늘 이제 정신력으로 오늘 버텨주신다고
2: 그럼요.
1: 합니다. 아, 저런 비염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시험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
2: 아이고. 아이고. 예. 그렇죠. 피아노 끊겼어.
1: 진짜 놀랬다. 진짜 놀랐다.
0: 아, 시험이요? 이거는 색다른데.
2: 시험 걸리셨어요?
0: 저 비타민 C를 되게 요즘 잘 챙겨 먹고
2: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요해요.
0: 너무 많이 먹어서 시험 올 것 같은데.
1: 0070번 님 저희는 이걸 받아드립니다. 예. 시험을 받아주는 우리 게스트들.
2: 다 받을 수 있어요, 저희.
1: 놀라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작두차 추천 주셨어요.
2: 아, 너무 좋다. 당장 사야겠다 지금.
1: 작두차랑 네. 수세미차.
0: 수세미차요?
2: 수세미차.
1: 수세미를 그 약간 그 이제 차도 있고 그 즙으로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던데
2: 좋아요, 좋아요.
1: 우리 두용 씨 참고를 해주시면 네. 건강에 이롭다.
2: 네.
1: 일단 우리 다음 주 얘기 좀 다다음 주 네. 이야기를 살짝 하면 9월 좋아요. 22일에 네. 우리 또 두 분이 여러분 또 저희 무대를 꽉 채워 주실 예정입니다. 두 분 외에 또 초대 손님들이 계시죠.
2: 그쵸, 있죠. 또 좋은 손님들 오십니다. 그날.
1: 살짝 소개해 주시죠.
2: 네, 뭐 일단 악기 하나가 추가되고요.
1: 네, 그 두
2: 개가 추가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다음 씨랑 저랑 이게 가요 반주라든지 일을 같이 다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밴드 팀은 아닌데 프로젝트 팀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면 그 라이브 그 이상의 라이브 사운드와 저의 폭발적인 이 귀로 이 라디오 이 라인으로 타는 소리가 아니고 딱 직접적으로 들릴 수 있는 소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1: 또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 스피커로도 그 약간
2: 그러니까요.
1: 야외에서 네. 느껴지는 또 음악이 네, 있단 말이죠. 느낌. 사운드가. 네. 이걸 또 같이 만나보실 수 있고 네. 또 저희 오후에 발견엔 한 번도 출연하지 않으셨던 진짜 새싹
2: 네,
1: 출연자분
2: 네, 맞아요.
1: 보컬리스트가 한 분 또 여러분 출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찾아주시고 9월 22일 저희 MBC 강원영동 찾아주시면 재미난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주제 나눠볼까요?
0: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2주 만에 준비하느라 사실 원래 두용 씨가 준비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끝까지 미뤘다가
2: 제가 이제 네. 준비하다가 이게 한 주 쉬면서 꼬인 거예요.
0: 네, 이제 근데 본인도 자기 차례인 줄 알았던 거죠. 네.
2: 나 맞지? 네. 이러고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 단톡 이제 들어가서 제가 보고 있는데 날짜가 제가 마지막인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준비를 그 덕에 준비를 좀 제가 좀 미리 하게 되더라고요. 미리 하고 이제
1: 그냥 다음 주에 1차 돼 있어요.
2: 네, 좀 준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날 하고 이제 다음 시즌 이번에 또 준비하게 돼가지고.
1: 제가 약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순간에 알아서들 또 본 자리를 찾.

0: 주셔가지고
1: 네. 돌고 돌아 네. 네.
0: 결국 항상 돌고 돌아. 걱정 없이 이 코너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음 씨가 준비해 주신 주제는요.
1: 네, 뭐 저희가 이렇게 평소에도 되게 어쨌든 되게 재밌게 또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제 개인적인 일도 있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그렇죠. 조금 진지하고 조금 그래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너무 또 진지해지지 않게.
2: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게 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좀

0: 분양이 아니고 입양을 받아. 분양이 맞나요? 입양이 잠깐만 순간적으로 너무 헷갈렸어요.
1: 같이 그러니까, 쓰긴 쓰죠.
0: 아, 같이 쓰나요?
2: 네.
0: 아,
2: 그러니까 지불을 네. 했으면 분양이고 네.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제 데려왔으면 아, 입양이라고 그렇군요. 대략 네. 이렇게 쓰죠. 네, 상황에 맞춰서.
0: 오늘 또 새로 배워갑니다. 아무튼 다시 정리를 해서 그 11년 전에 제가 이제 분양을 받았던 저희 집에서 키우던 이제 강아지 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미가 3주 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제가 이제 한 처음에 1, 2년은 제가 데리고 있다가 이제 종이 레브라도 리트리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아마 아시겠지만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요. 1년 만에 처음엔 정말 이 손바닥만 했던 친구가 이제 한 6개월 만에 거의 제 몸 반만해지더니 그래서 이제 도저히 제가 살던 이제 원룸 그때 당시에 이제 원룸에서 살던 때였으니까
2: 원룸에서 키웠던 거예요?
0: 네, 원룸에서 그냥 뭣도 모르고 진짜 참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참 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오래 알아보고 이제 그거를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되게 철없던 충동적인 이제 그런 행동이었죠.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3: 그치 사실 그치 네, 그냥 생각해 보면은
0: 아, 강아지 키우고 싶다 그냥 그런 어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계기들이나
2: 그럼 몇 살 때였어요 다음 씨?
0: 제가 26이었어요 그때.
3: 그렇게 되네. 네,
0: 지금 36이니까
2: 아기 때는 완전
0: 맞아요. 네, 완전 아기 때 26 이제 막 됐을 때 네, 그때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제 그 리트리버를 이제 분양을 받고 제가 이제 이름을 하미라고 붙여줬어요. 제 이름이 하미, 다 하미니까 그래서 하미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한 1년 데리고 있다가 도저히 제가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집주인분도 이제
2: 좀 어렵다는
3: 나가시지.
2: 얘기야.
3: 네, 원룸에서 웬 거대한
2: 대형견이 갑자기 나오고 자꾸.
0: 그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배변 패드가 있잖아요. 그 상상을 초월해요. 이제 그
2: 그렇구나.
0: 정말 사람 이상으로 이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2: 혹시 그래서. 제일 컸을 때가 몇 킬로그램이었어요?
0: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나갔을 때는 40킬로가 넘게 나왔었어요.
2: 네,
0: 35킬로였나 평균적으로? 네, 35kg, 30kg, 35kg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창 잘 먹을 때 이제 완전 이렇게 주인을 닮아가지고 이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2: 먹성이 좋았어요.
0: 네, 먹성이 너무 좋아서 그때 이제 40kg 찍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시기도 해주고 이제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뭐 이래저래 추억이 많았던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부모님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그 시골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아무래도 훨씬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게 훨씬 더 그 친구한테도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보내드렸죠. 그러고 이제 거의 9년을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보내다가 이제 지난 2주 전, 3주 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2: 근데 이게 부모님께서 그냥 키우셨던 강아지가 아니라 다음 씨가 처음부터 데려왔고
0: 맞아요.
2: 단둘이 지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0: 그렇죠. 이제 뭐 지금도 사실 굉장히 이제 생각나고 이제 뭐 저희 부모님도 이제 계속 보고 싶다고 하시고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친구가 이제 맞아요 이제 굉장히 아른거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그 어쨌든 제가 데리고 왔던 거니까 그 아직 제가 그래서 가끔 부모님 집에 거의 한 두세 달에 한 번 뭐 많이 못 갈 때는 반년에 한 번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갈 때마다 이제 되게 오래 그 강아지 입장에서는 되게 오래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도 되게 이제 항상 제 이제 차 소리를 기억해요. 이제 멀리서 다른 차가 오면은 되게 경계하는데 제가 오면 저 멀리서부터 이제 뛰어오던 그 모습이 이제 되게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예.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3: 네. 추억 많죠.
0: 아, 네. 추억이 되게 많죠. 예. 네, 그래서
3: 재밌는 추억도 있어요.
0: 네,
3: 너무 또 진지하게 그 제가
2: 그래, 한번 재밌는 얘기 좀 해보자.
3: 네, 제가 이걸로 그러면 또 넘어가 보죠.
0: 그러니까요.
3: 너무 재밌었던 얘기인데 제 차를 타고 이제 다음 씨랑 저랑 이제 본가로 갔어요.
2: 같이.
0: 네,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온 적
3: 저도 이제 하미 애기 때 봤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몇 년 지나고 갔는데 알아보고 오더라고요. 근데 오는데 이제 창문을 내리고 둘 다 이제 만나고 떠날 때였어요. 딱 창문을 내리고 이제 이제 갈게요 어머니, 어머니 갈게요 하미 안녕. 근데 하미 갑자기 이만한 애가 차로 막 달려오고 무섭게 막 귀 막 울면서 그래서 하다가 오다가 거기까지 몰랐는데 딱 오자마자 그 차에 올라탔는데 그 강아지들 대형견들이 발톱이 크잖아요. 차를
0: 아파요 아파
3: 너무 반가워 했는데 그 차가 촥 우리 둘 다 안 돼
2: 아 흠집이
0: 슬로우 모션이었어 슬로우 모션
3: 차문 열 수도 없고
0: 안돼
3: 하다가 뒷좌에서 뭐 이렇게 내려서 겨우 말렸는데 이제 다음 씨가 그때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컴파운드

0: 이제
1: 주용 씨 차였어요?
2: 그러니까 주용 씨 차가 뽑은지 얼마 안 됐을 때.
0: 저 얼마 안 됐.
1: 지금 차예요?
0: 아니요, 전 차. 옛날이죠. 20대니까 저희 이제 첫 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딱 그 차였는데 애지정지 지금 아주도 않는 손세차 제가 직접 텔레포트 차는 떠시더 그랬는데 그랬던 기억, 재밌는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하미의 그 기억이 또렷해. 그때 지금도 생생해요. 네.
1: 클로즈업 때는 네,
0: 이런 재밌었던 네. 저랑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 있었던
1: 아, 그래, 이런 이야기로 네, 가자.
0: 하미도 있었어요.
1: 이런 이야기.
0: 네. 저는 좋았습니다.
2: 네, 되게 재미있었고 네, 키우는 동안 정말 행복했던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을 또 이제 우리 리디와 또 우리 두용두용과 함께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조금은 무겁지만 그래도 무겁지 않게 네, 한번 좀 즐겁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1: 근데 첫 곡이 너무 슬프잖아.
2: 그러게요.
1: 즐겁게 네. 부르시면서 TLC 네 분이 웬 말이야.
2: 아 근데 이게 자꾸 이 노래가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네. 이 노래도 되게 원래 되게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에릭 클랩튼의 이제 Tears in Heaven.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전설적인 이제 아티스트죠. 네, 에릭 클랩튼이 이제 자기 아들이 4살 때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떠나고 나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곡을 저는 볼 때마다 되게 좀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슬프거든요, 노래가. 근데도 진짜 담담하게 그 정말 아티스트로서 그 노래를 풀어내는 모습이 오히려 더 그래서 더 슬픈 것 같아요.
1: 아, 그치. 네, 맞아요.
2: 뭔가 그 모든 라이브 영상들을 다 찾아봤는데도 정말 담담하게 무던하게 자기 아들 얘긴데도 불구하고 사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1: 그럼요.
2: 우리는 그 아픔을 뭐 전 아직 제가 아빠가 되지는 못해봤고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뭐 강아지가 떠나도 이렇게 슬픈데 아들이 떠났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어떤 슬픔일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맞아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노래가 들을 때마다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에릭 클랩튼이 대단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1: 그래서 이 노래를 오늘 첫 곡으로 두 분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혹시 마이크를 쓰시나요? 잠시?
2: 네.
1: 아,
2: 네.
1: 좋습니다. 리버브를 그러면 넣고 두 분의 연주로 Tears in Heaven 만나보겠습니다.

0: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산 트렌.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7: 김다함, 송두용이 다 함께 두용두용. 오늘은 첫 번째 곡으로 우리 Tears in Heaven을 두 분이 연주해 주셨는데 반려인들께서 문자들을 또 주고 계십니다. 일단 잘 참았어요, 우리 다함 씨.
8: 네.
7: 노래하시면서.
8: 사실 저도 이게 되게 평소에 눈물이 많은 편이라 아시겠지만
9: 완전 F입니다. 저희 둘 다.
8: 그래서 최대한 사실 에릭 클랩튼 노래로 한 게 이제 팝송이면 아무래도 제가 그 가사에 이입이 조금 덜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입되면 네, 너무 제가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
7: 선곡의 이유가 네, 조금 뭐 미안해요. 너무 크게 있었어요.
8: 죄송해요. 그래도 좀 너무 심각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9: 라디오를 위해서 그죠?
8: 네네네. 라디오 그렇습니다. 네, 또 제가 주책 바가지가 되면 안 되니까. 네.
9: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도 돼요.
8: 네. 아 그럴까요?
9: 다음 시 여기 뭐 다 가족인데. 네. 시청자분들도 가족이잖아요.
7: 감사합니다. 아니야. 참아.
9: 엉엉 울고 막
7: 갑자기. 같이 셋 다 지금 울음바다 될까 봐. 혹시 두용 씨는 네. 이렇게 반려견을 네. 키운 적 있어요?
9: 아, 전 직접 없고 다 주변. 저 이제 주변에. 뭐 제가 이제 원래서 저도 음악한다고 서울 왔을 때가 있어요. 되게 어렸을 때. 그때가 이제 17살 때인데 그때 이모네 잠깐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모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제가 가면 그렇게 짖어요. 나가라고. 예, 네, 막 자기 그 거기 왔다고 갑자기 웬 그래서 이제 네.
8: 그랬던 별로 네. 그렇게 귀엽지 않았겠다.
9: 예, 네, 많이 무서웠습니다.
7: 내 영역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건가?
9: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경험도 있고 재밌는 경험. 저는 오히려 슬픈 쪽보다 다 좀 이렇게 재밌는 경험들이
7: 아까
9: 많아요.
7: 아까 우리 하미도 그렇고.
9: 예, 네, 하미 강렬했습니다.
8: 맞아요.
9: 잊을 수 없어 하미.
8: 걔 하미가 그때 아마 3살 그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7: 첫 만미쯤일 때구나.
8: 제일 혈기왕성할 때. 그 덩치는 이미 완전히 다 컸는데 아직 자기가 이 품 안에 애기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번 하미야 일로 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게 그.

0: 덩치가 30kg가 이러고 달려오니까 그 맞고 쓰러져서 꼬리뼈를 다친 적이 있어요.
1: 어머, 어머님이?
0: 번, 네,
2: 그랬어.
0: 네,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때 이제 한창 혈기왕성할 때는 진짜 못 말리는 아이였어요, 진짜.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네. 차 네. 이렇게 긁고.
0: 그러니까요.
2: 귀여워서, 네. 너무 귀여워서 봐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열심히 다음날 네. 칠하고 차.
1: 칠하고. 네,
0: 컴파운드 이렇게 네,
2: 열심히, 열심히 칠하고. 네. 택도 없었어요.
1: 아 이게 또 추억을 또 남겨줘요. 네, 진짜.
2: 그런 추억 전 다 그런 추억들밖에 많아서.
1: 예. 네, 지금 약간 좀 근데, 이런 추억들이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0: 근데 막상 추억.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 뭐 그럴 수.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두영 씨가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진짜 잘해줄 것 같긴 해요.
2: 저는 뭐 네,
0: 만약에 키우게 되면
2: 왜 키우고 싶어요. 참는 거죠.
0: 그러니까 막상 이제 한번 정을 주면 아, 그치. 네, 이제 그런 처음에는 절대 안 돼 이러다가 이제
2: 맞아 네,
0: 한번 받아들이면 이제 너는 내 거
2: 네, 이제 들어오게 선
0: 그렇죠. 네.
2: 최근에
1: 그 게임도 약간 인별그램 같은 거 보면 네. 아빠가 진짜 반대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지내세요 하면은 이렇게 강하지 않고 진짜 물고파는 아버님들 막 많잖아요.
2: 맞아요.
1: 이런 스타일.
2: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0: 저희 아버지가 그랬죠.
1: 아, 처음에 안 돼요.
0: 처음에 내려왔을 때 뭐 쓸데없는 소리가 진짜 당연히 치워 막 그냥 이랬는데 그러셨다가 이제 사실 요번에 하밍이가 이제 그렇게 갔을 때 제일 슬퍼하던 건 이제 저희 아버지.
1: 아, 네.
0: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1: 사연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 네. 여우의 여신님 맞아요. 우리 꽁이 이야기를 자주 아이고. 주셨었는데 우리 꽁이도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 키우시던. 아, 그래서 아. 모두 우리 꽁이도 네. 하미도 그곳에서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해주신 아. 우리 꽁이 사진을. 아이고
0: 귀엽네요.
1: 집안이 온통 꽁이.
0: 아이고 어떡해.
1: 아유 이렇게 또 네. 기억하시며 계시다는 이야기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아도니스님도 크롱이랑 몽이를 키우신 아, 너무 귀엽다. 아 어떻게 이런 또 아니, 이런 진짜. 개인기가 있어. 아 근데 이제 13살인데 이제 조금 몸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네, 또 네. 사랑으로 많이 또 케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루따루님도 역시 강아지 키우시는데. 아 반려견을 떠나보낸 사람만이 온전히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나면 그냥 숨기려 하지 마시고 우는 것도 괜찮아요 해주셨고 아 그래요. 오늘 우리 또 우리 다음 씨의 반려견이었던 우리 하미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노래 주제를 정해서 선곡을 해드리고 있는데 첫 곡은 Tears in Heaven이었고요. 지금 떡볶이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요건 한번 저희가 네, 지금 시간 내에 가능하다면 한번 노래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0: 네. 네,
1: 제가 잠시 좋습니다. 후에 네. 네, 보내드리고 네. 두 번째 곡을 만나볼게요.
0: 네, 두 번째 곡도 이제 사실 뭐 너무 유명한 곡이죠. 오버 더 레인보. 네, 딱 지금 같은 상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것도 나름 이제 조금 이런 철학적인 얘기, 인생적인 얘기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라고 나름 이제 네. 제목을 정해봤는데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뭐 우리가 뭐 여러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가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 있지만 그냥 그 마음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그게 뭐라고 불리든 간에 정말 그 언젠가 저 무지개를 건너서 우리 모두가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2: 좋습니다.
1: 네. 그럼 오늘은 혹시 마이크
0: 아니요 이 곡은 연주곡으로
1: 연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연주로 Over the Rainbow 청해드릴게요.

0: 와. 약간 이제 슬픔이 좀 가시고.
1: 네.
0: 이제 하미를 추억하는.
1: 맞아요. 네, 추억하는 단계로 한번 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언젠간 저기에서 만날 거니까 괜찮아. 너무 슬퍼하지 말자. 네, 이런 마음으로 조금 스윙 리듬으로 연주를 해봤습니다.
2: 좋습니다.
0: 괜찮죠, 우리 다음 씨?
1: 네, 저는 괜찮아요. 지금 잠깐 리디 눈을 못 보겠어요. 너무 쿡 찌르면 나올 것 같아.
0: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웠던 적들이 있어서 이제 좀 생각이 나고 하니.
1: 또 다들 같은.
0: 다들 한번 좀 경험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떠나보는 경험도 있고 추억들이 많으니까요. 브리드맘님께서 어머 7월에 20살 된 야옹이. 이를 떠나보내셨다고. 와 근데
1: 와 20살
0: 너무 오랜 세월을 함께했다.
1: 그러니까
0: 정말
1: 더 슬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0: 20년이면
1: 사실 이게 말이 반려동물이지 그냥 가족이잖아요.
2: 그렇죠.
1: 이게 그래서 참 이게 뭐 물론 저희끼리도 이제 모였을 때 참 오랜만에 이제 저희 동생 그러니까 흩어져 사니까 이제 진짜 그래서 되게 그 장례식 같았어요. 이게 그냥 반려동물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가족 중에 정말 그 장례식 때 모이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래도 또 슬프긴 하지만 또 오랜만에 모여서 사는 얘기도 하고 막 이랬던 분위기가 기억이 나서 되게 마냥 또 슬프지만은 않았는데 또 이게 저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하면은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진짜
0: 20년이면 와 진짜 너무 긴 시간을 함께 했던 추억이 있는 친구인 거죠. 아 우리 땅콩님은 아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 못 키우겠어요. 너무 슬퍼질까봐 이런 분들도 계세요.
1: 맞아요.
0: 그 어떤 이별을 알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미 이렇게 한번 보내고 나니까 이제 두 번은 이거 진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심사숙고 해야겠구나. 이게
0: 맞아요.
1: 보통 책임감이 아닌
0: 그쵸.
1: 것 같아요.
0: 네. 어쨌든 그 하나의 생명체를 우리가 키우는
1: 맞아요.
0: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전해드리면서 우리 떡볶이님의 사연을 우리 다음 씨에게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내놨거든요. 다음 씨. 15년 동안 저희도 함께했던 친구를 무지개 다리 건너 보내고 어느덧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때 기억이 생생하고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요. 그동안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신기하게도 첫째 아이를 보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넌 그 친구와 성격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우리 첫째가 그 친구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모습은 달라도 어디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사랑했던 친구는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부디 잘 이겨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과 사랑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 이 이야기를 우리 다음 씨가 그러면 이제 채청님과 함께 가사를 만드시고 또 멜로디를 붙여서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아델의 노래 한 곡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Send My Love.

0: 아델의 노래였습니다. Send My Love 띄워드렸는데요.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그 노래는 끝곡으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집사님께서 리디 운전 중인데 아우 눈물 나서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맞아. 정집사님도 반려견 키우시는데 두 친구의 사진을 주셨는데
1: 시추인가요?
0: 그런 것 같아요. 한 친구가. 근데 아마 시추가 재작년에 이제 무지개다리를

0: 건넌 것 같습니다. 시추 친구인 것 같아요. 너무 슬펐지만 같이 해서 행복했던 생각만 하다 보니 지금은 생각하면 슬프기보다는 그치,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난다. 아, 오, 18년을 함께 살았대요. 둘째는 20년 이상 쭉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친구 맞아요. 얼마 좀 됐죠. 사진 한번 또 주셨었는데. 아유. 저도 시추 키웠었거든요.
1: 아, 진짜요? 아, 맞아요.
0: 그래서 진짜 네. 얘네가 다 알아요. 약간 그냥 모르는 척 하는 친구 되게 똑똑한데.
1: 맞아요.
0: 되게 똑똑한데. 네. 되게 똑똑한데 아닌 척 하거든요.
2: 귀엽다.
0: 진짜 귀여워요. 따로따로님께서 반려견은 자식 인연이래요. 자식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너무 슬프다. 세상에. 얼른 보고 싶은 마음에 동물 쪽으로 줄을 바꿔서 그렇게 태어난 거다. 저는 키웠던 다루가 줬던 사랑이 너무 커서 빈 마음을 그냥 둘 수가 없어 강릉시 보호소에서 루디를 데리고 오신 거였구나. 가끔 다루가 하는 행동이랑 비슷할 때가 있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애교가 참 많아서 매일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아~
1: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에 그 실제로 그 많은 자식들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 내가 엄마한테 오고 싶어서 내가 엄마를 골랐어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엄마를 골랐대 라는 말이 되게 생각보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마음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진짜 자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떤 어떤 인연이 있었어가지고 그 엄마를 이제 자식들이 직접 엄마를 고른다라는 말이 오히려 되게 좀 더 그래서 슬픈 것 같고 그쵸. 애틋한 것 같아요.
0: 이런 얘기를 듣는 부모님의 입장은 얼마나 참
1: 그니까요.
0: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정말. 아, 꽁보리밤님 사연 먼저 좀 전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1: 네.
0: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 반려식물들과 함께 사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생명체 딱 박씨 남자 셋이 전부입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우리 집에서는 살아남지 못하더라고요. 해서 저는 생명체보다는 무생물 좋아해요. 번쩍번쩍 블링블링 약간 좀 이제 투자가치 있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박씨 남자들 셋이 이제 이 가정의 이제 생명체는 전부다. 그런 이야기로 좀 웃으며 네. 마무리를 하고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떡볶이님께서 주신 사연으로 우리 다음 씨가 만들어준 곡을 끝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5: 경복.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0: 자, 오늘 다음씨 두용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주제만으로는 되게 무거워요. 우리 다음씨가 삶과 죽음에 대하여라고 굉장히
1: 너무,
0: 무겁게
1: 너무 네 그러니까요.
2: 과학,
1: 네.
2: 또 과학 또 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우주 얘기 또 하는 줄 알고.
3: 아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네.
4: 어 근데 그런 얘기 저 되게 좋았어요. 과학 얘기 중에서
2: 나왔다.
4: 한 가지인데 아니 이게 좀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죽어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던 이 원자는 영원히 존재한대요.
2: 아, 맞아요.
4: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이루고 있던 이 원자가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그게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뭔가 결국 그렇게 이제 영원히 존재할 텐데. 그래서 뭔가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던 과학자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0: 죽음 과학자답지 않은 얘기.
4: 그러니까요. 되게 그래서 신선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아 이게 죽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어떤 일종의 패턴이래요. 우리의 존재라는 거는 애초에 원자 단위로 들어가면 사실 우리는 특별할 게 없잖아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나 저 바닥에 있는 원자나
0: 사실 물질의 작은 물질.
4: 네, 다 똑같은 그냥 레고 블럭 덩어리들인데 그냥 그런 것들이 모여서 잠깐 어떤 패턴으로 모여져서 어떤 나라는 고유한 패턴으로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엔 또 다른 패턴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죽음 이후에 어떤 그런 내가 영원히 사라질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걸 굳이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런 되게 위로 있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0: 오늘 이 얘기가 우리 주신 사연이랑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존재는 소멸했지만 남아있는 네. 어떤 원자들이 이제 네. 내 가까이에는 가족에게로 들어올 수도 있는
4: 맞아요,
0: 거고
4: 맞아요.
0: 언제나 내 곁에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볶이님이 주신 사연으로 마지막 곡을 꾸며주셨는데 제목이 어떻게 되죠?
4: 아, 네 제목은 참 많이 닮았네. 요거는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다른 제목이었는데 뭔가 이 단어가 조금 더 제 눈에 들어와서 지금 사연하고 그래서 제목을 참 많이 닮았네로 지금 제가 정해봤습니다.
0: 떡볶이님 주신 이야기로 오늘 끝곡 전해드립니다. 함께 들어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혹시나 이제 추억을 함께 나눈 친구들이 있다면 반려견, 반려묘 또 반려식물 친구들이 있다면 아름다운 기억으로 오늘 함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4: 네.
0: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1: 김다함,
2: 송두용,
0: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샤브올데이.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7: 야, 시원하다.
6: 백년가게 맛집
8: 횡성 새말 토종 순대.
9: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9: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 손님 쑥 빠지고 가을 손님 아직 오기 전에 한적한 여행을 하고 싶어 아껴놓았던 휴가를 몰아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도 쪽 말고 경상도 쪽 지리산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 아니라 지리산도 식후경. 우선 속부터 든든히 채워야겠습니다. 안의 갈비찜에 푸짐하고 정직한 고깃살에 행복감이 더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갯길이라는 오도제와 지안제. 운전 연습 코스처럼 하염없이 S자 곡선 길이 이어지니 그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다 보면 자칫 멀미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겹겹이 펼쳐지는 산들과 첩첩산중 가득한 녹음에 무엇보다 눈이 호사를 합니다. 갑자기 시력이 확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 오도제 또는 오도령으로 불리는 고갯길. 그 길에서 정말 오도, 도를 깨달을 수 있는지는 직접 가보기 전에 알 수 없습니다. 아, 가을이 되니 하늘도 높아지고 시야도 트이고 마음도 넓어지는 게

사랑이 산을 옮긴다. 아,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면. 근데 뭐 사실 뭐 사랑이 무슨 우공도 아니고 어떻게 산을 옮기겠습니까? 예. 그만큼 사랑이 지금 크단 얘기죠. 예. Love can move mountains. 셀린 디온. 이분도 산에 가셨네. 고윤슬 씨. 아, 가을은 산행의 계절입니다. 엊그제 일요일에 호남정맥 마무리한 기억이. 그때도 백캠 들으며 열심히 걸었습니다. 오, 야, 이거 호남정맥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이거네. 전북 진안군 북이면 주화산에서 시작해서 전남 광양시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그 산 줄기인데, 이거 꽤 길겠는데요? 이거 얼마나 되나, 전장이? 뭐, 그래도 꽤 길겠는데, 하여튼. 398.7km. 큰일 하셨네요, 예. 산을 옮긴 게 아니라, 산을 옮겨 다니셨네. 고맙습니다. 예, 고윤슬 씨.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셀린 디온의 Love Can Move Mountains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사보의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키움증권, IS동서,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칼리 사이먼 요서 베인 들었습니다. 706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 야, 저도 이 음악 들을 때는 진짜 20살 남짓이었는데 20살 무렵? 그렇죠. 이게 72년에 나왔죠? 예. 대학 1학년 때네. 아, 이 앨범 재킷 사진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라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뭐 찾아보시면 되고요. 예. 칼리 사이먼, You're So Vain. 어, 홍경희 씨도 학창 시절에 참 많이 듣던 곡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639번, 예. 김형일 씨군요. 예. 매치박스 20, Unwell.

킹스 오브 리온. 유 썸바디 들었습니다. 9084번으로 정해 주셨네요. 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매치박스 20 Unwell. 와, 태어나 처음으로 A형 독감 확진 받았어요. 너무 아프네요. 유행이라고 하니까 모두 조심하세요. 2444번으로 지금 독감도 유행이고 또 코로나도 지금 유행인 것 같아요. 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5795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입니다. 샤카칸, Through the Fire.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상 트렌.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가을이 빠르게 달려오는 느낌입니다. 낮 동안 햇볕이 강하긴 하지만 피부에 닿는 바람은 어김없이 가을인데요. 내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까지 내려와 날이 한층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 27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아집니다. 내일은 낮에도 크게 덥지 않게 느껴질 텐데요. 일교차가 크게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외투 걸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동해안 지방은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최대 40mm, 동해안에는 최대 20mm가 예상되고요. 제주와 영남 해안가에는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겠는데요. 바람에 날아갈 시설물 없는지 살펴주셔야겠습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유명인이 자신은 말로 하는 인터뷰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인터뷰 기사가 종종 공개되는데 그건 다 서면 인터뷰. 이메일로 인터뷰하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간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왜곡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란다. 완벽주의자는 그렇게 틈이 벌어지는 것을, 아니 틈새에 무언가가 잘못 끼어드는 것을 참기 어려워한다. 이른바 셀럽이 되면 유명세를 치르게 마련이고 유명세 덕분에 누리는 게 있는 것만큼 유명세 탓에 억울함을 참아야 하는 게 있기 마련이다. 완벽주의자는 그런데 그런 참을성이 부족하다.

완벽을 지향하다 보면 결벽증이 생긴다. 빈틈을 보이거나 사회 사이와 차이가 생기는 걸 못 견뎌 한다. 아, 빈틈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뭐 완벽한 태도는 좋은 거예요. 한때 시인으로서 시에 대해 완벽주의를 보였었다는 정현종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말에 빈틈이 보이는 걸 운명적으로 수용한다 말한다. 아, 근본적으로 문학 언어는 세속적인 언어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서 나오는 언어로 작품을 써야 하는 거죠. 저수는 오늘 정현종 씨 견딜 수 없네를 읽는다. 내 마음 더 여리어져 가는 8월을 견딜 수 없네. 9월도 10월도 견딜 수 없네. 흘러가는 것들을 견딜 수 없네. 사람의 일들, 변화와 아픔들을 견딜 수 없네. 있다가 없는 것, 보이다 안 보이는 것, 견딜 수 없네. 젊을 때는 돌파가 가능했던 일들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없곤 해서 낙담을 한다. 시인이 나이 들어 발표한 시집 견딜 수 없네는 그런 정서를 보여준다. 변화하고 소멸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 안타까움은 패배감이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정서다. 견딜 수 없는 것들을 끌어안는 포용에 가깝다. 여름을 보내고 맞이한 가을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에 변화의 흐름에 끌려가면서 마모되는 존재를 일깨운다. 시간의 흔적들, 그림자들, 견딜 수 없네. 모든 흔적은 상흔이니 흐르고 변하는 것들이요. 아프고 아픈 것들이요. 아, 이제 가을이니 시간의 흐름에 마모되는 존재들을 고요하게 바라볼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

Classics 4 트레이시스 들었습니다. 와, 김미영 씨는 이거 아저씨가 자주 부르셨다는 곡 그거 맞죠? 예. 자주 부른 것까지는 아니고 야, 방송 오래 들으셨는 모양이네. 가끔 불렀죠, 예전에. 예. 그리고 90년대 초반인데 무슨 개편 MBC FM에서 개편 특집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거 어쿠스틱 기타 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예. 제가 이런 노래 또 슬프게 잘 불렀거든요. 예. 목소리 자체가 슬퍼가지고요. 예. 클래식 4 Traces. 자, 6시 39분 17초 막 지났습니다. 0943번으로 해가 점점 짧아지네요. 아, 이 시간대에 하늘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셨네요. 오늘 하늘을 못 올려다본 것 같은데. 아, 지금 보면 돼요. 지금 스튜디오 창 밖으로 보면 됩니다. 약간 노을이 이제 지려고 하는데. 자, 닉 드레이크, 노던 스카이.

0: 예. 알스트로트 언더보더 들었습니다. 육미영 씨 고맙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었네요.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닉 드레이크의 노던 스카이였고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0: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영국 밴드 오아시스의 재결합 투어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합니다.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9월 9일 수요일에 내일이구나. 예, 내일 개봉합니다. 2009년에 밴드가 해산했잖아요. 예, 15년 만에 재결합을 해서 지난해 펼친 월드 투어의 여정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제 웨일즈의 카디프에서 출발해서 만체스터, 런던, 더블린, 토론토, 서울 등등, 예, 남미까지 이어진 투어 현장을 그리고 있어요. 재결합을 준비하는 6주간의 리허설부터 뭐 백스테이지, 무대 위의 모습, 또 리암 갤러거와 노엘 갤러거의 공동 인터뷰 등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 여러분께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모바일 예매권 드립니다. 다섯 분 선정해가지고 두 장씩 보내드릴 거예요. 아, 퀴즈 내야죠. 퀴즈.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오래 들으셨거나 오아시스의 찐 팬이라면 뭐 금세 맞출 수 있는 이 갤러거 형제는 또 축구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예. 자, 이 갤러거 형제가 응원하는 축구팀은 물론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팀입니다. 자, 이 팀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정답자 중에서 다섯 분 선정해서 9월 9일 수요일에 개봉하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다큐멘터리 영화 모바일 예매권 두 장씩 드립니다.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950년대 초 헤밍웨이는 평단의 혹평에 건강까지 나빠져서 이른바 한물간 작가가 될 판이었죠. 그때 노인과 바다를 투고합니다. 작품을 받은 세계적인 잡지 라이프는 고민하죠. 그러다 저명한 작가이자 평론가인 제임스 미치너에게 리뷰를 의뢰합니다. 그때 해군 장교로 마침 한국전쟁에 참전 중이던 미치너는 고독한 노정의 투혼기 노인과 바다에 매혹됐고 그렇게 라이프지가 작품을 실어서 결과는 대성공. 결국 헤밍웨이마저도 운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0: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조용히 오기도 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가면 집으로 굿길이베이글.com.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Break my heart.
1: 두알리파. Break my heart 들었습니다. 박지상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광고 뒤에는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신의 아주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워킷,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배순탁, 신혜림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6: 근데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네. 이종민 씨. 오늘 배신의 축구 한수 기대됩니다. 예. 하, 참 곤란해요. 이런 저 사연 볼 때마다.
8: 아. 좀 전에 이미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예전에 코미디 있지 않습니까? 리바이벌 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이미 한번 하셨기 때문에.
6: 뭐 제가 뭘 했다고 그래요?
8: 퀴즈.
6: 아, 퀴즈를 낸 거죠, 그거.
8: 예, 예, 예.
7: 그렇죠. 축구의 얘기를 한 건 아니죠.
6: 예. 그럼요.
7: 네.
6: 퀴즈를 냈을 뿐입니다.
8: 네, 네, 네. 어쨌든 뭐 축구 팀을 얘기했어야 되는 거니까.
6: 아, 잠깐. 신혜림 씨는 아까 그 퀴즈 들으면서 네. 정답을 아셨어요?
7: 그 네, 알고는 있습니다.
6: 아, 그래요?
7: 근데 지금 되게 헷갈리고 있어요.
6: 아.
7: 그러니까 맨체스터와 뭐였더라? 이제 막 비슷한
6: 맨체스터.
7: 네, 비슷한 뭔가가 두 개가 되게 헷갈리고 있는데 하여튼
6: 영국 발음으로 맨체스터.
7: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6: 근데
7: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6: 거기 유명한 축구 팀은 두 팀이 있거든요.
7: 그러니까요. 그 두 팀이 지금 되게 헷갈려요.
6: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네. 맨체스터 시티인데.
7: 네.
6: 두 팀
7: 시티로 알고 있어요.
6: 야.
7: 맞죠.
6: 감독의 발전인데요. 그럼 박지성 선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7: 유나이티드에 있었죠.
8: 맨체스터 시티에 지금 올해 이제 은퇴라기보다는 이제 계약 이제 그만한 감독 이름은 아십니까 혹시?
7: 감독까지 알아요 지금?
8: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6: 유명한 감독이에요.
7: 아, 그래요?
8: 그 사람이 맨체스터 시티를 최

0: 최정상에 올려놓은 사람.
1: 아니 뭐 그건 모르겠고
2: 머리 짧게 자르신
0: 펩 과르디올라 안 들어봤어요?
1: 처음 들어봐요.
2: 아, 처음 들어볼 수 있죠.
1: 네, 처음 들어봐요.
0: 그럴 수 있죠.
2: 그럼 요새 네. 저 엘리 홀란이라는 선수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처음 들어보.
0: 지금 머리가 혼란합니다.
1: 혼란, 혼란이라고 하니까 들어본 것 같네요. 아 근데 뭐 때? 아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맨시티 구분하는 걸로도 그 정도까지 왔으면 된 거 아닙니까? 네.
0: 예전에
1: 더 가야 됩니까?
0: 오아시스가 처음 한국에 왔었을 때 그 기자회견 그 광경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2: 야, 그 여기 얘기해 주세요. 네. 재밌어요 이거. 이게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처음.
0: 네. 네. 왜냐하면 그 이 두 갤러거 형제는 진짜 맨체스터 시티,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그러니까 같은 맨체스터라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완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었던 때였어요.
1: 네.
0: 그래서 해외에서 오면 Do you know 김치랑 비슷한 거예요.
1: 네.
0: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박지성은 무조건 물어봐야 되는 네. 거야.
2: Do you know 지성 박?
1: 네.
0: 그런데 거기서 그 표정이 정말 네. 정말 가장 싫어하는 팀의 선수. 그런데
1: 아.
0: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때는 몰랐어요.
1: 아.
0: 그러니까 노예 갤러거, 네. 리암 갤러거가 맨체스터 시티의 광팬이라는 거를 네. 우리가 정보 부족으로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2: 아니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축구 전문 기자가 아니고
1: 그렇죠.
2: 음악 전문 기자들이니까 그냥 네. 물어본 네. 거죠.
0: 네. 굉장히 하여튼 재밌는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한창 잘할 때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 그래도 많이 하시는데 아, 이번 그 대한민국 대표팀
1: 네.
2: 임시 감독이 선임됐는데.
1: 네.
2: 들어보셨나요?
1: 누구지? 무리뉴 감독.
0: 아니야. 아니야. 혜리마.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무리뉴
0: 감독. 비슷해.
1: 아, 그래 비슷한 이름이에요. 뭐 미음인데?
0: 미음 맞아요.
1: 그러니까요.
2: 아, 로베르토 모레노.
1: 모레노. 네.
2: 모레노 감독.
0: 네. 예. 웃겼는데요.
1: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2: 아니 근데 지금 무리뉴는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신혜림 씨 입에서 네. 무리뉴 감독을 얘기하는 순간 놀랐습니다.
0: 네.
2: 사실 그 발음은 진짜 발음은 모리뉴. 모리뉴라고 그래요. 모리뉴.
1: 그렇구나.
2: 근데 네. 우린 다 무리뉴라고 그래가지고.
1: 네. 네. 뭐 미음으로 시작한 세 글자였던 것 같긴 했는데 찍었는데 틀렸네요.
0: 그래도 대충 맞았습니다.
2: 그래도 미음까지 맞춘 게 어디예요.
0: 네. 아 박수.
2: 박수 박쳐야 돼. 이게 박수 시리에?
0: 장국의 발전.
1: 뭐 하는 거죠 지금?
2: 그 배순탁 씨는 이번 저 모레노 감독 선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아이 뭐 잘하겠죠.
2: 잘하겠죠.
0: 예예예. 예, 예. 잘하기를 바랍니다.
2: 그렇죠. 일단 여섯 경기만 치를 네. 거거든요.
0: 네. 그리고 그 클럽 팀에서는 조금 성적이 안 좋았지만 스페인 대표팀 임시 감독하면서 무패했었거든요 그때.
2: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능력을 증명한 감독입니다.
2: 저도 네. 이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을 보면서 쭉 찾아봤거든요. 저도 야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뭐라 볼까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선수 네. 출신이 아니니까.
2: 아 선수 출신은 맞아요.
0: 아예 무리뉴 얘기한 겁니다.
2: 아니 뭐 모레노도
0: 모레노요. 예, 예. 예.
1: 지금
2: 학교에서는 축구를 했는데
1: 네네
2: 자기가 잘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선수를 뛰다가 아 이거 선수는 안 되겠다. 빨리 일찍 지도자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16살 때부터 지도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0: 그 전술 분석을 엄청 잘한다 그러더라고
2: 공부를 했더군요.
0: 네네. 여튼 그렇습니다.
2: 대한민국 대표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전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0: 네.
2: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제일 필요한 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대한민국 대표팀에. 글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2: 방송을 이 사람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꾸며서 합니까 방송을?
0: 아 근데 김민재 선수 얘기가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전술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감독이면 좋겠다라고 김민재 선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2: 그건 김민재 선수 얘기고.
0: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네네.
2: 저는 전술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대표팀이 저는 인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0: 네. 한 팀, 원 팀.
2: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 이게 제 기후였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원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0: 네. 여기 몇몇 분이 이제 한국 축구에 제일 필요한 건 배철수 축구협회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 이 사람들이
0: 큰일
2: 날 소리 하고 있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사이비 축구 평론가로 남겠습니다.

0: 아니, 이런 사연이. 말씀하실 분 분명히 있을 줄 알았어요.
1: 네. 어, 이게 황동혁 씨가 야 신 작가님 축구 도사다 되셨네. 네. 자 아... 일단 네. 음악 얘기하죠.
2: 예. 여전히 뭐 어쨌든 축구 캠프에서 스페인을 맞춘 신혜림입니다. 이제 축구 얘기는 이쯤 하고요. 어,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한 댄서로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음악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1: 네네.
2: 네, 오늘은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 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가지고 어. 왔는데요. 어, 영국의 그룹 정글의 선샤인이라는 노래 소개해드릴 거예요.
1: 정글의 선샤인.
2: 네, 백건 74라는 노래가 막 바이럴이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영국의 약간 네오소울 펑크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1: 네.
2: 어, 최근에 이제 다섯 번째 새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정글이라는 밴드가 좀 독특한 게 뮤직비디오가 유명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었던 네 번째 앨범도 이제 본인들이 싱글로 냈었던 음악들을 다 원테이크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데 어. 거기에 댄서들을 불러서 음악에 맞는 안무를 짜가지고 아주 완벽한 군무를 보여준 걸로 유명합니다.
1: 네.
2: 그리고 그 싱글들로 나왔었던 뮤직비디오를 또 다 편집을 해서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일종의 영화처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작업을 이번에 다섯 번째 앨범에서도 또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1: 어.
2: 그래서 더 웨이브라는 싱글부터 해서 지금까지 나온 싱글들을 다 이어지는 스타일의 형식의 원테이크 댄스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고요.
1: 네.
2: 어, 이제 윌 웨스트라는 그 안무가가 직접 그 안무도 만들고 또 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선샤인이라는 노래에서 이제 메인에서 춤도 추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뮤직비디오들을 쭉 보면서 음악을 보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춤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그냥 귀로만 들으셔도 뭔가 이 정글이라는 그룹의 어떤 음악적인 정체성을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춤을 같이 봤을 때 이 음악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기회가 되신다면 꼭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골라봤어요.
1: 아, 지금 신혜림 씨가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뭐 제일 잘 나가는 음악 평론가시니까
0: 누가요?
1: 배순탁 씨가
0: 처음 듣는 얘긴데요.
1: 인류의 저 생성이래. 네. 어? 춤이 먼저 시작됐을까요? 음악이 먼저 시작됐을까요?
0: 어, 저는 인류학자가 아닙니다. 인류학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
1: 아시냐? 이럴 때 이게 이주희 선배가 뭐 얘기하다가 안 되면
0: 저 영문학
1: 이전법을 쓰셨어요.
0: 네, 영문학도
1: 따지냐?
0: 네, 영문학도. 예. 네.
1: 어,
0: 예.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은 났습니다.
1: 네.
0: 뭐냐면 최근에 장기하 씨가 야. 산산조각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시사회 가서 장기하 씨 초대로 보고 왔는데 배철수 DJ께서는 이제 못 가셨고요. 시간 때문에 저 혼자 이제 대표로 가서 보고 왔는데
1: 네.
0: 이게 참 재밌는 게 방금 신혜림 작가가 했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게 장기하 씨가 시를 쓰고
1: 어.
0: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시나리오를 쓰는 팀이 그 시나리오를 작업을 해서
1: 네.
0: 영화를 먼저
1: 만들었어요.
0: 네, 영화를 먼저 만드는데 어. 거기서 장기하 씨가 춤을 많이 춥니다.
1: 오.
0: 네. 그런 다음에 그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음악을
1: 만든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참 그런 어떤 뭐랄까 뮤직비디오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음악을 만들어버린 네, 그런 케이스도 요즘에 좀 화제죠. 장기하 씨가.
1: 하, 예전에 그 고대의 그 제사 지내고 막 이럴 때 춤을 분명 췄거든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 처음에는 리듬이 먼저 생겼을 거예요. 그 타악기만 치다가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멜로디까지 만들어서 입히지 않았을까?
0: 네.
1: 뭐 돌아가 봐야 알죠.
2: 다 추정하는 네. 거죠. 그러지 않았을까?
0: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저.
1: 뭐요?
0: 진짜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1: 어.
0: 정말 진짜 예전에 그때로 돌아가서 정말 대륙이 이동하는 것도 좀 보고
1: 어. 대륙 이동하면은 네. 다리 찢어져가지고 사망할 텐데
0: 위에서 보는 거죠.
1: 위에 올라가서
0: 무공수를 써서
1: 신이야?
0: 아니 아니 그냥 지금 아니 상상할 수 있잖아요.
1: 드론 띄워가지고
0: 한번 해도 됩니까? 따지시는 겁니다.
1: 분리하면 이거 합쓰면 돼요. 따지냐? 자 그러면 정글의 선샤인 들어야 되는데 정글의 선샤인. 듣겠습니다.

0: 네, 정글의 선샤인 들었습니다. 아, 이, 저는 사실 춤을 진짜 못 추거든요. 어, 그래서 돌아가면은 춤을 배우고 싶습니다.
1: 아, 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전 생각해요.
0: 아, 여기 늦어, 앞에 늦었습니다.
1: 안 늦으셨어요?
2: 아, 앞에 선생님이 계신데.
0: 늦었어요. 늦었어.
1: 제가 네. 뭐 플라밍코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기본 움직임 정도를 네. 잡아드릴 수는 네. 있는데.
0: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늦은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네. 아, 이 명언인데요.
0: 박명수 씨가 네, 그 아니에요?
3: 변형인데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늦었다. 아, 근데 진짜 뮤직비디오 아, 정말 멋있습니다.
0: 배순탁 씨는 춤 좀 춥니까?
2: 아, 전혀요.
0: 예, 그럴 줄 알았어요.
2: 네네네, 전혀요. 저는 춤추는 사람들을 무한히 동경하는 건 있습니다.
0: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네. 신혜림 작가에 대해서 네.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2: 아, 그럼요. 어. 저는 예전에 그 댄싱 라인이라고.
0: 당신은 존경심은 없잖아, 근데.
2: 존경심.
0: 매사에 약간 깔보는 듯한 그.
2: 신혜림 작가를요?
0: 예, 조롱과 이런 거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아, 늘.
1: 저는 뭐 제3자가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3: 진짜 여기서 네. 바로 들어오네. 와 정말 진짜. 와 근데 예전에 댄싱 라인이라는 프로 있었어요. 춤 프로그램. 신혜림 작가 아마 아실 텐데.
1: 네네네.
3: 아 진짜 그 프로 저 다 봤었어요 그때.
0: 아 그래요?
3: 진짜 너무 멋있어요. 춤 잘 추시는 분들이. 진짜 멋있어가지고 정말 감탄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0: 네. 감탄만 하고 배울 생각은 안 했군요.
3: 아니 뭐 안 될 걸 아는데 그 시간에 딴 걸 해야죠. 안 될 걸 왜 굳이.
1: 네. 예, 예.
0: 아무튼 춤 잘 추는 분들을 보면 네. 부럽고 예. 존경스럽습니다. 네.
2: 그 정글은 최근에 또 앨범이 성적이 굉장히 좋고요.
0: 네.
2: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앨범이 아마 제가 알기로 다 탑5 안에는 한두 작품 빼고 다 들었을 겁니다.
0: 네네.
2: 싱글 히트곡은 엄청난 게 없는데 앨범적으로 굉장히 높이 네. 평가받는 그런 밴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 밴드 음악 가져왔습니다. 범프트 소울이라는 정말 연주 잘하는 연주 그룹입니다.
0: 네. 범프트 소울.
2: 예, 올해의 앨범 중에 하나로 꼽히는 작품을 올해 내놨는데
0: 네.
2: 그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두 곡을 제가 일단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곡은 4분대고요.
0: 4분.
2: 두 번째 곡은 5분대입니다. 그런데
0: 어.
2: 4분대를 지금 현재 봤을 때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예, 지금 보고 계시죠? 러닝 타임. 예, 스컹크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0: 스컹크.
2: 예, 참
0: 우리가 아는 스컹크인가요?
2: 그렇습니다. 네, 그 스컹크의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한 거겠죠. 그런데
0: 네.
2: 요즘에는 참 이 해외

0: 세계와의 어떻게 보면 협업이 네. 우리나라의 어떤 뭐 위상이랄까 문화적 위상이랄까 이런 걸 이런 게 올라가면서 인디 밴드들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그런데 이 경우가 딱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벙투 소울이라는 한국의 정말 뛰어난 연주 그룹에 네. 기타를 누가 맡았냐? 한국에 여러 번 왔죠. 코리 웡이 맡았습니다.
1: 오, 코리 웡하고 협업을 했어요?
0: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펑크 기타리스트 중에서는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출신의 기타리스트 코리 웡과 범투 소울 이 둘이 함께한 올해 가장 훌륭한 앨범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그 앨범의 첫 번째 곡이거든요. 예. 스컹크라는 곡, 연주곡입니다.
1: 아니, 코리 웡이 이런 사람들은 예. 무슨 세션료만 준다고 그래서 와서 연주하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아, 이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오겠습니까?
1: 그러니까. 수준이 자기하고 좀 맞아야 네. 하는 거니까 예, 예. 코리 웡을 봐서라도 우리가 범투 소울의 음악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0: 다른 곡에서는 제럴드 올브라이트가 네. 참여를 했는데 이분은 우리 배철수의 음악 캠프 재즈 가끔씩 들려드릴 때 들려드리기도 했고요. 네네.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었던 정말 훌륭한 재즈 연주자입니다. 다른 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1: 빨리 듣죠. 예. 네. 자, 범투 소울 그리고 코리 웡이 함께한 스컹크 들으면서 두 분과 헤어집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원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낮에 열심히 일했던 해가 이제 저물었습니다. 요즘 낮에는 하늘이 참 예쁘지만 해가 많이 짧아지기도 했는데요. 가을이 빠르게 깊어집니다. 내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한층 더 선선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27도, 강릉 23도, 제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 지방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아주 많지는 않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가을 볕이 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바람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영남 해안과 제주에 강한 돌풍이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비 없이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 Birds of a Feather 들었습니다. 서정희 씨 고맙습니다. 자, 7시 34분 45초 막 지났습니다. 0913번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야, 얘 참 오늘에서야 8월이 지났다는 것을 알았네요. 고등학교 1학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가을 타는 거겠죠? 지금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금 아니 학교 안 다녀요? 어떻게 지금 9월 8일인데 어? 9월이 됐네 이렇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돼서 신청곡은 탈락 신청곡 탈락시키고 끝곡으로 틀어주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오늘 진짜 탈락. 그리고 이 노래가 얼마 전에 나갔어요. 진짜 탈락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 야, 0558번으로는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분이 오셨네. 1990년대에 와 일요 기획에 참여해서 배철수 아저씨하고 함께 라디오 녹음했던 이현미라고 합니다. 출장 가는 길이에요. 이거 일요일에 저 청취자들이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음악 가져와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년, 2년. 아, 그때 출연했었어요. 반가워요. 이현미 씨. 그때 출연했던 친구들을 가끔 한 번씩 만나거든요.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MBC 직원이 된 분도 계시다고. 예, 스포츠국에 있습니다. 지금도 스포츠국에 계속 계시나 모르겠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0240번으로는 2022년 2월 7일에 소개된 권철현입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고요. 발레를 전공한 학생이라고 소개됐는데 지금은 개원예술고등학교 발레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오늘 한국예술종합학교 발레과에 합격해서 제일 먼저 배철수 아저씨께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중2 때 약속드린 대로 인지도를 높여서 꼭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철현 학생 일단 축하하고요. 예, 권철현 학생은 열심히 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겠는데 아, 제가 그때까지 방송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 미안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네. 아무튼 잘했어요. 예, 축하합니다. 근데 저한테 제일 먼저 알린 건 아니죠? 부모님한테 먼저 알린 거 맞죠? 예, 아이 그래야죠. 예. 자, 0528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저스틴 비버, Off My.

네, 찰리 푸스 피처링 케을라니 Done for me 들었습니다. 4579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아, 6198번으로 예, 작년인가 마곡에서 동두천으로 퇴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서울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아, 벌써 집에 와서 오늘은 운동하며 듣습니다. 오늘따라 노래가 더 좋네요. 뭐 음악은 늘 예, 비슷하게 보내드리는데 이게 바람이 선선해지면서 음악들이 이제 조금씩 착착 감기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더우면 아, 얘 음악 듣기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예. 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8751번. 예. 간만에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들어야죠. 예. 21 Pilots, Tear in My Heart.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옛 추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1311번 여의도 직장인 26년차입니다. 예전에 그 MBC가 여의도 있을 때 점심때 철수 형님 그 너댓 번 배웠는데 그중에 두 번은 MBC 사거리 그 유명한 사진관 지하에 있던 추어탕집에서 배웠는데 이제 슬슬 가을이 되니 그 식당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거 뭔지 알게? 근데 그 지하에 있는 그 식당에서 저희는 그 빠가사리 매운탕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추어탕도 팝니까? 제 기억은 매기 매운탕하고 뭐 빠가사리 그 김용관 PD가 그 좋아해가지고 한 두어 번 갔는데 그 식당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뭐 반갑습니다. 예. 그 식당이겠죠 뭐. 음악은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1405번으로 이 노래 들으면 사랑을 시작할 때 그런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래요? 자, 최근에 이건 마이클 잭슨 버전으로만 많이 들었는데 오늘 자니 마티스 버전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Love never felt so good.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이번 독주에서 연주한 슈베르트의 곡은 40분에 달하는데요. 슈베르트의 음악은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밝았다가 어두워지기를 계속 반복하고 끊임없이 흔들리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성이 변화하고 방황하다가 정답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어렵기에 더 인간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반복하고 방황하고 정답을 찾지 못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선율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차마을과 장미축제로 유명한 전남 곡성은 주민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입니다. 한창 일할 청년 세대가 부족하긴 하지만 요즘 이곳은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활기를 띠고 있대요. 지역 어르신들의 손글씨와 직접 그린 장미 그림이 열쇠고리, 그립톡, 우산 같은 상품에 들어가서 곡성만의 정서와 이야기를 담은 굿즈로 탄생한 건데요. 어르신들이 쓴 행복하자, 기쁘게 살자. 그 글씨를 읽다 보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본 분들이 건네는 한 줄의 편지 같네요. 행복하자, 기쁘게 살자.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8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기차마을과 장미축제로 유명한 전남 곡성에서 만날 수 있는 시니어 굿즈 소개했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거. 진짜로. 이 투박한 글씨체, 어르신들의 글씨체가 줄 수 있는 어떤 정서가 있는데 그게 어떤 굿즈 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글씨체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더 좀 귀하게 여겨서 좀 레어템 느낌 나기도 하고 정말 상품성이 없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아, 손원웅님, 곡성. 일부러 안 가면 갈 일이 없는 지역이라 굿즈로라도 만나면 좋겠네요.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나 하셨는데 아, 온라인으로는 지금 판매는 안 하고 계신가 봐요. 나중에 이게 아예 시스템이 어떻게 착착착 마련이 돼서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되면 좋으려나. 아니, 그럼 또 희소성이 좀 없어지나? 일단 섬진강 기차마을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7546님, 우와, 저희 외할머니 댁인 곡성 얘기가 나와서 반갑네요. 평화로운 자연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말씀하신 기차마을도 좋고요. 제 최애 과일 메론이 특산물이기도 하고요. 오, 외할머니가 보고 싶어지네요. 마음이 몽글몽글. 메론이 곡성 특산물이었어요? 어, 이것도 저는 또 처음 들어요. 자, 여러분도 곡성에 방문하게 되면 시니어 굿즈 일단 그 섬진강 기차마을 가서 들르고 메론 사오기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말미에 스포를 살짝 했지요. 내일도 우리끼리 노는 날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별밤 선곡표를 부엉이들이 직접 채워주어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일하셔야 돼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별밤을 추천하고 싶은 노래 사연과 함께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뭐 당연히 생각나는 신청곡이 없어도 오늘 있었던 일, 하고 싶은 말, 고자질하고 싶은 얘기 전부 다 무엇이든지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IS 동서,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 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Bill Withers의 Lovely Day 듣고 왔는데요. 아까 별밤 오프닝에서 어르신들의 손글씨와 그림으로 만든 시니어 굿즈 얘기했었는데 정혜선님이 나이 60을 넘겼는데 나는 무엇을 잘하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생각했는데 가만 찾아보니 있습니다. 고단하고 굴곡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내가 있네요. 내가 내 삶의 굿즈네요. 라는 너무나 진짜로 말씀 그대로 여러 고비고비의 삶을 치열하게 고요하게 때로는 소란스럽게 살아오신 분다운 성찰을 사연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각자는 우리 삶의 굿즈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9691님 쭈꾸미 낚시 다녀오는 길 강원도 원주 가는 길에 가로등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어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별이 빛나네요. 이나 씨 반가워요. 라는 사연인데요. 가로등이 없어도 괜찮아요? 생각하면 조금 무서운데. 그래도 그걸 낭만으로 승화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환경에 익숙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깜깜한 데잘 계시잖아요. 9696 혹시 좀 약간 무서운 썰 같은 거 없나요? 제가 그런 얘기 좋아해가지고. 낚시 다니시는 분들 약간 좀 남다른 에피소드들 좀 있을 것도 같은데 궁금합니다. 아무튼 별 빛나는 거 보고 별밤을 떠올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320님. 이나님 안녕하세요. 어제 여름 휴가로 경주 다녀오는 길에 여자친구가 보낸 사연 속 주인공. 그 남자친구입니다. 이문세 별밤부터 들었던 팬인데 저와 관련된 누군가가 사연을 보내 소개된 건제 인생 처음이에요. 익숙한 여자친구의 뒷자리 번호가 불러지면서 사연이 나오자 사차안에서 마구 소리를 질러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시 듣기 올라오기까지 계속 사이트 확인하고 올라오자마자 대체 몇 번이나 다시 들었나 몰라요. 저희 둘 사이에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에 들어와 활력소가 되어주고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여자친구에게 저도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이나님의 평생 애청자 드림. 그리고 이어서 틀어주신 Way Back into Love는 저희 둘 커플송으로 하려고요. 라고 너무 크게 감동을 받은 이 남자친구분의 피드백 사연입니다, 여러분. 어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 경주 다녀오는 길에 남자친구한테 서프라이즈로 해주고 싶다면서 러브러브한 사연 보내주셨었는데, 야, 근데 이렇게까지 감동을 해주면 세상에 서로 너무 잘 맞는, 이 정서적으로 너무 잘 맞는 커플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거 딱 맞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저는. 두분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리고 커플송까지 저희 때문에 정해졌군요. 좋습니다. 오늘까지도 두 분의 추억에 오랫동안 박제되기를 바라면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랑 신청곡은 더 보내주시고요. 어쿠스틱 콜라보 피처링 소울맨의 그대와 나 설레임.

어쿠스틱 콜라보 피처링 소울맨의 그대와 나 설렘에 이어서 오늘 나온 신곡이에요. 임영웅의 또또. 곡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왜냐면 완전 또 새로운 스타일이잖아요. 1335님, 임영웅 데뷔 10주년 기념 앨범 타이틀곡 또또 너무 좋은 곡입니다. 같이 듣고 싶어요. 이 노래 2847-6270님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어요. 급기야 자작곡이라고 해서 두번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듣게 될것 같아요. 김상현님께서 오랜만에 미니 깔아서 듣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주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라디오 듣다 보면 괜히 상경하고 싶어져서 청취하며 열심히 공부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FM4U 덕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본관을 거닐며 듣고 있습니다. 요새 수시원서 접수하는 시즌인 것 같은데 다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많이 들었던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살포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 합격한 선배님의 좋은 기운, 우리 수능 준비하고 있는, 시험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엉이들에게 나눠 가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창문을 열자 가을을 재촉하는 선선한 바람이 밀려왔다. 그동안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밀려 실내 트레이드밀의 답답한 화면만 보며 달리기를 해왔던 터였다. 오랜만에 집 앞 호수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공원 트랙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자마자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 묵직했던 회사 일과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잡념들이 단숨에 흩어졌다. 역시 러닝은 이 맛이었다. 한참을 달렸을 때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나만 보면 세상 무너질 것처럼 지저대던 옆집 강아지와 아주머니였다. 긴장감이 스쳤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머니를 향해 인사를 건넸다. 이후로도 러닝을 할 때마다 몇 번 더 마주쳤다. 처음엔 강아지가 여전히 나를 경계하며 컹컹 짖었지만 비슷한 시각 같은 모습으로 뛰고 있는 날 반복해서 보게 돼서였을까. 신기하게도 짖는 횟수가 줄더니 이따금씩 가볍게 꼬리를 살랑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제 2시간쯤 달리고 깨운 애진 머리로 아파트 로비에 도착해 옆집 아주머니와 강아지를 또 만났다. 공원보다 한층 좁은 공간에서 녀석은 고개를 돌려 나를 올려다봤다. 예전 같았으면 앙칼지게 짖었을 타이밍이지만 이번엔 마치 프로펠러처럼 꼬리를 맹렬히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눈빛에는 옛날의 경계심은 온데간데없고 묘한 반가움과 친근함만이 가득했다.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덕분에 완벽했던 러닝의 여운이 훨씬 오래 번져갔다.

될지도 얼마나 남아 있을지도 몰라 주저하게 될 때 같이 걷다 보면 너와 함께 걷다 보면

보면 길이 되는 것 물도 없는 길이 되는 것 너와 너 걷다 보면 나란히 걷다 보면

루시 드폴의 뚜벅뚜벅뚜벅 탐험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 거는 윤정규님 사연이었어요. 이제 절 보고 짖지 않고 꼬리를 흔드는 녀석을 보더니 아주머니가 웃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데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더니 이제 완전히 친해진 것 같다고요. 날씨도 좋고 녀석과도 친해지고 이보다 완벽한 러닝은 없는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어떤 가게 같은 데 있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좀 많이 짖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야외에 묶어놓은 강아지. 너무 예쁜데 경계심이 높은 아이들 있잖아요. 겁 많은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억지로 막 친해지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눈맞춤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 익숙해진다고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었는데 정말로 한참 좀 걸렸지만 나중에는 제가 가면은 꼬리 프로펠러 흔들어준 적 있었거든요. 그때 감동이 너무 기억이 나요. 아이고 정규님. 9629님이 러닝하다가 만나는 강아지들은 이온 음료와 동급이에요. 그만큼 반갑고 다시 힘을 충전하게 만드는 존재란 이야기겠죠. 물론 강아지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지만 좋아하는 분들은 제 지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강아지들 보면 이상한 소리부터 나지 않아요? 강아지를 보거나 귀여운 거 보면 왜 내가 평소에 내지 않는 목소리로 감탄을 하게 되잖아요. 강아지들은 인간이 항상 그런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줄 알 거야. 박규림님, 저도 산책하는 강아지들 많이 마주치는데요. 털 친구가 간절해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데 보호자분들은 제가 경계하는 줄 알고 기다리세요. 부침성 없어서 말은 못 걸고 쳐다보기만 함. 만지고 싶어요. 라고. 아, 눈빛 연기를 더 하셔야죠.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호자분들 되게 조심하신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줄을, 리드 줄을 매네, 안 매네, 이것 가지고도 좀 막 그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고, 어떻게 소리를 막 내야 돼. 예뻐서. 그 미소를 막 뿜고 나는 강아지가 지금 너무 좋고 전 그 티를 막 내요. 그러면 산책하다가 이렇게 만난 강아지들은 그 주인분이 딱 내 그 표현을 보고 살짝 걸음을 늦춰줄 때가 있어요. 아, 좀 구경하셔라. 그럼 이제 그때 여쭤보죠. 만져도 되나요? 예! 하면서. 그리고 뭐 인사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보호자들 입장에서 되게 좋아한다고 지금 현지 반려견주가 얘기하네요. 저희 홍재정 작가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인사해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하는 거 견주 입장에서 너무 좋대요. 아니 왜 아니겠어요. 우리 애기 보고 너무 예쁘다고 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 귀여운 사연 보내주신 윤정균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아무 탈 없이 편안했거나 그러지 못한 여러분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는 동안에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사연도 보내주세요.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이어서 희네 오늘 노을이 예뻐서 들었어요. 이종대님이요. 안녕하세요. 지역 MBC 편성 주임입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어요. 뭔가 왜 집안 식구분 약간 먼 친척인데 이렇게 내가 누군 어디 어디 해가지고 너랑 친척이야. 이런 인사 받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반갑습니다. 이종대님. 김영윤님, 지금 인도 하이데라바드라는 도시에 출장 와서 미팅 후 호텔로 복귀하는 중에 차에서 별이 빛나는 밤을 듣다가 문득 생각나서 사연 보냅니다. 아유, 먼 데서 고생하고 계시네요. 거기서 별밤 들어주신다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인도에서 낯선 도시에서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박종화님께서는 늦은 출장 복귀 때 차에서만 듣다가 오늘은 문득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이고 종화님도 감사해요. 다들 그러니까 그냥 차에서 오며 가며 들어주시는 말없는 부엉이 분들 많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다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차에서만 들으시던 분들이 이제는 루틴이 되었어요 하고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6703님 프리랜서 강사예요. 50일 전에 출산하고 매일 육아하다가 제 자신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좋아하는 일터로 복귀했어요. 조리원에서 이나씨 책 선물 받아서 읽다가 마음 따뜻해져서 좋았는데 퇴근길에 오랜만에 목소리까지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야 역시 굉장하십니다. 출산한 지 50일 됐는데 벌써 일터로 복귀하고 싶은 체력과 체력도 체력이지만 그 마음의 에너지.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그 굉장히 탄력 있는 삶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도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그 별밤도 루틴에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IS 동

0: 저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권용은님께서 일본 여행 와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하필 폭우 경보가 오는 바람에 호텔 방 안에서 쉬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덕분에 일본에서 듣는 별밤도 좋네요. 내일 날씨가 맑았으면 싶으니 데이브레이크에 푸르게 듣고 싶어요. 또 여행 가서도 별밤을 만나고 계신 분 계십니다. 지금 그 출장 가서도 들어주시고 여행지에서도 듣고 계시고 이렇게 여기저기에 별밤이 있군요. 아무튼 어우 폭우 경보라니요. 나중에 되면 다 추억이 되겠지만 그래도 내일 날씨가 맑기를 바라면서 2부 마무리하며 듣는 곡으로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 테니까 사연이랑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들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하교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0: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결정일 뿐이야.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들으면서 별밤 3부 왔습니다. 한병용님이 굿모닝 FM 테디부터 대장보험까지 출퇴근을 함께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장이 조용할 땐 기타 연주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매출은 늘지 않고 연주 실력만 느네요. 신청곡은 요즘 한창 연습 중인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으로 할게요. 요즘 듣기 좋은 곡 같네요. 딱 좋아요, 병용님. 어떤 영업장인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기타로 연주하는 매장? 너무 근사한 풍경 아닙니까? 일단 뭐라도 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기타 연주 같은 취미 생활이 정말 늘게 된다라는 것은 삶의 군데군데에서 생각지도 못한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아, 앞으로 이로 인한 추억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은 예감이 확실하게 들고 있어요. 아무튼 남은 한 시간도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 아니면은 뭐 들려주고 싶은 노래 신청곡으로 계속 채워나가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의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1: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부엉이들의 사연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세라님께서 오늘이 첫째

아이의 아홉 번째 생일이에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임신 소식을 알게 돼서 태명이 엘사였네요. 벌써 아홉 살이라니 감회가 새로워요. 별밤에서 축하해 주시면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안 자고 기다리겠대요. 너무 오래 기다리신 거 아니죠, 세라님? 우리 엘사이자 유화. 아, 지금 이름도 너무 예쁘다. 유화라니. 이게 시대를 불문하고 소설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 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쓰여질 소설에도 어울리고 고전에서 나와도 어울릴 그런 이름. 우리 유화 씨의 아홉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라님도 같이 축하드릴게요. 윤성빈 님께서 오늘 생일인 저는 자격증 시험 공부하면서 별밤 듣는 중이에요. 몇 달 전에도 공부했다 떨어진 시험이라 이번 겨울엔 꼭 합격하면 좋겠습니다. 길을 걸을 때 풀이 살랑거리는 걸 보면서 더욱 행복해지는 생일이네요. 최근에 유독 많이 듣는 대장부엉 작사곡 조용필의 Feeling of You 신청해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고단한 공부. 이게 진짜 학교 때 공부하는 것보다 어른들에서는 공부가 훨씬 힘든 건 내 스스로 매일 의지를 다져야 되기 때문일 거예요. 이번 겨울에는 진짜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4499님, 다들 낚시 가고 저 혼자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뭐 먹을지 고민하며 점에추 저녁 메뉴 추천 부탁해요. 신청곡은 박은빈의 Dreams Come True요. 아, 어제였어도 저녁 메뉴 추천. 이 근데 요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켜 드시겠다는 거예요? 시키는 거요? 시키는 거면요. 이 시간대쯤이면 지금 배가 고프면 저라면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같이 파는 김치찌개 집 있잖아요. 아마 그 특히 프랜차이즈 김치찌개 집들이 있어요. 그게 혹시 동네에 시킬 만한 데가 있으면 어떤 집이든 좀 맛있었거든요. 저는 프랜차이즈면은 무조건 김치찌개가. 그리고 없으면 계란말이 정도는 집에서 하고 김치찌개만. 어떻습니까? 밥에다가 찌개 솔솔 적셔가지고 배추인지 살살 얹어서 김도 있으면 좋겠어요. 노래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Feeling of You 그리고 박은빈이 부른 Dreams Come True.

박은빈의 Dreams Come True, 그 전에 조용필의 Feeling of You 들었는데요. 김남현님께서 용필 오빠 노래 좋아요. 아이 숙제하는 거 봐주면서 라디오도 살며시 듣고 있는데 좋은 노래 많이 나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은빈 Dreams Come True 신청하면서 점액추,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고 하셨던 4499님께서 완벽한 메뉴 구성입니다. 10시 전에 도착하기를. 노래 좋고 살랑이는 밤바람도 좋고 감성이 찾아오네요. 추천해 주신 메뉴로 잘 먹겠습니다. 진짜죠? 오, 이거 그리고 보통 그 배달 받아 먹는 김치찌개도 양이 많은데 좋은 게 넣어놨다가 또 끓여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추천한 김치찌개, 특히 가능하다면 그 프랜차이즈 김치찌개. 어떠냐 했었는데 곧 메뉴 좋아해 주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이지은님이 별밤 듣다 보면 아 내일은 이나님이 추천한 거 먹어야지 하고 계획 아닌 계획을 세우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나름 좀 뿌듯함이 차오르네요. 제가 대단한 메뉴를 추천을 못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북돋아 주시니까 앞으로도 물어봐 주시면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굉장히 특별할 일은 없긴 할 거라서. 6448님, 무선 이어폰 한쪽을 잃어버려서 한동안 미니를 못 듣다가 요즘 날이 선선해서 운동장 몇 바퀴 돌고 그네에 앉아서 한쪽 이어폰으로라도 듣고 있네요. 저는 몇 번째 부엉이가 되려나요? 고등학생 때 그토록 듣고 싶던 별밤이건만 요즘은 틀면 나오니까 엄청난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봉이가 되는데 예, 번호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선 이어폰 정말 편리하긴 한데 한짝 잃어버리는 거 다들 경험해 보시는 일인 거 맞죠? 아, 참 속상한 일이에요. 불편해지고. 그리고 4612님, 퇴근 완료했어요. 요즘 회사에 물량은 줄었는데 맡은 일이 있어서 계속 잔업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유행을 늦게 탄 건지 요즘 K-POP 데모난타스 OST 골든을 일할 때 계속 들어요. 그 노래 신청합니다. 4612님, 저도 유행을 좀 늦게 좀 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유행을 늦게 탄다기보단 유행에 별로 이렇게 좀잘 공감이 안 되다가 근데 보통 유행을 타는 많은 것들은 크게 사랑받을 만한 뭔가 갖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뒤늦게 알았을 때라도 너무 좋다 했는데 몇년 전에 이게 크게 유행했었다. 이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골든이죠. 자양강장제 같은 곡이죠. 5290님, 오늘도 별밤 들으면서 퇴근했어요. 시골길이라 그런지 밤냄새가 좋았어요. 풀향기와 귀뚜라미 소리, 거기다 밤하늘의 별까지 피곤했던 제 하루를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 라면서 에이티즈의 야간비행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밤냄새. 시골길 밤냄새는 진짜 너무 좋았는데 그거 맡아본 지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흙이 많고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밤이 되면 진짜 그 코를 통해서 내 온몸에 폐에 가득히 그 자연의 향기가 가득해지는 그 느낌 너무 좋잖아요. 부럽습니다. 두 분의 퇴근길 신청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OST 골든 그리고 에이티즈의 야간 비행.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성

0: VI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벌써 4부까지 나왔어요. 지금 생방으로 함께하면서 신청곡이랑 사연들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서윤님이 3주 전에 별밤 우연히 듣고 제 취향이라 매일 8시에 이나님 라디오만 기다렸다가 듣고 있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능을 한 번 더 준비하는 재수 기간이 지치고 가끔은 그만두고 싶었는데 별밤이 힘이 되고 있어서 행복하네요. 너무 고단한 시간 보내고 계시는군요, 서연님. 진짜 내 의지가 필요한 공부길은 그냥 공부보다 몇 배 몇 배는 더 힘이 듭니다. 진짜 힘차게 서연님만의 리듬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별밤에서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현정님, 대장부엉, 가을에는 역시 식용 오라버니죠. 결혼 전 이맘때 친한 회사 선배들이랑 청평으로 놀러갔는데 그때 들은 거리에서가 가을바람 불 때면 그때 그 설렘이랑 함께 생각나요. 음악이 주는 힘은 타임머신 같습니다. 거리에서 신청합니다. 저에게 성시경 씨 오라버니는 아니지만 제 또래거든요. 아무튼 가을에는 성시경 목소리가 제철인 건 맞아요. 근데 봄에도 성시경 씨 목소리가 어울리는 곡들이 꽤 많이 있지만 가을이 제맛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거리에서 들으면 약간 이게 제가 준비를 못해서 못한 상태로 맞은 급추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을? 중가을 정도라 어느 정도 뭐 바람막이를 이렇게 입었는데 갑자기 예상보다 훨씬 기온이 낮아서 엄청 추운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기온이 떠오르는데 아마도 제가 그런 어떤 날 거리에서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에게 거리에서는 느닷없이 찾아온 추위이자 아주 낭만적인 밤 그런 무드를 담고 있어요. 0889님, 만난 지는 10년, 결혼 3주년이에요. 지금 야근한 남편을 차로 데리러 왔어요. 요즘 부쩍 야근이 잦은데 힘내라고 하고 싶네요. 신청곡은 존박, 전미도가 같이 부른 밤새 서로 미루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근한 남편 또는 회식한 아내 데리러 가고 있다라는 사연 가끔씩 오는데 아 진짜 저는 가족에게 얼마나 잘 챙겨주고 있는지 좀 반성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두 분 신청곡 이어서 들을게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존박, 전미도의 밤새 서로 미루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이어서 존박천미도의 밤새 서로 미루다 들었는데요. 이은나님이 오늘 선곡은 가을이네요. 가을 가을 보내주셨고 배한지님은 오늘 선곡표 하트빛이 잔뜩 들어오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미니 어플로 들으시면은 선곡표가 있고 그걸 열면 제목 옆에 하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 지금 너무 좋아할 때마다 눌러주시면 목요일에 코너가 하나 있거든요. 별밤 차트 탑3 여기 순위에 그 하트 수가 반영이 되니까 듣다가 좋은 노래 나오면 꼭 하트 눌러주세요. 박일주님, 전북 무안 괴목지에서 낚시 중인 별밤 가족입니다. 이나님이 저수지 공포 얘기하셔서 괜히 무서운 생각에 하필 근처 고라니까지 우는데 머리가 쭈뼛 솟네요. 낚시 철수할까 고민 중입니다. 아, 일주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낚시터들은 상서로운 곳입니다. 고라니는 사실 울어봤자 소리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얼굴은 그래봤자 귀엽긴 하잖아요. 절대. 죄송해요. 일주님한테 선물 하나만 챙겨서 보내주세요. 나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에피소드 욕심에 그만. 지금 낚시하면서 별밤 들어주시는 분도 얼마나 많은데. 그죠? 감사합니다. 제작진들이 보내드리겠대요. 2076님, 시장 보러 가다가 보도블럭에 나온 돌에 넘어져서 발에 금이 갔어요. 살다 금이 가고 목발도 짚고 다녀야 한다니 너무 심란해요. 차라리 팔을 다쳤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내일 철심 심는 수술해요. 오늘부터 집중 라디오 듣기 모드로 들어가요. 유유. 어머, 너무 크게 넘어지셨구나. 세상에. 철심을 심어야 될 정도면은 진짜 심하게 넘어지신 거잖아요. 아이고야. 아, 진짜 빨리 좀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제가 다 아픕니다. 다른 데 다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는 취소 함께 하기로 하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지금 또 병실에서 듣고 계시는 별밤 부엉이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꼭 빨리 나으라는 그 모든 마음 모아가지고 2076님께 보내드리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유미경님, 시원한 가을바람 덕분에 엄청 행복합니다.

가을바람처럼 잔잔하게 위로가 되는 곡 신청해요. 이소라 바람이 분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요. 2239님 신청곡도 들을게요. 이승윤의 28K Love.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8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끝곡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영건 실버박스의 Who Needs Words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수다가 오늘도 넘쳤었군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이번 독주에서 연주한 슈베르트의 곡은 40분에 달하는데요. 슈베르트의 음악은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밝았다가 어두워지기를 계속 반복하고 끊임없이 흔들리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성이 변화하고 방황하다가 정답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어렵기에 더 인간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반복하고 방황하고 정답을 찾지 못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선율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2: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4: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5: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4: 에드블루 블루웨일.
6: 금성 ENC.
7: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0: 타운에서 만나요.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날씨 아직 여름인가 싶다가도 바람 한번 불면 벌써 가을 같습니다. 여름도 맞고 가을도 맞는 것 같고 또 둘 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느낌? 사람 마음도 이런 계절 사이를 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으면서도 밉고 기대되면서도 도망치고 싶고 훌쩍 떠나고 싶으면서도 사실은 꽉 붙잡고 싶고 딱 뭐라 하나로 말하기 어려운 날들. 여러분은 요즘 어느 계절쯤에 있나요? 저 거대한 계절조차 갈팡질팡하는데 우리 마음쯤은 조금 복잡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텔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오셨나요? 요즘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하고 낮엔 여전히 더운데요. 옷차림은 어떻게 하고 다니시나요? 저는 원래 반팔 반바지를 안 좋아해가지고 전 여름이랑 겨울이랑 옷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사연으로 한번 나도 테레랑 비슷해요 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가빈님께서 이번엔 후드가 안팎으로 반반이네. 아, 속에가 빨강색이고요. 이거 오늘 후드에 사실 모자가 있습니다. 악마인데요. 악마 귀가 달려있는데 이거 이따가 끝날 때쯤에 한번 쓰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 날씨처럼 마음이 갈팡질팡한다면 무엇 때문인지 친친의 사연 남겨주세요. 저랑 같이 얘기 나누면서 싹 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3330님께서 가을옷 사랑다는 언제 긴팔 꺼내 입을지 눈치 게임 시작입니다. 빨리 가을 아우터들 꺼내보고 싶어요. 바람막이, 가죽자켓, 트렌치코트. 와우, 정말 제가 안 입는 옷들만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후드집업을 입기 때문에 예, 후드집업을 엄청 사랑하고요. 약간 오버핏의 후드집업 아마 꿀타래 분들은 아시겠죠. 7103님께서 텔디 오늘은 강아지 같고 귀여워요. 오늘은 덤마하고 싶은 기분이었나요? 네, 제가 약간 얼굴에 붓기가 없는 날은 깐머를 하고요, 붓기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오늘 눈이 좀 무겁다 싶은 날은 조금 덤머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살간이니까 한 중간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9님께서 텔디 반소매 반바지 왜 안 좋아하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바람, 뭔가 선풍기 바람 그런 게 살결에 닿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안 입어 버릇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뭘 그런 걸 싫어하냐고, 넌 참 유별나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4883님께서 텔디 그거 알아요? 나이 들면 후드도 무거워지는 거. 사실 제가 후드를 입지만 요즘 이렇게 승모근이 왜 이렇게 아픈지. 옷이 무거운가 봐요, 제가 입는 옷들이. 그래서 어제도 그랬지만 스트레칭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을 텐데 네, 장난 아닙니다 요즘. 0338님께서 저는 교복 하복 위아래로 입고 학교 갔다가 제 자리가 에어컨 역세권이라 긴팔을 덮고 있어요. 맞아요, 학교에서도 에어컨 바람이 잘 가는 자리에 있으면 그 친구들은 꼭 담요를 덮거나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수정님께서 근데 이제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걸 보니 뜨거운 여름밤은 정말 다 간 것 같아요. 와우, 진짜 제가 아침에 잠깐 나왔었는데 밖에 느꼈던 게 아침 산책하기 지금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다. 딱 가장 더울 시간 되기 전에 산책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조만간 해보려고 합니다. 5665님께서 텔디 무슨 소리예요? 부은 날은 없어요. 텔디 얼굴은 언제나 완벽하다고요? 저만 느끼나 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저에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 중이니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또 선물부터 챙겨 가셔야겠죠. 잠시 후 업데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루 일상을 공유해 볼 시간은요, 바로 오후 2시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나 업무하는 시간이었겠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0: 인지 짧게 한 줄로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YG 플래닛 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1,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나 지금 둘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낮 2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부터 공개할게요. 저는 오후 2시에 기상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잠을 깨기 위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예. 아니 옷을 지금 바닥에 다 개놔가지고 제가 걸어다닐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옷걸이도 주문해서 온 김에 옷 정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6411님께서 오후 2시 저는 회사 막내라서 우체국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포상, 비 오는 날은 우체국 가는 게 죽상이죠. 오늘은 완전 포상이었음. 야호. 우체국. 날씨가 좋은 날.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날씨가 좋은 날보다 저는 비 오는 날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전 비 맞으면서 걷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근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9629님께서 저는 회사에서 업무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객님을 응대하는 업무인데요. 항상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인싸 텔디는 사람들과 이야기 잘하는 팁이 있나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척을 하는 거고요. 저도 이야기하는 건 항상 힘들어합니다. 말하다 보면 문맥이 안 맞고요. 들은 걸 이해를 못하고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요. 원래 그렇게 뭔가 사회생활 토크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이팅! 석예리님께서 오늘 2시에는 말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졸작 패션쇼가 있어서 마지막 작업하면서 텔디 노래 들었어요. 텔디가 부른 노래 중에 최애곡이 있다면 뭔가요? 아, 제가 부른 노래 중에서요. 저는요. 아, 그래도 저는 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라디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전 남자가 사랑할 때 좋아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최근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뭔가 각자의 레전드 모아보기 약간 그런 걸 했었는데 보는데 제가 봐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청취자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873님께서 저 다음 주에 방콕 가서 오늘 오후 2시에 태국 맛집을 알아봤어요. 태닝이 데리고 여행 갈게요. 오, 그런 여행 브이로그를 태닝이와 함께 릴스 찍어서 어딘가에 올려주시면 제가 어딘가에서 잘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올려주세요. 8321님께서 오후 2시 강의 듣고 집에 가는 길에 다땡소 가서 잔뜩 쇼핑했어요. 왜 다땡소만 가면 사고 싶은 게 많아질까요? 텔디가 조언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마음은 늘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제가 안 쓰는 물건들이지만 뭔가 지인이랑 쇼핑하러 가거나 그러면 뭔가 알록달록하고 예쁜 게 있으면 한번 사고 싶어지는 것 같은데 사고 나서는 항상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근황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지수의 클릭!

0: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지수의 클릭까지 듣고 왔습니다. 블랙핑크 지수의 첫 솔로 정규앨범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선공개 싱글이죠. 서로에게 끌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설명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두 사람의 본능적인 끌림을 클릭이라는 단어로 풀어낸 곡인데요. 역시 발매와 동시에 글로벌 차트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더 만나볼까요? 신명진님께서 틸드가 매니럽 영상 10만회 봤다고 했었죠. 전 그 영상 100만회는 본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번 불러주면 안 되나? 아이고. 그래요. 매니럽.
1: 제발 나이란 기분을 느낀다면 내게 빠진 거야.
0: 이 정도 불러드릴게요. 노래 처음 불러서 좀 부끄럽네요. 강인아님께서 오후 2시에는 날도 풀

틀렸겠다. 목요일에 갈 천안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오, 같은 충청도에 살기는 하지만 여행 결심이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 먹었을 때 가야지 자꾸 미루면 끝도 없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텔디, 아는 맛집이나 천안 가면 꼭 가야 한다는 곳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늘 추천을 못 드리고 있어요.

또 한빈이 형이랑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할 건데 그때 또 저희가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포를 한것 같아서 조금 위태위태하지만 네, 그때 봐주세요. 5844님께서 저는 점심 장사 마치고 오늘 늦은 점심으로 속초에서 시킨 오징어 순대 구워 먹었어요. 속초에서 먹은 느낌은 당연히 100% 느끼진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만족했어요. 테이디는 여행지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생각나는 음식이 뭔가요? 와우, 오징어 순대 맛있겠다. 저는요, 제가 어디 컨텐츠를 뭐 찍으러 갔을 때 버섯찌개를 먹었는데 그 진짜 건강에 좋은 버섯들이 많이 들어간 약간 전골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계속 요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8147님께서 오늘은 음악 시간이라 단소를 연습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서 힘들었어요. 텔디는 단소 불줄 알아요? 저도 그게 수행평가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처음에 소리 내는 건 진짜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도 A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4441님께서 텔디 저는 오후 2시에 뭐 했냐면요 오늘 휴무라서 늦장 부리다가 밀린 빨래 돌리며 샤인머스켓 씻어 먹고 네일하러 갔어요. 완전히 예쁜 네일 했어요. 텔디 네일색 추천해주세요. 다음 네일 때그 색으로 할게요. 네일이요? 저 네일은 약간 피부색에 정반대되는 색을 해야 잘 보인다 생각해서 파랑색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테레방으로 돌아올 건데요. 주제와 별개로 저 텔디의 친친 애청자를 부르는 애칭과 끝인사 아이디어도 같이 받아보려고 합니다. SNS로 미리 받아보니까 애칭으로는 꿀타래의 친친에서 꿀친, 제로베이션의 프렌드에서 베프, 또 짝꿍, 단짝 이런 후보들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끝인사는 클래식하게 내일도 우리 친구할래?부터 유니크한 알람 맞췄어? 이것도 있었고요. 좋은 밤 좋은 꿈잘 자요를 또 많이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또 지금 버전을 임팩트 있게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게 이렇게 줄이면 더 멋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의견을 보고 있는데 역시 저보다는 확실히 이런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꿀친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짝꿍 저도 생각했던 단어여가지고 저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 친구 할래. 이거 되게 친근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뒤에를 잘라내니까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게. 뭔가 임팩트 있고 여지를 남겨놓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자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더, 네. 오늘 의견 더 보내주시면 이따 4부에서 모아서 한번더 소개할 테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피프티피프티의 Starry Night, 온앤오프의 Moonlight Festa.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쿨타레 같은 꿀잼들이 실타래처럼 둥글둥글 모여드는 곳, 여기는 타레방. 오늘 뭐하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토크면 토크, 노래면 노래, 매주 달라지는 예측 불가 테레코어. 그래서 또 뭐든 가능한 이곳 테레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들 들어오셨죠? 오늘은 뭐하고 놀까요, 여러분? 지난주엔 첫 시간이라 친친해서 뭘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받아봤었죠. 저의 멤버들은 일단 버터 목소리를 빼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의견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역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여러분과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테일디의 고민상담소. 1362님이 역시 텔디의 친친해서 가장 듣고 싶은 건 고민상담입니다. 때로는 애플애처럼, 어느 순간은 티레처럼 다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두 가지 모습을 다 보고 싶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먼저 F상담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친구 너무 속상했겠다. 헐, 팀장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부터 한번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공감해줬으면 좋겠고 내 편 좀 들어줬으면 하는 고민들이 있다면 뭐든 남겨주세요. 남들이 보기엔 아주 작고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완전 진심으로 할 거예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테레방에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머리 복잡한 고민들 달달한 거 먹고 날리시라고 초콜릿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테레방 이 시간엔 제 추천곡도 하나씩 들려드리고 있죠. 오늘 제가 가져온 추천곡은요, 김건모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인데요.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노래 알고리즘이 알아서 넘어가다가 컴퓨터를 하면서 이 노래가 딱 나오는데, 이거 너무 노래가 약간 나의 느낌이다, 내가 불렀을 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해가지고 요즘 들으면서 연습하고 있는 노래여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저의 추천곡 김건모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뭔가 옛 감성이 막 떠오르는 곡이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커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유리님께서 노래가 틸디 감성에 너무 잘 어울려요. 나중에 정식으로 커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불러드릴게요. 자, 테레방은 틸디의 고민 상담소로 운영되고 있죠. 먼저 2부는 이성적인 T형 인간보다는 감성적인 F형 모드로 해결보단 공감 쪽에 집중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사연을 안 들어봤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꽤 많았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신명진님께서 테일디 벌써 티 같아요. 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저 티입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님께서 테일디 별건 아니지만 제가 샌들을 사고 싶은데 곧 가을이잖아요. 지금 사도 괜찮을지 너무 고민되네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고민이 된다면 바로 구매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살 것이기 때문이죠. 미리 사서 가지고 있으셔도 좋은 것 같아요. 공감한 거 맞죠, 저 방금? 7203님께서 새벽엔 먹고 싶었던 음식이 다음날엔 안 먹고 싶은 게 고민이에요. 저도 이런 적이 많아요.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많아요. 저도 뭔가 전날에 떡볶이가 먹고 싶다 해서 적어놨는데 다음날에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전날에 먹고 싶었던 건 어제의 나고 오늘은 오늘의 테레가 먹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치킨 먹어야죠. 4819님께서 요즘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요. 글쎄 단어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단어 보고 제 머릿속에 좀 들어와 달라고 해주세요. 아주 혼내켜주세요. 아 근데요 저도 일본어 공부도 해봤고 암기도 다 해봤지만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 시간에 자꾸 다른 게 생각날까요? 그래도 좀 길게 보면 길게 보면 외워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맞다, 단어를 혼내달라고 하셨구나. 아이고 히라가나 혼나자.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공감을 노력해보려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단어들아, 왜 4819님 머릿속을 못 찾아가고 그래. 개소영님께서 텔디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에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앞으로도 좋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와 평생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701님께서 김태래 직장 동료 박건욱 씨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에요. 알겠습니다. 많이 좋아해 주세요. 7530님께서 헤어진 전남친이 다시 그리워지고 있어요. 제가 헤어지자 했는데 과거에 제가 후회돼요. 다시 연락해볼까 고민이에요. 제가 너무 나쁜 것 같아요. 헤어지자고 했어요. 본인이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죄송합니다. 네. 자, 어떻게 고민 해결이 조금 되지 않나요? 일단 지금까지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초콜릿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거 먹고 싶은 달달한 거 먹고 기분 푸시고요. 계속해서 텔디에 고민 상담소 열려 있으니까 저의 공감이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유블님께서 7530님 제가 대신 공감해드림. 놈놈놈 전남친한테 연락하지 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남이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공감하는 게 맞지? 죄송해요. 그래도 그냥 좋았던 기억으로 남겨두고 마무리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인피니트의 매니 러브 듣고 올게요.

임팩트의 매닐럽 듣고 왔습니다. 곽예림님께서 트레 버전 매닐럽을 너무 많이 들어서 원곡을 처음 듣는데도 가사를 막 따라 부르게 돼요. 맞아요. 저도 지금 듣는데 그때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어디에 어떤 파트 뭐가 있었고 어떤 제스처를 했었는지 다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소리질러가 떠올랐습니다. 소리질러! 서은성님께서 그때 테일디가 생각나서 오늘 자기 전에 영상 보고 자야 할 것 같네요. 한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김태래의 그때는 그랬지 모습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6037님께서 텔디 공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노력하는 티 같아요. 그래도 되게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한결 뿌듯합니다. 김연우님께서 텔디 한결같아 한결같네 점점점 원래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이 있습니다. 전 초심을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귤망고 딸기님께서 엔티브로서 말씀드리면 텔레 공감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되게 높게 쳐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보내주신 고민들 더 만나볼게요. 9927님께서 지금 쓰는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제 핸드폰 액정에게 왜 이리 유리 액정이냐고 화내주세요. 제가 부주의한 게 아니라 액정이 잘 깨지는 거임. 저 방금 티적인 생각을 해버렸는데요, 실수로. 왜냐면 저는 핸드폰을 쓰면서 내가 떨궈서 핸드폰이 깨진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9927님께서 부주의하셨구나. 잠시만 죄송합니다. 액정아 왜 이렇게 빨리 깨져? 너 너무 약한 거 아니니? 깨지지 마렴. 3697님께서 텔디 저는 헬스를 가야 하는데 갈지 말지 매일 고민을 해요. 헬스장 등록을 했는데 제일 어려운 운동이 헬스장 가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옛날에 다이어트하고 PT를 받을 때 트레이너님께 거짓말을 치고 안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려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운동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공감드립니다. 7189님께서 텔디 저 고민 회사 출근하자마자 맨날 도망치고 싶어요. 출근하기 싫어. 그럴 때는 근데 이거 또 티끝적인 생각이 나는데 그럴 때는 약간 나에게 찍히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출근하는 게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003호님께서 텔디 저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인데요. 우리 학과에서 텔디님 같은 멋진 선배가 없어서 전공을 바꿔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전공 바꿀래요? 근데 제가 선배일 때도 저도 그렇게 멋있는 선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노래하고 안경 쓰고 노래하고 기타 치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 거지. 그때는 저도 똑같은 선배님이었습니다. 안서영님께서 아니 사연재님이 아니라 핸드폰에 공감하면 어떡해요 텔디. 그랬나요? 저 핸드폰에 공감했나요? 제 시점으로 공감을 한 거죠.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189님께서 고민 상담 코너인지 혼나고 가는 코너인지. 제가 혼을 내진 않았고요. 지금도 정말 공감 100%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12님께서 공감드립니다라고 말로 공감해주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와 대박 티레. 저는 약간 그냥 뭐 X는 A 막 이런 것처럼 그냥 출력된 대로 입력되는 것 같아요.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것 같아요. 뭐라는 거야? 자 F상담소는 영업 중이고요. 이쯤에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비 돈 크라이의 I don't care.

0: 분담.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베이비 돈 크라이의 I don't care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테레방, 오늘은 델디의 고민상담소 오픈했죠. 뭐 고민상담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픈했습니다. 김유정님께서 지금 그거 같다. 저희 정상 영업합니다. 간판 다 떨어진 짤. 맞네.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유가 찰떡이시네요. 7631님께서 테이지는 고민 없나요? 들어드릴게요. 저는요. 고민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바로바로 털어버리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고민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8707님께서 자 텔디, 만약에 제가 텔디의 친구인데 차 사고가 났다고 텔디한테 전화했어요. 텔디는 가장 먼저 어떤 말이 나오나요? 차 지금 가 안 가? 차 움직여 안 움직여? 알겠어. 아 괜찮다고도 물어보겠죠. 이제 차 괜찮아? 차 어때 지금? 아 죄송합니다. 4995님께서 나는 근데 테레 사고방식이 이해가 돼. 저랑 MBTI가 비슷하시군요. 그쵸. 잘 부탁드릴게요. 4969님께서 해봤자 소용없는 후회 고민이긴 하지만 지난주 있었던 드럭스토어 세일 때 화장품 이것저것 샀는데 더 살 걸 그랬나 후회돼요. 텔디는 세일 때 뭐 샀어요? 그러게요. 저는 뭔가 항상 세일할 때 안 사고 맨날 정가일 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렇게 이벤트를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마 정가는 이거니까 그냥 정가 주고 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일주일 뒤에 할인한다 해도 안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냥 전 약간 시간을 돈으로 산다 느낌이라서 공감한 건가? 공감한 거죠? 윤님께서 맞지? 왜냐하면 일단 친구 상태가 괜찮으니까 전화를 했을 거잖아. 아 방금 되게 그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자 소개된 분들께도 초콜릿 바로 나가고요. 이제 저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텔디의 고민 상담소는 계속 활짝 열려 있으니까 저와 나누고 싶은 마음속 얘기가 있다면 털어놔 주시고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템페스트의 BOK.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선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POP과 더 친해지는 라디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우즈의 Better and Better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이곳은 테레방인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텔디의 고민상담소. 근데 이제 F와 T 모먼트를 오가는 고민 상담을 요청하셔서 2부에서는 F테레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김은영님께서 텔디의 고민, 고민 상담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감이 안 돼요. 오, 맞네. 이것도 아까 제가 느낀 고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풀어 나가야 할 숙제 느낌인 거죠. 이소정님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차로 태어날 걸. 아니에요. 저 그래도 되게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츤데레 같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147님께서 텔디 이게 F 상담소면 T 상담소는 어떨지 감도 안 와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방금은 T에서 살짝 한 10% F 섞은 느낌이었고요. 그 이상 섞이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8940님께서 텔디님 이렇게 T인데 텔디님 제외 전원 F인 재배원 멤버들이 평소에 서운해한 적은 없나요? 멤버들이 T인 텔디한테 평소에 고민 상담하는지도 궁금해요.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진 않는데 서운해한 멤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매튜랑 한빈이 형이 좀 많이 F인데 뭔가 이렇게 딥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거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러면은 약간 이런 리액션?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뭔가 너무 냉정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매튜가 특히 이런 반응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3부에서는 저의 별명이기도 하죠. 티레 모먼트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민 상담이 꼭 공감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니까요. 감정은 존중하되 결정은 확실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그러를 그러세요. 옳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제가 나름 저만의 기준으로 매콤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 궁금한 고민이 있다면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역시 문자 소개된 분들께 초콜릿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제로베이스원의 제로200 듣고 오겠습니다.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제로베이스원의 제로투원들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최지영님께서 저 지금 제투원 듣고 너무 신나서 노비춤 추기 직전, 아, 또 그 춤이 한동안 엄청 붐을 했었는데 한번 그 노비춤 추신 거 나중에 인증 한번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너무 신나서 추는 노비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테레방 3부는 티레이의 고민상담소로 업종 변경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고민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세영님께서 지금 야식 시켜 먹으려고 12,900원짜리 메뉴를 골랐는데 최소 주문 금액이 13,000원이라 고민이에요. 어떡하죠? 저는 그럴 때는 거침없이 가게를 변경합니다.

최소 주문 금액이 낮은 가게로 다시 선택해서 다시 주문을 담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2216님께서 9월 30일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시험 점수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까봐 무서워서 공부를 피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엄마 아빠의 매질이 필요합니다. 공부하기 무서우면 엄마 아빠한테 한 소리 들으면 공부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4413님께서 방금 자취집에 돈벌레가 나왔어요. 오늘 밤에 어떻게 자죠? 제가 이 질문을 주변에서 한 두 번 정도 들었었는데 그 친구가 뭔가 독이 있거나 징그러운 벌레는 아니니까 그냥 놔두면 뭔가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라고 대답을 해줬었습니다. 이은재님께서 테일디 냉정하게 수능 70일 남았는데 친친 들어도 되는 거겠죠? 친친은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임지윤님께서 실은 부탁을 거절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서운할까봐 결국 들어줘요. 그냥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 딱 제 시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뭔가 싫은 부탁을 받았어요. 전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딱 끊어버립니다. 4814님께서 일태기가 와서 너무 퇴사하고 싶어요. 티레 무엇을 하면서 버텨볼까요? 아 일태기가 오셨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태기가 온다 그럼 진짜 퇴사를 하고 한번 길게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면 이게 오래 쉬면 일이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7230님께서 답변 해결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지금은 진짜 필터 없이 지금 티레의 답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208님께서 이 집 고민 상담 명쾌하네. 시원한 답변을 원하시고 빠른 답변을 원하시면 테레의 고민 상담소에 고민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류가연님께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 먹으면 살찔 것 같아요. 어떻게 참을까요? 일단 다 먹고요. 그 뒤에 류가연이가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해요. 가연님인데 제가 너무 친구처럼 죄송합니다. 홍상인님 청문회 열겠습니다. 그럼 테일디는 독 없는 바퀴벌레를 왜 건우기한테 잡아달라고 하셨나요? 바퀴벌레는 유명하게 징그러운 벌레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그 뭔가 바퀴벌레는 잡으면 아그작 소리 날 것 같아서 제가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7204님께서 텔디, 저는 텔디랑 동갑인데 20대 후반이 다가올수록 믿기지 않아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같은데 나이 먹기 싫어요. 어떡하죠? 저는 이 얘기도 또 주변에 했었는데 노래 구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지윤님께서 텔디 목소리 듣다가 방금 문에 발 박았어요. 문이 잘못한 거죠? 저도 가끔 뭐 레고 조각 같은 걸 밟긴 하는데요. 그럴 땐 제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아, 테레야 눈을 크게 뜨고 다녀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지.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지윤님께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3087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야구를 못해요. 프로야구팀이 야구를 못하는 거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야구를 잘 몰라서요. 근데 이제 그 선수분들도 이제 다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가끔 못하는 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수로서 플레이어의 입장으로서 컨디션이 조절하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답니다. 6499님께서 테레야 지금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전 약간 슬럼프가 온다면 잠깐 모든 것을 멈춰보시고 그때 뭔가 어딘가에서 문제점이 시작되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한 다음에 해결 방안을 찾아서 그 후에는 그런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방금 좀 F 같았는데? 최지아님께서 텔디가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테레만 보고 싶어요. 어떡하죠?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요.

자, 지금까지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죄송해요. 너무 웃겨가지고 초콜릿 선물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어떤 고민이든 다 들어드릴 테니까 사연 남겨주세요. 제 생각이 물론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누구보다 진심으로 여러분 고민에 과몰입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민수의 민수는 혼란스럽다.

민수의 민수는 혼란스럽다 듣고 왔습니다. 티레의 고민상담소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서인영님께서 텔디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답변도 유쾌하시고 텔디님 라디오 처음 듣는데 반했어요. 앞으로 친친 자주 들으러 올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좋으셨다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나연님께서 텔디의 고민상담소 은근 도움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많은 참고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지님께서 나름 매력있다. 뭔가 빠져들어가는 중. 오. 티의 매력에 빠져들어가면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7203님께서 텔디 급해요. 후드집업 검은색 살까요? 하얀색 살까요? 12시 전까지 시켜야 해요. 급해요. 음식 드실 때 약간 많이 흘리신다 그러면 검정색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147님께서 인형 뽑기만 마주하면 못 지나치고 5억씩 써요.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인형을 뽑는 그 느낌, 그 짜릿함을 좋아하시는 거면 그 5억씩 쓰셔도 되는데 인형을 좋아하시는 거면 그냥 검색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넘날. 6962님께서 제가 잠귀가 진짜 어두워서 알람을 40개 정도 맞춰놔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테일드의 쾌속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약간 뒤에서 때려주는 침대를 구매... 그것도 있고요. 주변에 누가 같이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시면 깨워달라고 하는 게 가장 빠른 정답일 것 같아요. 40개를 맞추면은 40개? 어떻게 맞추시지? 6412님께서 테레 음식 먹을 때 많이 흘려서 지금 검은색 옷 입고 있나? 아니요. 저는 음식 먹을 때 음식을 잘 안 흘리는 편인데요. 근데 검은색을 입으면 뭔가 제 자신이 뭔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얄쌍해 보이고 흰색을 입으면 약간 두리뭉실해 보이고 뽀얗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때에 따라 다르게 입는 것 같습니다. 4691님께서 텔디 돈이 없는데 염색이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혹시 먹물을 구할 수 있나요? 아마 만약에 탈색된 헤어를 가지고 계시면 먹물을 구매하셔서 이렇게 담갔다 빼시면 바로 염색이 되실 것 같습니다. 탈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해드릴까요? 아! 그렇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흰머리가 많이 생기면은 안 되겠죠. 근데 탈색하면 헤어에 안 좋으니까 조금만 하십시오. 조금만. 공감 좀 해드렸어요. 8707님께서 텔디 이건 정말 티적 사고가 필요해요. 저는 남이 절 싫어한다고 하면 되게 속상해하고 신경 쓰는데 주변 친구들은 퀸의 왕관 무게가 원래 무겁다면서 피식 웃고 끝내라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텔디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요? 본인을 누군가 싫어한다. 그 사람이랑은 영원히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칼 차단하십시오. 1572님께서 제가 예고 실용음악과 입시 준비랑 오디션 준비를 같이 하는데요. 불합격될까봐 너무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텔디 이거 본다면 조언해줘요. 저는요. 주변에도 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마인드를 제가 싹 다 고쳐줬습니다. 일단은 먼저 난 할 수 있어. 내가 쩔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나 붙으면 어떻게 하지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질 거 먼저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긴장하고 실수하거든요. 그런 생각 말고 내가 됐을 때의 그림을 꼭 상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16님께서 텔디 저는 요즘 키보드 ASMR이 맨날 릴스에 떠서 키보드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없어서 키보드를 쓰려면 컴퓨터부터 사야 돼요. 저는 키보드만 사고 싶은데 근데 그거 있지 않나요? 약간 키링처럼 다 잘라져 있는 그런 거 구매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거 너무 생각보다 부피가 크지 않나요? 그 키캡이? 그래서 근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 키보드도 축이 되게 많아요. 그런 축도 다 눌러보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작가님도 가지고 계시네요. 6498님께서 내일 아침 메뉴 아보카도 계란 덮밥 vs 냉동 망고 얹은 요거트 뭐 먹을까요? 저 진짜 진지하게 고민돼서 보냅니다. 이거 고민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저는 냉동 망고도 별로 안 좋아하고 요거트도 안 좋아하니까 아보카도 계란 덮밥으로 하겠습니다. 7631님께서 코너를 너무 자주 가는데 조금 덜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저도 치료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지금 중증이에요. 이세영님께서 회사 대표님이 자꾸 주말에 마라톤을 뛰자고 하셔서 고민이에요. 전 텔디 수준으로 운동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운동을 안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저도 힘들어요. 자꾸 등산을 하고 운동을 좀 해라 이러시는 석 사장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듭니다. 운동 좀 해라. 산 가자, 등산하자 이러시는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자를 끝으로 테일드의 고민 상담소 오늘 문 닫을 시간입니다. F와 T를 오가면서 고민 같이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5705님께서 티레 버전 답이 더 좋은 저 정상인가요? 뭔가 더 친한 느낌이라 좋아요.

맞아요. 뭔가 더 친한 친구가 친한 친구가 냉정하게 답변해 주는 것 같아서 좋지 않으셨나요? 이은재님께서 테디 이거 재능 있는 것 같아요. 기분 안 나쁘게 바로 납득 가능한 답변. 앞으로도 이게 반응이 뜨겁다면 저 앞으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님께서 친친의 즉각 해결사 텔피디 텔미나이 텔로드. 이게 뭔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첼피티 첼피디 이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신명진님께서 텔디 배활량 체감되는 시간이었어요. 텔디 랩하는 줄 숨 쉬어. 하, 저 지금 수면 쉬어지는데요. 물 한 모금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ASMR이었고요. 지금까지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초콜릿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당 충전하시고 기분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노래 듣고 4부 텔레파시 코너로 돌아올게요. 엑소의 뷰티풀 듣고 이따 만나요.

0: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교연력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테레랑 도서부 가입해서 단정한 도서부 선배의 본모습을 들켜볼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다윤씨 친구 이슬이입니다. 문제 나가요. 최근에 이슬이가 남대문에서 다윤씨 선물을 사왔다고 하는데

과연 뭘 샀을까요? 그릇 vs 목욕용품?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테디의 텔레파시 가봐야죠. 지금까지 저의 정답률 무려 100%인 거 아시나요? 오늘도 촉이 옵니다. 오늘 정답 왠지 그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욕용품은 너무 구하기가 쉽잖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구하기 힘든 그릇, 뭔가 예쁜 그릇이 있어서 그릇을 사왔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피클 프렌즈의 스윔.

텔레파시에 이어서 피클 프렌즈의 스윔 듣고 왔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그릇이 아니고 목욕용품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틀렸네요. 요즘 남대문이 사우나템의 성지라고 하죠. 때수건, 목욕가방, 샤워타월을 선물로 샤워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친구는 저랑 텔레파시가 아쉽게도 안 통했네요. 아이고, 저도 틀렸는데요. 지금 다시 가서 그릇도 사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대신 다윤씨 친구 이슬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5분 뽑아봐야죠. 1991님, 3281님, 5528님, 노현아님, 최정민님 축하드려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881님께서 요즘 남대문에서 사우나템이랑 목욕용품 많이 산다는데 텔디는 사우나 좋아하나요? 제가요 예전에 친구 따라 한번 갔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뭔가 먹으러 가는 건 괜찮은 것 같고 약간 내가 진짜 뭔가 할 게 없고 낭만을 찾아야 된다 하면은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곽효연님께서 아 텔디 따라서 그릇 찍었는데 아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당연히 목욕용품은 주변에서 많이 구할 수 있을 줄 알고 이것도 약간 티적으로 생각한 거죠. 제 머릿속에서 목욕용품은 그냥 집 앞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릇 샀겠지 약간 이렇게. 자 텔레파시 이 시간은 그냥 둘 중에 하나 찍기만 해도 선물이 가는 시간입니다. 지식의 깊이, 상식 아무 상관없어요. 뭐든 일단 느낌이 오는 걸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무려 50%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문자 좀 더 만나볼까요? 앞에서 텔디의 친친 애청자, 애칭과 끝인사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소개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볼게요. 꿀꿀님께서 애칭으로 꿀프도 귀여울 것 같아요. 꿀탈의 프렌즈를 줄여서 꿀프. 오, 뭔가 엄청 귀여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김유정님께서 텔디 꿀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세트잖아. 꿀친 일단은 저 아까 픽했었죠. 현수정님께서 우리 DJ 줄여서 올디라고 부르고 친친들은 꽤꽤단 어때요? 어우 꽤꽤단 너무 과격해요. 제가 느꼈을 땐 액센트가. 이정현님께서 참고로 친친 전임 DJ였던 달디의 끝인사는 이제 우리 친한 거지였고 현이디는 우리 내일 더 친해져요였어요. 아 그래서 약간 우리 친해지자 친한 친구 느낌으로 이해했습니다. 4819님께서 끝인사 우리 오래오래 친구하자 어때요? 오 이거 뭔가 되게 친근하고 라이트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킵해놓겠습니다. 안서영님께서 내일도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마무리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것도 귀여운데 다 약간 비슷한 무드인데 약간 뉘앙스를 제가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곽혜연님께서 엔딩 멘트 내일도 재밌게 놀자 어떤가요? 진짜 친구 같아서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유치원 때 친구한테 내일도 재밌게 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9284님께서 테랴 애칭 짱친 좋은 것 같아요. 짱짱 친구하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명은님께서 끝인사 굿나잇 굿모닝 어떨까요? 12시는 딱 하루의 마무리이자 시작이니까요. 오 그럼 자정 딱 12시가 지나서 0시가 되면 모닝이 되시는 건가요? 굿나잇 굿모닝 신박합니다. 4366님께서 청취자 애칭 생각해봤는데 테레토비 어떤가요? 텔레토비처럼 테레, 토비, 친구들 해서 토비 끝인사도 있어요. 프로그램 끝날 때 나오는 나레이션인데 테레토비 친구들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안녕. 이거 텔디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는 되게 세트로 뭔가 다 뭔가 풀패키징 느낌으로 돼 있네요. 보너스 점수 드릴게요. 2632님께서 레디오즈라는 의견을 슬며시 내밀어봅니다. 테레의 레와 라디오를 합쳐서 친구들의 즉까지 앞에서 레디오즈. 오 이거 약간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멋있고요 일단. 자 7203님께서 엔딩 멘트 MG하게 파이팅 하고 가는 건 어때요?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MG하지 않습니다. 자 조만간 투표를 한번 해볼 테니까 의견 더 남겨주시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야로 갑니다. 크루티스의 조이라이드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엄마가 새 운동화를 샀다.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만 있던 엄마가 요즘 동네에서 사람들을 조금씩 사귀기 시작했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저녁에는 같이 걷기 운동도 한다며 고른 운동화였다. 그날 저녁 엄마는 운동화를 신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이쪽 저쪽 들여다보고 있었다. 새 신발을 산 사람들이 의례에 그렇듯이 그 들뜬 모습이 조금 낯설었다. 나는 엄마를 또 엄마로만 보고 있었던 걸까? 엄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설레고 약속이 생기면 괜히 옷 한 번 더 골라보고 새 신발을 사면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게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너무 자주 잊고 잔다. 엄마는 현관문을 나서다 말고 자기 모습이 괜찮냐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주아주 잘 어울린다고.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뜨거웠다.

박효신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3128님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8910님께서 엄마 없이 못 살아. 엄마 동결건조 할 거야. 유유. 그쵸. 우리 다들 뭔가 아가였을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얘기만 나도 눈물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3128님 어머님이 귀여우시네요. 누구나 한 번씩 다 있지 않나요? 엄마도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싶었을 때. 저는요, 저도 뭔가 물건은 모르겠는데 그냥 뜬금없이 엄마한테 예쁘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엄마 옛날 모습이 궁금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엄마 아빠가 또 엄마 아빠도 소년 소녀였을 시절이 있었을 테니까, 제 나이였을 시절이 있으셨을 테니까 뭔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아빠 멋있다, 엄마 예쁘다 하면은 되게 귀엽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오늘 요즘 두 분이서 잘 놀러 다니시고 행복하신 것 같아서 좀 너무 보기 좋고, 네, 아들로서 잘 효도하겠습니다. 박서진님께서 기숙사에 사는데 엄마 보고 싶어졌어요. 엄마 사랑해 라고. 저도 엄마 사랑해요. 3784님께서 갑자기 궁금하다. 우리 엄마 아빠 어릴 때 꿈은 뭐였는지 꼭 물어봐야지. 근데 저게 진짜 뭔가 제가 유일하게 좀 심금을 울리는 말이, 엄마 아빠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를 안 물어봐요, 제가 일부러. 예, 제가 물어봐서 성공한 적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0: 하현상의 이유 듣고 왔습니다. 아, 이 소정님께서 괜찮아 괜찮아 잠깐 울자. 아, 죄송해요. 아예 제가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 내 나이 들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을지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확 올라왔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자, 오늘 열대야 사연 보내준 3128님께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사연이 깊어서 저도 너무 딱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감성에 홀딱 젖었는데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여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예은다혜님께서 라디오 10번이면 우리 텔에 완전 F 되겠네 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김재현님께서 아이코 마음이 고운 친구가 DJ가 되었군요. 반가워요. 라디오는 이런 곳이라 너무 좋아요. 청취자 앞에선 항상 솔직해도 돼요.

네, 항상 청취자분들과 함께 솔직한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16님께서 라디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꾸만 몰랐던 테라의 모습도 알게 되고 요즘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라 좋다고 하십니다. 아, 저도 저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는데 우리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9월에 정신 차리고 싶은 분들 내일 꼭 출석해주세요. 크래비티의 정모씨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정모씨 취향의 세계에 푹 빠져볼 예정이니까 질문이 있다면 미리 친친 SNS에 남겨주세요. 이 소장님께서 우리 테일디 내가 웃겨줘야겠다. 아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게 웃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 오아시스의 Let There Be Love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대영아, TV 좀 그만 봐. 눈 나빠져. 다리 좀 모아. 아이, 자세를
1: 아니 쪽발 아니 꼬리는 왜 흔들어?
2: 아유, 이제 대놓고 들어놓는 건다. 자, 과연 이 녀석의 정체는?
3: 속보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환자의 공격으로 인해 신종 바이러스가 서울 각지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이번

보아의 넘버원 영화 좀비딸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좀비딸의 엔딩곡이기도 하죠. 좀비가 된 뒤에도 몸이 기억하는 영화 속의 그 좀비딸이 계속 기억하는 그 춤과 노래가 바로 이 곡이기도 해요. 넘버원. 이제 OTT에서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정말 초반 장면이죠. 딸이 좀비가 되기 전 장면이 몇 장면 안 되는데 이 영화에 네, 그 중에 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빠 조정석 씨가 마루에 있는 누군가를 부르죠. 애용이를 부릅니다. 누구지? 동생이 있나? 아니었습니다. 고양이가 혼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TV 속에도 고양이가 나옵니다. TV 속 고양이를 보고 있는 고양이. 그 고양이에게 좀 다리 좀 모으라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네요. 구름이한테. 이 쩍벌. 자세가 왜 그러냐. 근데 정말 고양이가 진짜 편안한 자세로 뭐 그렇게 휴일날 어떤 아버님의 자세 같은 걸로 이렇게 척 하고 소파에서 거의 반쯤 누운 채로 TV를 보고 있죠.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고양이 배우의 명연기. 그 애용이를 연기한 배우는 금동이라고요. 오디션에서부터 그냥 그렇게 철푸덕 연기를 보여줘서 바로 캐스팅되었다고 하죠. 시즈테비 그 고양이. 그래서 많은 장면을 시나리오 쓸 때는 컴퓨터 그래픽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 금동이 덕분에 컴퓨터 그래픽 비용을 많이 세이브했다며 감독과 제작자가 정말 고마워하는 인터뷰가 개봉 당시에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명연기의 비결은 추루였다.

0: 그래서 추루를 받아먹으며 연기한 결과 촬영이 끝날 무렵엔 살이 매우 쪄 있었다라는 비하인드까지 갖고 있는 배우 금동희의 애용이 연기. 이게 예, 뭐 대사가 많지 않으니, 아니 대사가 아예 없죠. 예, 고양이 하는 소리만 중간중간 살짝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의 끄트머리에 이제 이 애용이가 보고 있던 TV 화면이 뉴스 속보로 바뀌면서 이제 좀비가 창궐하고 있다라는 이 영화의 세계관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용이는 이 가족과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고, 마지막까지 거의 그 윤경호 씨보다도 비중이 큰 배역 아닌가요? 그죠? 그 세 가족, 그 이정은 씨가 할머니까지 세 가족 빼고는 윤경호, 조여정, 그 두 배우보다도 오히려 비중이 큰 게 애용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왜 또 갑자기 고양이 얘기냐. 네, 9월 9일은 한국 고양이의 날입니다. 뭐 DJ가 고양이 집사니까 별 날을 다 챙기죠. 8월 8일은 세계 고양이의 날, 9월 9일은 한국 고양이의 날. 고양이의 목숨이 9개다 뭐 이런 옛날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말에서 따온 거래요. 9월 9일. 아, 근데 우리 집 애들도 오디션 소식 알았으면 구름이는 한번 데리고 가보는 건데. 얘 이 철푸덕 연기는 그냥 끝내줄 텐데. 금동이보다도 더 아마 좀 나태하고 권태로운 자세로 철푸덕을 한단 말이죠. 근데 다만 얘는 좀 겁이 많아서 낯선 사람들 그 촬영 장비 보면 혼비백산하긴 할 겁니다. 그 점에서 정말 뛰어난 배우긴 했어요, 금동이. 아무리 그게 추루로 끌어낸 연기라고 해도, 그걸 감안해도 정말 유난히 집중력과 또 친화력이 좋은 고양이 배우였습니다. 한국 고양이의 날에 고양이 배우 금동희의 명장면 가운데 하나, 소파에서 TV 보기, 영화 속 애용이의 장면으로 시작해보았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존 덴버의 노래죠. 애니스 송.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 그 지하상가 시퀀스에서 그 무지개색 우산을 펼치면서 옥자를 보호하면서 이 노래가 나오는 그 슬로우 모션 장면 참 저도 좋아합니다. 이 노래를 제가 갑자기 왜 선곡을 했냐면 한국 고양이의 날을 맞이하여 뭐 이런저런 기사를 좀 검색을 하다가 진짜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2018년 기사인데요. 땡플릭스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돌린 거예요. 당신은 반려동물과 함께 땡플릭스를 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작품을 보셨습니까? 뭐 이제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순위를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중에 이제 한국의 답변들이 소개가 되는데 한국에서 그 이용자 가운데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본 작품 순위가 1등이 기묘한 이야기, 2등이 빨강머리엔, 그리고 3등이 옥자예요. 2018년 당시에. 그래서 기사의 타이틀이 한국의 반려동물이 세 번째로 좋아하는 땡플릭스 콘텐츠 옥자. 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아까 그 좀비딸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서 TV 보던 그 애용이의 장면에 이 옥자가 겹쳐지면서 그 애용이가 옥자를 그 TV로 보고 있는 상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우리 집 애들 중에는 구름이는 별로 사실 관심이 없어요. 뭘 TV에서 하든 그냥 걔는 그냥 자요. 그거 빨리 보고 나서 자기 밥 주면 그냥 좋아하는 애고, 모야는 가끔 좀 축구 경기에서 공 움직이는 거 열심히 볼 때 있고, 자연 다큐 뭐 동물의 한국에 이런 동물 나오면 막 눈 반짝이고 그런 편이고, 밤이는 특이하게 얘 드라마 좋아합니다. 밤이는 가령 모자무사 같은 거 저 볼 때요, 저 캣타워 위에서 그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어요. 밤이는 뭔가 좀 애가 늘 좀 신비로워요. 일종의 언더커버 고양이 같은 느낌? 그 안에 뭔가 인간이 들어있거나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이 어떤 외계인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게, 가끔 보면 안 보는 척 하면서 그 드라마를 특히 이렇게 많이, 제가 집에서 또 영화를 보면 영화를 많이 뭔가 스토리를 따라가는 느낌으로 뭐 그렇게 보긴 합니다. 뭐 어쨌든 2018년 당시에 한국의 땡플릭스 회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가장 즐겨본 세 번째 작품이 옥자라는 기사를 보고 문득 생각이 나서 골라봤고요. 지금 또 이탈리아에서는 베니스 영화제 한창이잖아요. 와, 이창동 감독님 가능한 사랑 이번에 베니스 갔잖아요. 평점이 좀 엄청나던데요. 뭐 하나 지금 뭐 상 받으시겠던데요. 괜히 막 기대하게 되네. 너무 궁금하고요. 저 이거 추석 한 2, 3일 전인가? 예, 그때 지금 언론 시사 공지 나왔거든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리고 또 베니스에서 들려온 또 소식 중에 하나는 오아시스 다큐멘터리, 오아시스의 재결합 이후 지난해 투어 실황을 담은, 또 그 뒤 백스테이지 이야기를 담은 오아시스 돈 룩백이 낸 거, 이 다큐멘터리 월드 프리미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또 반응 좋다고. 요거 이번 주에 개봉합니다. 오아시스 돈 룩백이 낸 거. 극장에 많이 오래 걸려 있진 않은데 이거 극장에서 보면 너무 좋을 작품 같지 않아요? 오아시스 투어인데. 네. 그래서 지금 베니스에서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두 작품 생각하며 곡을 골라봤습니다. 가능한 사랑의 노래는 제가 아직 모르니까 이창동 그리고 전도연 그 조합의 미량에서 크리스티안 바소의 끓여오요 준비했고요. 오아시스 돈 룩백이 된 거, 제목에 돈 룩백이 된 거가 들어가니까요. 오아시스의 돈 룩백이 된 거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두 곡 이어 듣고요. 이은선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이제 9월.
0: 날씨가 네. 정말 좋죠?
1: 네. 네. 희한하게 숫자 바뀌었다고 앞에 8에서 9로 숫자가 바뀌었다고 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0: 선선해요 정말.
1: 네. 지금 딱 놀러 가기 좋을 텐데.
0: 그러니까요.
1: 날씨가. 자 일단 극장으로 놀러 가실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오늘도 영화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의 네. 주제는 뭐예요?
0: 이번 주의 주제는 결혼식에서 네. 서가 좀 길죠.
1: 네. 네. 뭔가 결혼식에서의 목소리 톤이 네. 그렇게 밝지 않은 걸 보면 뭔가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네. 결혼식 이야기는 아닌가 봐요.
0: 사람이 여러 명 모이려면 모름지기 관혼상제 아닙니까? 결혼식이든 뭐 장례식이든 사람이 모이고 사건이 터지는 어떤 배경으로서의 관혼상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 작품에서도 쓰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편의 영화도 결혼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런데 결혼식이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영화도 있고 네. 그리고 결혼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영화도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은 이 두 편을 엮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 정도로만 언급하겠습니다.
1: 결혼식에서 생긴 일 네.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0: 결혼식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네.
1: 자, 첫 번째 영화는 뭐죠?
0: 첫 번째 영화는 9월 2일 개봉작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음직한 이름이죠. 존 카니 감독 연출작 싱 어게인입니다.
1: 싱 어게인.
0: 네. 네. 제가 싱스트리트 재개봉 때 존 카니 감독이 파워발라드라는 신작을 곧 선보일 예정이다.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린 바 있는데요. 그 파워발라드가 한국에서는 싱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고요.
1: 네.
0: 주인공은 웨딩밴드.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결혼식을 하고 나면 피로연 파티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연주하는 전문 밴드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밴드인 브라이드 앤 그루브라고 하는 팀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릭이라는 남자고요. 폴로드가 연기하는데 아 정말 캐스팅만으로도 무언가 이미 설득이 되어버리는 인물이고요. 이 브라이드 앤 그루브라고 하는 팀이 고급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웨딩 피로연에서 연주를 하는 어떤 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날 하객으로 온 손님 중에 스타인 데니가 있는 거예요.
1: 네.
0: 데니가 누군가 하면 보이밴드 출신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왠지 솔로를 준비하고 나서는 긴 슬럼프에 빠져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이 조금 더 짙은 스타인 거죠. 어쩌다가 리기 이 데니와 좀 주고받듯 친분을 쌓으면서 노래도 막 흥얼거리고 이런 밤을 하루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리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래 가지고 있던 미완성곡의 연주를 들려줍니다.
1: 네.
0: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는데요. 얼마 후에 데니가 바로 그 노래를 자작곡으로 발표한 사실을 알게 되죠. 노래는 네. 전 세계적인 데이트를 기록하지만 적의 내 곡이다 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1: 근데 외국에서는 네. 모두가 그렇게 결혼식 끝나면 그렇게 피로연을 영화에서처럼 하는 거겠죠?
0: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외국에서 안 태어나길 잘한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게 너무 보기만 해도 나는 막 부담스럽고
0: 네.
1: 일어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네, 스피치도 준비해야 되지 춤도 준비해야 되지 저는 외국 태어났으면 분명히 월플라우로 살았을 거예요. 저쪽 구석에서. 그럼 이 주인공은 처음부터 웨딩밴드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 거잖아요.
0: 아니죠.
1: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진 않을 텐데
0: 물론 네. 뭐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세계 네. 최고의 웨딩밴드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릭은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1: 네.
0: 릭을 통해서 싱어게인이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은 사실 이거예요.

0: 원하던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세요?
1: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0: 그러니까 얼마나 있을까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원하는 모습이라는 게 애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이 질문의 슬픔의 농도가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애초에 그런 게 없었어서.
1: 저도 지금 생각하면 다행스럽게도 네. 별다른 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별다른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좀 만족하는 그런 삶인데 오, 이만하면 나 야, 이게 웬일이니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네. 정말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0: 네.
1: 자기가 정말 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 그게 안 될 때는
0: 네.
1: 그 좀 좌절감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0: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렷하게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어떤 상이 있었던 분들은 그걸 이루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할 거잖아요. 가령 네. 티모시 살라메처럼 위대함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걸맞는 태도가 그의 인생에 있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 또렷한 상을 그려놓은 적이 없어서 도달하지 못하는 슬픔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다행스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냥 만족스러운 건 아니고 이따금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원했던 상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1: 네.
0: 존카니 감독이 실제로 이 이야기를 구상할 때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올렸던 질문이라고 하죠. 원하는 모습대로 살고 있나? 이게 또 존카니 감독의 생활권이자 언제나 영감의 샘터가 되어주는 그 더블린에서 본 풍경 하나에서 출발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범상하지 않은 차림새의 중년 남성이 차 뒷자리에 딸을 굉장히 어설프게 구겨넣듯이 막 놓고 있는 풍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보니까 어깨에는 기타를 메고 있고 머리를 포니테일로 길게 묶은 남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의 꿈은 아마도 록스타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그 남자가 걷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정말 걸음걸이가 록스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카니 감독은 걸음걸이만 록스타인 남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나이대를 역으로 산출했을 때 젊은 시절 혹은 어린 시절의 그 사람의 꿈은 유투의 보노가 되거나 혹은 뭐 믹재거가 되거나 하는 상황을 꿈꿨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지금 어떤 이유로 딸을 부양하는 일이 최우선이 된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든 캐릭터가 바로 릭이고요. 보이밴드로 성공한 이력이 있지만 홀로 서기가 쉽지 않은 댄이라는 캐릭터는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데니를 연기하고 있는 배우 같은 경우는 미국 보이밴드 출신인 그 조나스 브라더스라는 형제들과 함께 보이밴드를 형성했던 그 일원 중에 한 명인 닉 조나스가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네. 영화 외적으로까지 캐스팅의 의미를 확장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일단은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1: 저는 늘 여전히 존카니 감독 영화를 보면 좋고
0: 네.
1: 이 영화도 당연히 재밌게 보았는데
0: 네.
1: 어떤 사람들은 존카니 영화는 다 비슷하지 않아? 이번에도 또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어떤가요?
0: 비슷한 지점도 있고 저는 처음으로 존카니 감독의 영화에서 느낀 감흥도 있었어요.
1: 새로운 거.
0: 그게 뭐냐면 네. 갈등이에요.
1: 갈등.
0: 네. 그러니까 이전에 뭐 비긴 어게인도 그렇고 원스도 그렇고 싱스트리트도 그렇고 우리가 좋아했던 존카니 감독 영화의 도입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거나 크게 접점이 없던 사람들이 만나서 정말 우연히 조우한 다음에 서로에게 있는 음악의 영혼을 알아보고
1: 네.
0: 무언가 교류하고 아름답게 본인들만의 이야기를 쌓아가는 게 항상 그 시작점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싱어게인도 아 그렇게 나아가나 싶은 초반 스케치가 그려져요. 릭과 데니가 서로를 만나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서로 알아보고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막 음악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걸 주고받으면 도대체 너 어디에 있다가 내 앞에 나타났니 분위기가 막 마구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영혼의 단짝이 될 것처럼 시작하다가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커브를 틀어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데니가 릭의 곡을 표절해서 히트곡을 내버렸다.
1: 저작권 분쟁 이야기가.
0: 네.

0: 이 영화에 들어갑니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존 카니 감독 영화에서 갈등의 서사가 좀 중심에 놓이게 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음악에 비유한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화음이 아니라 불협화음이에요. 계속 좀 어긋나고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래의 원안을 릭이 썼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데니가 발표한 노래가 정말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이 사람의 경력을 막 마구 끌어올리고 있죠. 그런데 릭은 자기의 공로를 되찾을 반격을 자기 스스로 그냥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존 카니 감독 영화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어쩌면 처음으로 악연의 관계일까? 만나서는 안 됐던 사람들인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둘의 여정을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요. 갈등의 서사답게 이 영화는 음악뿐만이 아니죠. 사실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표절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는 오는데 그렇다고 이걸 예민하게 다루는 작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다만 이 예술 세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누군가의 재능과 그리고 번뜩이는 창의성과 또 산업의 논리가 다 교차하는 지점의 예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존 카니 감독이 처음으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마음들이 있죠. 생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각자가 어떠한 도덕적인 의무와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가는 영화처럼 저에게 느껴졌고요. 더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질문으로까지 이야기가 나가냐면 당신은 원하던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에서 시작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성공은 뭔가요? 라는 질문으로까지 나아가요. 내가 성공을 바랄 때 그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뒤엔 대체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당할까? 나는 대체 어떤 성공을 바랄까? 그 모습에 가지 못한 내 인생은 성공한 게 아닐까? 이런 질문으로까지 영화가 나아갑니다.
0: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가요?
1: 영화에서 릭이 이 주요 멜로디를 만들고 데니가 발표한 곡은 직역을 하면 어떻게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괄호 열고 너 없이. 네. 그러니까 너 없이 어떻게 노래가 가능할까라는 곡이에요. 존 카니 영화에 나오는 음악답게 한번 들으면 그 멜로디가 막 흥얼흥얼 거려질 정도로 좋은 음악이에요.
0: 혹시나 멜로디를 흥얼거리지 않을까 봐 네.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들려주기까지 합니다.
1: 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릭과 데니의 마음의 배경은 전혀 다른 배경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좋은 노래인데 서로가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 곡 자체를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릭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공로를 찾는지 뭐 어떠한 보상이라도 받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그 모든 여정을 걷고 걸어서 릭이 깨닫는 건 이거예요. 아 모든 노래라는 게 곡이라는 게 혹은 나아가서 좋은 예술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구나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릭의 여정을 보면서 존 카니 감독의 여정이 거기에 겹쳐 보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음악을 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뭐 유명한 그쵸? 사실이고 네. 존 카니 감독이 작품의 초창기에 항상 자신을 공식 석상에서 소개할 때 실패한 밴드 멤버입니다라고 늘 소개를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때는 릭처럼 음악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꿈을 조금 내려놓고 음악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 음악과 자신의 인생의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투사하는 게 이 사람의 새로운 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꿈의 모양을 약간은 바꿨지만 자기가 존재할 자리를 존 카니 감독은 찾아낸 거죠. 저는 그게 릭의 여정과 굉장히 닮아 보였어요. 그리고 릭이 만드는 음악이라는 건 결국 영화를 보면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면 결코 만들 수가 없는 어떤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존 카니 감독의 마음이기도 할 것이에요.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없겠죠.
0: 이 영화 보고 나면 다 이 노래 네. 예, 흥얼거리게 되고 플레이리스트에 아마 반드시 집어넣게 될 것인데 자

0: 사운드 트랙에 네, 한 세 가지 정도 버전이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이인상 기자가 원하는 버전은 폴 러드 버전인가요? 네. 닉 조나스 버전인가요? 아니면 닉 조나스가 부른 좀 더 세련된 팝 버전인가요?
1: 아, 이 노래가 그래도 폴 러드의 버전을 듣고 싶긴 한데 네. 도대체 어떻게 불렀기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가 됐는지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서
0: 그렇다면 팝 네. 버전을 들어야겠네요.
1: 그게 좋겠습니다. 네.
0: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닉 조나스 팝 버전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이은성 기자의 필수곡 오늘 첫 번째 영화 Sing Again 사운드 트랙에서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닉 조나스의 노래 팝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1: 이번 주에 배철수 음악 캠프에 전주현 씨가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이번 주 1위는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0: 노래 참 잘 만들어요. 네. 착착 감기게 네. 노래 참 잘 씁니다. 자, 이 영화와 함께 소개할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이 영화도 결혼식 얘기인 거예요?
1: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싱어게인이 남의 결혼식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인연 같은 악연을 다룬 작품이었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영화, 이번 주 개봉작인 더 드라마라고 하는 영화는 본인들 결혼식을 앞두고 어떤 일을 겪게 되는 커플의 사연입니다.
0: 저 이거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그때 시사회에 뭐 스케줄이 안 맞아갖고 못 봤어요. 아, 이거 봐야 돼. 봐야
1: 정말 돼. 문제적으로 재밌는 영화고요.
0: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배우만 봐도 네. 이건 봐야 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로버트 패틴슨과 젠데이아가 출연하는 작품이고요. 네. 엠마에게 첫눈에 찰리가 반하게 되면서

0: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여느 로맨틱 코미디의 시작과 같아요. 책을 읽고 있는 여자에게 한눈에 반한 남자.
1: 네.
0: 다가가서 말을 걸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여자가 반응하지 않고
1: 네. 로버트 패틴슨이 말을 거는데도. 네.
0: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커플이 두 사람이 되게 되죠. 그리고 어느덧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행복한 커플이 되는데
1: 네.
0: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때문에 단단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 아, 결혼식 일주일 전에 왜 그래?
0: 이 결혼 괜찮을까요?
1: 그냥 그런 거 그냥 모른 척. 아니야, 또 일단 알고 나면 뭔가 뭔지 네. 모르지만 일단 알고 나면 또 모른 척하기 힘들죠. 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은 뭐예요?
0: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1: 네.
0: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오는 모든 뭐 문자, 전화 이런 걸 공개하기로 약속하면서 그날 밤이 정말 사달이 나는 이야기잖아요.
1: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걸 왜 해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드라마에서도 인물들을 보면
1: 네.
0: 저걸 왜 물어봐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살면서 저지른 최악의 일이 뭐야라는 질문입니다.
1: 이거는 영화는 안 봤지만 벌써부터 하지마 대답하지마
0: 이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별로 좋은 대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1: 그 질문을 누가 해요 둘 중에?
0: 이 신부의 들러리로 나서게 되는 레이첼이라고 하는 여성의 커플이 있어요.
1: 네.
0: 이렇게 커플 데이트를 하다가 상대 커플이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도 결혼 전에 이거 했어 라고 하면서
1: 나쁜 사람들이네. 네.
0: 그렇게 결혼을 앞둔 커플의 의심 지옥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1: 네.
0: 여기서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엠마의 비밀이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폭로된 게 아니라 그냥 엠마가 털어놓은 거예요. 분위기상 이제 한마디씩 다 하게 되는 것인데 그 허심탄회한 고백을 시작으로 이 영화에 아주 쓰디쓴 유머가 발동을 하고요.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았으나 이 영화는 거의 심장을 조여오는 심리 스릴러입니다. 그리고 편집이 굉장히 독특해요. 점프컷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인 커플의 현재와 과거가 막 뒤섞이는 편집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평범한 과거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 전부 찰리의 입장에서는 엠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그 편집들이 기능을 하게 돼요. 이 남자는 결혼 일주일 전이라 이 결혼을 파투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엠마를 탓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 정말 비겁한 상황만을 보여주는 남자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각자의 윤리가 있다는 점이에요. 내 행동은 그렇다 쳐. 근데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어?를 이제 남에게 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아니야, 나는 이제 그때와 다른 사람이야. 달라졌어. 라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 한다면 그 말을 믿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괜찮은가?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 맞는 건가?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살면서 내가 실제로 했던 일들과 하지는 않았는데 하려고 상상했던 일들 사이의 간극을 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의 질문으로까지 나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1: 판도라의 상자는
0: 네.
1: 판도라의 상자는 언박싱하면 안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0: 네.
1: 자, 아까 주연 배우는 이야기했어요.
0: 네.
1: 로버트 패틴슨과 젠데이아. 그럼 감독은 누구예요?
0: 크리스토퍼 보글리라고 하는 감독인데요. 일단
1: 네.
0: 이 감독이 어떤 전작들을 만들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이 잡지에서 이 감독을 표현한 말이 전 너무 재미있었어요.
1: 외국 매체들은 참 그런 문장 잘 뽑아.
0: 저는 이 표현 이상의 표현을 이 감독에게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이트 앤 사운드 표현을 그대로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부조리한 블랙 코미디로 대중을 조롱하는 데 집착해온 도발적인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1: 대중을 조롱하는 데 집착해온. 네.
0: 도발적인 감독.
1: 네.
0: 크리스토퍼 보글리는 노르웨이 출신의 감독이고요. 이전에 해시태그 시그네와 드림 시나리오라는 영화를 만들었었죠.
1: 네.
0: 해시태그 시그네는 사람들의 관심을 소셜미디어에서 얻기 위해 자학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고
1: 네.
0: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드림 시나리오는 사람들의 꿈에 이유 없이 등장하면서 빠르게 스타가 됐다가
1: 니콜라스 케이지.
0: 네, 네. 그가 등장하는 꿈이 악몽이 되면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폴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뤘었죠.

0: 이 감독은 미국 사회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루고 있지만 왠지 전면적으로 이야기하기에 껄끄러워하는 주제를 꺼내드는데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의 구동 방식 자체가 이게 본인이 외부인이라는 시선을 바탕에 견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감독이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욕망인 것 같아요.
1: 그죠.
0: 그러니까 나 자신이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을 향한 동경도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캔슬 컬처라고 하는 것도 일상적으로 벌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드림 시나리오의 이야기인데 소셜미디어 상에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막 좋아했다가 그걸 갑자기 취소하거나 갑자기 그 사람의 뭐 언급을 트집을 잡거나 심한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거나 이게 바로 캔슬 캘처의 이면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유명해지고 싶은 동경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고 각자 마음 안에 깊게 묻어놓은 뭐 출세욕도 있고 그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가 나락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정말 못된 마음들도 있고
1: 그 마음이 가장 좀센것 같아요.
0: 네
1: 누군가 정상에 서는 걸 지켜보는
0: 네
1: 기쁨보다
0: 네 네.
1: 정상에 섰던 사람이 떨어지는 거를 목격하는 쾌감에 다들 좀 중독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도 해요.
0: 저는 레이첼 커플의 질문도 사실 거기에 닿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들이 뭐 대단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했어. 그리고 우리도 이 질문 통과했거든. 너네의 사랑은 얼마나 견고한지 두고 볼까?
1: 너네 너무 괜찮아 보여서 짜증나. 약간 이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살짝.
0: 은근히 영화 안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1: 네.
0: 항상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보글리 감독의 이전 영화들에서 심어두었던 그 마음들을 결혼으로 이제 그 시각을 바꿔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할 때 말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1: 네.
0: 대한 이야기로 이번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1: 말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말시키지 말라고. 아, 근데 저는 감독이나 이야기나 그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포스터만 보고 일단 이 영화는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봐야 돼. 이 둘이 일단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이 함께 출연해서 하는 뭔가는 봐야 돼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던데요.
0: 정말 연기의 면에서는 후회할 수가 없는 작품이고요.
1: 네.
0: 사실 로버트 패틴슨과 젠데이아는 올해 너무 많이 보게 되는 조합이기는 해요. 지금 오디세이에도
1: 네.
0: 나란히 부딪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출연을 했고
1: 이제 또듄 우리 또 보잖아요.
0: 듄도 봐야 되죠. 그리고 또
1: 네.
0: 스파이더맨에서 또 젠데이아를 목격을 우리가 또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1: 네.
0: 너무 많이 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보고 싶은 배우 조합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젠데이아를 보면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무심함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젠다이안 제가 보기에는 예민하고 섬세한 연기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큰일을 큰일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쿨한 태도에서 비롯된 어떤 희한한 매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매력이 이 엠마 역할에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로버트 패틴슨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언제나 잘하긴 했어요.
1: 그죠.
0: 네, 이 배우가 뭐 대단히 실망을 안겨준 적은 없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찰리를 중심에 두고 이 사람이 의심과 혼란으로 거의 무너져 내리는 게이 영화의 백미란 말이죠. 이 사람의 초조함 혹은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이성적인 대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척하는 그 태도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게 잘안 돼서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묘하게 핵심을 비켜가는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거나 불안을 상대에 전가시키는 비겁함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게 괜찮은 두려움인가? 저거 엠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면 결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야라는 생각을 찰리를 통해서 계속 하게 됐는데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드 패션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끝까지 너드 같은 짓만 로버트 패틴슨이 하는데
1: 네.
0: 아, 이 영화를 보면 이 배우가 정말 달리 보이실 거예요.
1: 배우는 좋았는데
0: 네.
1: 그 배우가 연기하는 배역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영화 속에 그가 하는 짓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0: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봅니다. 저는 이 역할을 선택한 것이.
1: 미움받을 용기인가요? 그죠?
0: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사실

0: 사실 어떻게 봐도 호감일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로맨틱 코미디의 남자 주인공에 기대하는 것은 응당 네 과거가 어쨌든 난 너를 사랑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받아들이는 태도일 텐데
1: 네.
0: 이 사람은 그것만 빼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을지
1: 네.
0: 결혼을 한다면 결혼식장에 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는 오늘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 만약에 한다 한들 잘 살 수
0: 있을지까지의
1: 네.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오늘은 결혼식에서
0: 네.
1: 라고 하는 주제로 싱 어게인과 더 드라마라는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0: 엠마가 고백한 게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
1: 지금 너무 궁금해요. 네.
0: 극장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1: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마지막 곡은 지금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신 영화 더 드라마 삽입곡입니다. 맥 키퍼의 Pieces of Yours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자시.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체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넌 누구보다 귀여우면서 조금만 투명하고 말고
1: 난 항상 너를 느꼈고 또 나를 보는 너의 눈빛 보았지. 내가 갈 수 있게 조금 용기를 줘.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0: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들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여울역 앞 스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만 원보다가 9,900원이면 100원 차이일 뿐인데 뭔가 더 확 싼 것처럼 느껴지죠? 흥미로운 건 사람들은 만 원보다 9,900원이라고 적힌 가격을 봤을 때 원가나 비용을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정한 거겠지? 이렇게 더 큰 신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가 주는 느낌을 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했어 라는 느낌. 그 느낌이 들면 주저없이 손이 가니까 말이죠. 오늘 날짜도 뭔가 9,900원, 19,900원 이런 마법 같은 숫자와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물건을 득템하는 것처럼 행복을 득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9월 9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시크릿의 매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장보러 가실 때 가격 꼼꼼하게 확인하시나요? 요즘은 카페에서도 빵 많이 파니까 저는 이제 빵 담을 때도 보면 1 플러스 1이라고 적힌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더 싸겠거니 하고 담는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단품 두 개랑 가격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실 돈을 모으려면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최저가도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런 능력을 기르질 못해가지고 매번 속는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속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알찬 소비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새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좋습니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함께하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출근길 마음이 싱숭생숭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해도 진짜 많이 짧아졌고요. 그런 분들 모시고 오늘도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셔서 퀴즈도 같이 풀고요.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6483번님, 작은 아들이 군 생활하면서 수능을 준비 중인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김해에서 청도 사리암으로 기도하러 출발합니다. 아들, 우리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보자. 사랑해. 라고 하셨는데요. 오, 아드님도 일단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네요. 군 생활만으로도 힘들 텐데 수능 공부까지 병행을 하다니.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 같기도 해요. 자기 길을 딱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기도 잘하고 오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바랄게요. 4786번님, 새싹이시네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장 가는 길이에요. 서울 중랑구에서 순천까지 가야 한답니다. 와, 이런 새벽부터 차들이 엄청 많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새벽에 출근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다들 어디를 그렇게 가시는 거지 싶은데요. 4786번님처럼 이렇게 멀리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거죠. 서울에서 순천 정말 정말 먼데. 네, 체력관리 잘하시고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8992번님, 남편이랑 저는 1년 만에 휴가 갑니다. 이번 휴가의 목적지는 베트남인데요. 열심히 일한 자 놀아라, 제대로 즐기다 오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잘 놀다 오셔야죠. 베트남 지금 가면은 좀 덜 더우려나요? 날씨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시고요. 좋은 휴가 보내고 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323번님은요. 남편이 폴란드 출장을 가서 청주 터미널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멀리 해외까지 가서 돈 버는 남편이 안쓰럽네요. 여보, 늘 고맙고 감사해요. 몸 건강히 잘 다녀와. 신청곡은 비비의 범파입니다. 이 노래 들으며 무더웠던 여름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고 싶어요. 하셨네요. 아, 폴란드면은 정말 멀리 가시네요. 비행기로만 거의 한 20시간 넘게? 그 정도 타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지치실 것 같은데 또 얼마나 다녀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도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9323번님도 남편분 없는 동안 네,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청곡 함께 할게요. 비비의 범파예요.

비비의 범퍼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152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처음 사연 보내봐요. 일찍 눈이 떠져서 출근할 겸 운동하러 갑니다. SG 워너비의 라라라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처음 사연 보내주셨군요. 앞으로 사연 자주 보내주세요. 라디오도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운동 잘하고 오세요. 이렇게 오늘의 단 출발에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8992번님, 4786번님께는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8995번님은요. 연기는 어떨 때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세요? 낚시를 좋아하는 저는 바다에 나가면 계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라 쭈꾸미 좀 있으면 갑오징어가 나오겠네요. 평소에도 낚시 갈 때도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오, 바다 낚시를 자주 나가시나 봐요. 그러면은 제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좋겠는데요? 그 선상에서 먹는 그 맛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저 멀리 바다까지 나가야 하는 그런 혹시나 를 멀미의 위험에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선뜻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뭘로 느꼈냐면 일단 이불을 여름 이불에서 좀 도톰한 걸로 바꿨고요. 며칠 전에는 선풍기를 약하게 틀고 잤는데 새벽에 추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깨고 그러면서 아 이제 정말 가을이 오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올 여름이 유독 덥긴 했는데 또 오래 덥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유승희님. 남편이 일하다 허리를 다쳐서 아이고 수술 후 입원 중입니다. 입맛 없어하는 남편을 위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복죽 끓여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빨리 회복할 수 있길 함께 빌어주세요 하셨네요. 아이고 크게 다치셨네요. 부디 수술 잘 이제 됐으니까 재활 잘 하기를 바라겠고요. 아 입맛이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가족분들과 함께 또 토닥토닥하면서 마음까지 잘 회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승희님. 김한결님, 영디 개강한 지 2주째 되는 대학생입니다. 솔직히 지난주까지는 개강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적응이 안 됐는데 오늘 새벽 6시에 눈을 딱 뜨니까 이젠 개강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이 학기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신청곡은 토마스 쿡의 청춘입니다. 아, 개강한 지 2주씩이나 됐군요. 또 이렇게 막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중간고사 와있고 뭐 기말고사 와있고 그러면 또 겨울이네요. 아, 참 시간 빨라요. 한결님 학교 잘 다니시고요.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토마스 쿡의 청춘 듣고 오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은 바람이 날씨를 꽤 많이 바꿔놓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낮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등 영남 해안으로는 지금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순간적으로 불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내일은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으로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2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대구가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영동지방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약하게 이어지겠고요. 대부분 해상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빵커리 분들 중에 제로 음료 즐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로 음료는 설탕이나 당류 대신 여러 종류의 감미료를 사용해서 단맛을 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설탕보다 약 200배 강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 아스파탐은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아스파탐이 아주 우연한 실수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라고 해요. 때는 1965년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제임스 슐레터라는 화학자가 궤양치료제 후보 물질을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슐레터 박사는 아스파르트산과 페닐알라닌이라는 두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험을 하던 중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손가락에 조금 묻게 된 거죠. 이 사실을 몰랐던 슐레터 박사는 실험에 필요한 종이를 집으려다가 잘 집히지 않자 손가락에 침을 묻혔는데요. 바로 그 순간 손가락에 묻어있던 극소량의 물질에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한 단맛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이후 다시 물질을 확인하고 연구해보니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강한 단맛을 내는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후 이 물질은 설탕의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감미료로 활용되기 시작한 거죠. 결국 1965년 한 화학자의 손가락에 우연히 묻었던 작은 가루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감미료 아스파탐의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지게 된 셈입니다.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함께 알아볼까요? 1965년 미국의 한 화학자가 위궤양 치료제 연구 중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다가 손가락에 묻히게 되었고 이 우연한 실수로 탄생한 화합물이 바로 설탕보다 200배 강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 아스파탐이다.

카메더 나 얼른 나가버려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You little demon in my storyline Don't knock on my door, I'll see you out 뉴진스의 How Sweet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재료 음료에 많이 사용되는 아스파탐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재료 음료 많이 드시나요? 재료 음료뿐만이 아니고 요즘 뭐 재료 과자, 뭐 재료 아이스크림 뭐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마침 제가 얼마 전 식당에 갔는데 한 7명이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재료 음료 있어요? 물었는데 없는 거죠. 아무도 그냥 일반 음료를 먹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재료 음료에 빠져있다. 왠지 양심도 좀 챙기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지금 새벽부터 누군가를 추적 중이거든요. 아,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요. 가을이 오는구나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귀뚜라미를 찾아서 이렇게 도망쳐봤습니다. 아, 요즘 같은 때에는 해가 뜨기 직전 풀이 많고 또 습기가 있는 곳을 찾아보면 귀뚜라미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나와봤어요. 잠시만요. 방금 이 소리.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죠? 지금 들리지 않나요? 와, 저기 제 앞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갑자기 점프를 해서 저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귀뚜라미 씨. 아니 제가 잡으려는 게 아니라 얼굴만 좀 보고 싶어서요. 저기요. 제가 귀뚜라미 추적하는 동안 여러분은 퀴즈 풀어보시죠.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을이 되면 유난히 귀에 잘 들어오는 소리가 있죠. 바로 귀뚜라미의 귀뚜루루루 하는 울음소리인데요. 그런데 이 소리는 수컷 귀뚜라미가 암컷을 유혹하거나 다른 수컷을 경계하기 위해서 몸의 한 부분을 비벼서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한쪽에 있는 마찰판이 다른 쪽에 있는 줄 모양의 톱니를 빠르게 긁고 지나가면서 진동이 만들어지고요. 이 진동이 넓게 퍼지면서 우리 귀에는 맑고 청량한 귀뚜루루 소리로 들리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수컷 귀뚜라미는 과연 몸의 어느 부위를 비벼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앞다리, 2번 뒷다리, 3번 더듬이, 4번 날개.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앞다리, 2번 뒷다리, 3번 더듬이, 4번 날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에 함께 하시죠.

네, 방금 함께 하신 곡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였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노래를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고요. 정답 알아볼게요. 수컷 귀뚜라미는 과연 몸의 어느 부위를 비벼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까? 정답은요. 4번 날개였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수컷 귀뚜라미의 앞날개에 있는 특수한 구조를 서로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 날개에는 그 톱니처럼 생긴 부분을 다른 날개의 마찰판으로 빠르게 긁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올린의 활이 현을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애니메이션 중에 벅스라이프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거 애니메이션 참고로 진짜 명작이에요. 너무 재밌으니까 혹시 아이들이랑 같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이 얘기를 꺼냈냐면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귀뚜라미가 나오는데 그 귀뚜라미가 음악대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을 켜듯이 음악을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기억이 났네요. 벅스라이프 재밌으니까 여러분 기회 되신다면 꼭 보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죠.

오늘은 헬스장에서 끝없이 계단을 오르는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라마가 생각나더라고요. 2003년 하반기에 방영되어서 최고 시청률 42.4%를 기록한 대드라마 천국의 계단인데요. 그래서 권상우, 최지우 주연의 이 드라마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첫사랑이었던 송주와 정서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난 후 겪게 되는 사랑, 시련 이런 것들을 그린 작품이었는데요. 극중 놀이공원에서 송주가 기억을 잃은 정서를 우연히 발견하고 절절하게 외치던 이 대사는 정말 압권이었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오, 마침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네,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낸 이 드라마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차송주가 한정서를 그리워하면서 애절하게 피아노를 치던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장면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바로 지금 듣고 계신 곡인데요. 이 곡은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한 작곡가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악장 로만차고요. 천국의 계단 OST에 수록되면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클래식이 됐죠. 그렇다면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을 작곡한 사람, 낭만주의 시대에 섬세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작품을 많이 남긴 이 작곡가는 다음 중 누구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쇼팽, 2번 베토벤, 3번 비발디, 4번 모차르트. 힌트 드릴까요? 이 작곡가 녹턴 그리고 즉흥 환상곡으로도 많이 유명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쇼팽, 2번 베토벤, 3번 비발디, 4번 모차르트.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음악 좀 더 감상하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날을 안아줘.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0: 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클렌저.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심의 필요해.
3: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4: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5: 네,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우린 정답 확인해봐야죠.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사람, 녹턴, 그리고 즉흥 환상곡으로도 유명한 작곡가. 정답은 바로 1번 쇼팽이었습니다. 네, 와, 천국의 계단. 저는 2003년이니까 너무 어릴 때이긴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옆에서 그냥 드문드문하게 봤는데 이게 워낙에 좀 패러디로 많이 희화화가 돼서 그렇지 정말 명작이잖아요. 그 배우들의 열연하면서 많이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아, 천국의 계단 지금 다시 보면 또 재밌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 청소 전문 영국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네요. 조은미님.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넣어온 적금이 끝났어요. 매달 적금 빠져나가는 날이면 통장을 보면서 이번 달도 잘 버텨보자 라고 했는데 드디어 끝이 왔네요. 큰 돈은 아니지만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고 배달 음식이 먹고 싶어도 참고 모은 돈이라 그런지 괜히 더 뿌듯합니다. 벌써부터 이 돈으로 뭐 하지? 라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됐지만 당분간은 통장 잔액 보면서 저 자신에게 참 잘 모았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노래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예약합니다 하셨네요. 진짜 잘하셨네요. 적금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매달 이렇게 문자로 오잖아요. 얼마 빠져나갔다. 그럼 그게 그 순간에는 속이 그렇게 쓰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아 요즘 이자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주식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꾹꾹 눌러 참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참으면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잘 모으신 돈이네요. 아까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바로바로 쓰지 마시고 좀 잘 예쁘게 보관하셨다가 정말 필요할 때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은미님께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 모두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선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세대별로 유행을 어디서 접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20, 30대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50대는 상대적으로 TV나 방송, 포털을 통해서 유행을 접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아, 이런 게 유행이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뀐다는 피로감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전부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유행을 쫓는 재미 좋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오래 아끼고 좋아하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우리 각자의 속도로 나만의 길 벅두벅두 예, 유행어였습니다. 뚜벅뚜벅 가보자고요.

0: 9월 9일 수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첫 곡 빅나티의 낭만 교향곡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유행에 민감하세요? 안 민감하세요? 예. 요즘 유행을 굳이 안 하고 오래 내가 쓰던 말든 그냥 지켜도 유행에 일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영크크 아시죠? 영크레이트 크루.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늙크크라고 이제 늙은 사람이라고 올드스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놀리는 게 있는데 늙크크도 유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유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 내가 늙크크인가 체크리스트 10개 얘기해 드릴게요. 1번 안 봐도 비디오다. 이 말투 쓰시면 이제 늙크크인 거예요. 말투 체크하세요. 안 봐도 비디오다. 지방방송 꺼라. 아주 난리 부르스다.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글씨 아주 개발세발 쓰네. 얘 웃기는 짬뽕이네. 패셔니스타 납셨네. 아사르비아 콜롬비아. 방금 선전 나온 거 봤어? 겨울 파카 슬슬 사야 돼. 여러분들 늙크크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진짜 늙크크가 아니라고 소문이 나죠? 유행본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만 기다립니다. 자 수요일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오래한 집이 진짜 맛집이에요. 새로운 맛집보다 오래된 집이 진짜 인정받는 집이니까 오늘 맛있는 이야기 더 기다리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달려볼까요?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팬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의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전국으로 이원희 셰프님과 먹방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무주로 떠날 거예요. 어제 그거 보험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춰도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언제든 모집 중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광고 얼른 듣고 올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자 따라해보세요.
6: 4만원
5: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1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9: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밀크크 테디스 모닝. 오늘의 바람은 선선하다고 마냥 반기기엔 힘이 좀 세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부산, 울산, 포항, 거제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내일은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강풍 덕분인지 때문인지 낮 기온은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0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낮겠고요. 영동지방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서울이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입에서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 빨리 감기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순식간이 지나갑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가사와 멜로디 들리는지 쫙 집중해서 캐치캐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곡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의영역부터 뽑아봐야죠.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1등,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빨리 감기한 노래, 민경 PT 준비됐죠? 자, 집중해 주시고요. 들려주세요! 여러분 들렸어요? 눈치 못 챈 분들을 위해서 예, 저희도 다정하게 갑니다. 조금 느리게 해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아, 들리네. 아, 이거 좀 들리네요. 자, 여러분들 선착순 1등은 이미 나왔고 행운 영역이 있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제목 맞춰주신 분께 저희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에이핑크입니다. 예, 데뷔 후 첫 음악방송 1위를 이 정답곡으로 기록을 했고요. 멤버들 막 울던 모습 잊을 수가 없는데 진짜 다들 슬퍼하지 마. 노노노. 혼자가 아니야. 예,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정답송 듣고 오는 동안 계속 정답 보내주십시오.

0: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정답 발표할게요. 빨리 감기한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입에서 퀴즈. 정답 에이핑크의 노노노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지적 참견 시점에 정은지 씨의 일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은지 씨가 워낙 성격 좋고 털털하잖아요. 그래서 매니저랑도 가족처럼 잘 지내더라고요. 은지 씨가 이제 솔로로 지금 앨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파도와 노래 너무 좋던데 많은 관심 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빨리 보내주신 한 분께, 가장 빨리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릴 거고요. 다섯 분 저희 뽑힌 분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언젠간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0: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0: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174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야구장 먹거리 순위 봄. 원래 치킨이 늘 1위였는데요 올해는 육회 플러스 물회 세트가 1위를 차지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맛잘알 인정. 오, 야. 음식 배달 주문 플랫폼에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2위는 뭔지 아세요? 고추튀김. 3위가 치킨이었습니다. 야, 고추튀김이 왜 갑자기 있지? 맥주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안주로 많이 또 쓰여진 것 같아요. 내년 야구장 먹거리 1위는 또 뭐가 될지 궁금하십니다. 1749번님 홈런 과자 드립니다. 3811번님 최근 뉴진스의 슈퍼샤이가 9억 스트리밍 돌파한 거 봄.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땡파이에서 기록한 건데요. 저처럼 뉴진스 노래를 아직도 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쁘더라고요. 뉴진스가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슈퍼샤이는 저도 가끔 들어요. 이 스포땡파이에서 9억 스트리밍을 돌파한 뉴진스의 노래 OMG, 디토에 이어서 슈퍼샤이까지 세 번째 세 곡입니다. 공백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얼른 컴백해서 이 사랑 다시 생생하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뉴니스 슈퍼샤이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뻔?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4882번님, 손흥민 선수가 패션 브랜드 사업 중단한다는 소식 뻔? 축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4년간 이어오던 패션 사업을 접는데요. 흥민이 형, 이렇게 축구에 진심이면 나 2030년 월드컵 기대하게 돼. 아셨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패션 브랜드 NOS7이 시작한 지 4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해요. 아쉽지만 흥민 선수의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할 때는 하는 거니까요. 응원합니다. 4882번님 쌀맛 과자 드립니다. 9200번님 해리포터 드라마 예고편 봄? 기숙사 문양들도 바뀌고 확실히 영화랑 다르더라고요. 다가오는 12월 25일에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제 크리스마스 계획은 해리포터 드라마로 정했어요. 제발 재밌어라 하셨는데, 크리스마스 때 예, 유명한 가수가 공연을 할 수도 있는데, 예, 발라드 가수 있어요. 뭐 아침에 DJ 하는 그 사람이 아직 발표는 아니라서 슬쩍 들립니다. 미국의 드라마 제작사 HBO에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드라마화했잖아요.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빠졌던 원작의 장면 살리고요, 책에 없던 새로운 장면들을 추가하고요, 책과 영화가 아닌 드라마로 변신한 해리포터,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9200번님 초코볼 드려요. 8232번님 숲을 사서 국가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한 사람 봄? 멸종 위기 동물들 터전을 지켜주려고 평생 모은 자산으로 평창에 숲을 사서 개발은커녕 국가의 보호 요청을 한 사람이 있대요. 숲이 축구장 70개 크기라고 하던데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 농업법인 초록원의 심정진 대표입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품어준 심정진 대표님 덕분에 숲속 수많은 생명들이 앞으로 계속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네요. 와, 멋지네요 진짜. 예, 이런 선한 영향력 존경합니다. 8232번님 말차맛 과자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이쯤에서 유아의 숲의 아이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 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오늘 출근길 대체로 평소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에 사고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사고 있었던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월릉에서 신대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도심 방향은 구리 시계에서 월릉까지 지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도봉지하차도 입구에서 월릉까지 다시 군자에서 성수까지 정체가 두드러지고요. 의정부 방향은 월계 1교에서

서울에서 상계교까지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조금 더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5분 정도 소요됩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는 올림픽대교에서 반포까지 지체인데 그래도 정체가 심하진 않은 편입니다. 강변북로는 구리시계에서 반포까지 밀려 있고요. 내부순환로 양방향도 정체가 심하진 않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느크크 선배라는 말투가 있는데
1: 네.
0: 안 봐도 비디오다.
1: 어.
0: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 얘 진짜 웃기는 짬뽕이네. 뭐 이런 거 있는데
1: 네.
0: 쓰시죠.
1: 안 봐도 비디오다.
0: 안 봐도 비디오다.
1: 어젯밤에도 썼고요.
0: 쓴다니까 이거 다 쓰는 말.
1: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 이거 꼭 노래도 붙여야 되잖아요.
0: 아 그렇지. 약간 네. 어깨 춤추면서 해야 돼.
1: 이것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아, 저도 너무 많이 써가지고.
1: 늘크크네요.
0: 늘크크죠. 늘크크이자 영크크.
1: 그럼요.
0: 다른 걸 영크크들이 몰라.
1: 아 맞아.
0: 영크크들은 늘크크의 이 감성 모르잖아.
1: 원래 그 트렌드는 늘크크들이 먼저 만들었거든요.
0: 그래. 그런데 우리는 영크크까지도 알고 있는 거지.
1: 맞아 맞아.
0: 으이그 너네가 더 못한데.
1: 으이그.
0: 으이그. 자 깨알렸어요. 일하는 게 최고입니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 전동 킥보드 문제 정말 심각했잖아요.
0: 아, 맞아요.
1: 고라니처럼 사각지대에서 아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킥라니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이 서울시에 따르면 킥보드 없는 거리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0: 그래, 이거 좀 빨리 저는 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새롭게 지정되는 거죠?
1: 네,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학운가와 송파구 위례 트렌진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 거리 등 세 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운가도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로써 서울의 킥보드 없는 거리는 모두 다섯 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0: 네, 다른 곳보다 이 다섯 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1: 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와 민원, 불법 주정차 신고, 인파 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신규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0: 네.
1: 앞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 평행차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가 됩니다.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관할 경찰 서가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예, 킥보드 없는 거리가 잘 지켜져서 보행자들이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주요 테마파크 이용권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는데요. 에버랜드의 경우 종일권 가격이 처음으로 7만 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0: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7만 원 생각도 못했는데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는 거죠?
1: 네, 에버랜드는 다음 달 6일부터 종일권 가격을 3천 원 인상하는데요. 극성수기를 기준으로 대인과 청소년 종일권이 기존 6만 8천 원에서 7만 1천 원으로 오릅니다. 국내 주요 테마파크의 일일 이용권 정상 가격이 7만 원을 넘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쟁사인 롯데월드도 올해 4월 성인 일일 종합 이용권을 6만 4천 원에서 6만 7천 원으로 3천 원을 올렸습니다.
0: 네, 3천 원씩 다 올리는데 이 테마파크들의 가격이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1: 네, 에버랜드는 이번 가격 인상 배경으로 콘텐츠 투자와 누적된 비용 상승을 꼽았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사파리와 멀티미디어 쇼 등 콘텐츠 개발과 함께 누적된 원가 상승, 인건비, 운영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금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0: 해외 테마파크와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비싼 편도 아니죠?
1: 아 그렇긴 합니다. 이 해외 주요 테마파크와 비교를 하면 국내 이용권 가격은 아직 낮은 수준인데요.
0: 네.
1: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시의 성인 1인권 최고 가격이 약 9만 4천 원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약 10만 7천 원짜리 구간도 신설이 됩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의 경우에는 방문 날짜에 따라서 성인 1인권이 약 14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요.
0: 해외 테마파크는 가격대가 진짜 상당하네요. 에버랜드 이용권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 뭐 물가 오른 거에 비하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이번 달 안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네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테디, 혹시 요즘 따라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진 않나요?
0: 이런 우선 질문을 하고 그래요. 한때 이런 때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네. 지금 괜찮아요. 왜요?
1: 요즘같이 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는데요. 이를 계절성 탈모라고 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시고 계신데 많이 안 빠지죠?
0: 안 빠져.
1: 네. 이게 특히 가을이나 초겨울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낮아진 기온과 습도로 인해서 두피의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모낭 활동이 둔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이 시기에는 두피와 모발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0: 맞아요. 환절기 어떻게 관리해주는 게 좋을까요?
1: 우선은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고 손끝으로 가볍게 두피를 마사지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염색이나 파마처럼 두피와 모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시술은 가급적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단백질과 철분, 아연, 비타민, 비군 등 모발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 네, 소중한 머리카락 떨어지지 않게 환절기에는 두피와 모발 관리 우리 신경 더 쓰자고요. 아, 테마파크 이야기하니까 가고 싶다.
1: 네.
0: 놀이 기구 타는 거 좋아해요?
1: 저 엄청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이 똑같이 좋아해요.
0: 조금 석준이가 더 크면은 네. 경땡월드 무서운 거 다 있으니까
1: 월미도도 정말 무서운 거
0: 월미도는
1: 많잖아요.
0: 월미도는 좀 다른 느낌으로 무섭고 경땡월드 네. 드라켄 그 꼭 타십시오.
1: 오, 네네.
0: 90도로 떨어지는
1: 도전해 보겠습니다.
0: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하네. 예. 자,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 성공인 개꿀퀴즈 주시오.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백현의 놀이공원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빤바란 퀴즈. 반반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일단 신청하시죠.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바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신청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5년차 워킹맘 김태영입니다. 요즘 석사 논문 쓸 때 생긴 불면증이 갱년기로 더 심해져서 밤을 꼴딱 새우는 날이 많은데요. 굿모닝 FM 덕분에 기분 좋게 출근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반한 퀴즈 참가하려고 휴가 냈어요. 혹시 신청하는 걸 까먹을까봐 회사 책상에 포스트잇까지 붙여놨어요. 꼭 뽑아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넣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저는 마포에 거주하는 두 딸 엄마 김태영입니다.
0: 아, 태영님 반가워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얼마나 주무셨어요, 오늘은?
1: 오늘 아이들 학교 가는 날이어서 기상은 똑같이 했는데요.
0: 예.
1: 네.
0: 일찍 좀 주무셨어요, 그래도?
1: 네, 실제 잔 시간 한 3시간?
0: 어머, 네. 잠을 너무 작게 주무신다.
1: 아, 네. 자고 싶은데 잠을 잘 못 자요. 열감 때문에.
0: 체력은 괜찮아요?
1: 거의 출근하고 그때부터는 영혼이 나간 상태로 쭉 보내다가.
0: 아, 그러면 네. 어떻게 회복을, 건강을 위해서 뭔가 챙겨 드시는 음식이라도 계신가?
1: 요새는 갱년기 영양제 먹고 있고요.
0: 예. 그게 좀 도움이 네. 돼요?
1: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0: 뭐 기분 좋은 음식들, 좋아하는 음식들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남편분이 근데 반반한 퀴즈 참가한 적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럼 부부가 다 지금 선택이 되신 거네.
1: 네, 근데 남편도 사연을 제가 적어가지고.
0: 아, 태영님이 사연 적으면 당첨이 많이 되네요.
1: 아니, 근데 오늘은 연락이 안 올까봐 계속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0: 그럼에도, 아니, 이렇게 글을 네. 잘 쓰셔가지고. 작가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필력이 좋으신데. 남편분은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1: 남편이 사실은 상식이 많아. 항상 제가 뭘 물어보거든요. 근데 간신히 6개 맞춰가지고.
0: 아, 그래도 성공했다. 다행이다.
1: 아, 네네.
0: 아, 오늘 어때요? 그러면 자신 있으신가요?
1: 저는 요새 되게 어려워가지고요. 네. 사실 제가 맞춰보면 한 3개, 4개밖에 못 맞추더라고요.
0: 어머, 어떻게 해? 오늘은 그래도.
1: 자신은 없는데. 예. 네.
0: 저랑 이제 호흡을 잘 맞춰서 성공해 보자고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0: 차분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제한 시간 77초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 네.
0: 준비되셨죠?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99단을 외자. 99.
1: 81.
0: 사자성어예요. 대를 이어서 여러 세대 동안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대대.
1: 손손.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나 이제 알아 혼자 된 기분.
1: 룰라.
0: 꽹과리, 징, 장구, 북 이 네 가지 타악기로 신명나게 연주하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 음악은?
1: 패스.
0: 오,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1: 코 깨진다.
0: 개작두를 대령하라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 판관?
1: 포청천.
0: 오, 최근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은퇴를 발표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는?
1: 메시.
0: 바닷물에서 소금을 섭취하고 남은 짜고 쓴 액체로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은?
1: 패스.
0: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에서 M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1: 머신.
0: 1885년 영국이 약 2년 동안 점령했던 우리나라 섬으로 여수 앞바다에 위치한 이 섬은?
1: 거제도?
0: 아니에요. 비슷해.
1: 외도.
0: 비슷해. 아까 거제도 비슷한데?
1: 패스.
0: 네.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악기로 신명나. 너무 아깝다.
1: 네.
0: 네 가지 악기 사물놀이.
1: 그러니까요.
0: 하지만 잘 보셨습니다.
1: 저희 아이가 사물놀이 동아리였는데.
0: 그래, 어떡해.
1: 네.
0: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자, 잘 풀었어요.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무려 7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콜라 세트까지 획득을 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남편분보다 하나 더 맞히셨어요.
1: 그러게요. 성공했어요.
0: 나이스. 아까 사물놀이 틀리셨고 바닷물에서 소금 섭취라고 남은 짜고 쓴 액체로 두부 만들 때 사용하는 걸 이제 간수라고 합니다. 간수.
1: 그러니까요.
0: 이것도 아시는 건데.
1: 네.
0: 그리고 여수 앞바다에 위치한 영국이 2년 동안 점령했던 섬은 거문도.
1: 거문도.
0: 거제 들어가셔가지고 맞추는 줄 알았어.
1: 네.
0: 거문도였어, 거문도.
1: 네.
0: 상식이 풍부하신데요.
1: 감사합니다.
0: 대형님, 멋졌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네, 제가 많이 부족한데, 항상 밝게 잘 커주고 있는 두 딸 기특하고 고마워. 그리고 항상 옆에서 지지해주는 남편 사랑하고, 내 자매 열심히 키워준 부모님 감사합니다.
0: 어머, 태형님.
1: 네.
0: 왜 이렇게 멋지세요?
1: 아닙니다.
0: 예, 오늘 멋진 하루 보내시고 늘 저희 부부를 또 반반한 퀴즈 다 참여한 부부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릴게요.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발한 퀴즈에 나왔던 사물놀이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사물놀이의 사물은 꽹과리, 장구, 북, 징을 뜻하죠.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음을 내면서 전체 연주를 이끄는 악기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힌트를 이걸 입으로 내라고요? 이 소리를? 이야, 이거 그냥 힌트 이거 준비하기 싫으니까 저한테 떠넘기네요. 이거. 예, 이 순민 작가가 냈나요? 예, 맞네. 수민 작가네. 아, 진짜. 정답 제발. 정답 제발 보내주세요, 여러분. 정답.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캡슐 세대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원타임. 쾌지나 칭칭.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사물놀이 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를 담당하고 연주를 이끄는 악기 정답은 바로 꽹과리였습니다.

0: 힌트가 기가 막혔다는 의견이 많네요. 부끄럽다는 의견도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정말 생각이 제각각이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이걸 보여주는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을 둘씩 짝지은 다음 간단하게 요청합니다. 자, 펭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랬더니 A는 어른 펭귄, B는 아기 펭귄, 다음 두 사람 중 A는 만화 주인공 펭귄, B는 장난감 펭귄, 그 다음 A는 수영하는 펭귄, B는 걷는 펭귄. 둘이 같은 펭귄을 떠올린 경우는 12%에 불과하더라. 그러니 사랑도 행복도 기쁨도 슬픔도 너와 내가 참 다른 게 당연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타이어 월드에서 일하고 있는 오부장입니다. 중장비 타이어, 기계차 타이어, 특수 타이어 그것만 취급하고 있어요. 저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요. 3명께 1인자예요. 한 60년 다 돼가요. 저희 하도 이제 오래 일하다 보니까 다 이제 노련미가 있어갖고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으로 일을 하니까. 지금 현재는 기계차 타이어 앞에 보이다시피 요거 이제 새거 교환하고 이제 빼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쉬면 가을에 10월달 되면 낙 이제 같이 나서 좀 다니고 뭐 이제 이남에다가 뭐 와이프하고 너희 네 식구가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37살, 아니 47살, 작은 애가 33살, 아니 43살. 야 원석아, 재석아, 더운데 수고해라. 여러분 모두 해피요. 굿데이.
0: 아 너무 사랑스러우시네. 중장비 타이어 수리를 하시는 오부장님 오승옥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와 일단 이찬 지금 17년에 살고 16년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들 딸들 네, 아들들 나이를 한 10년 젊게 얘기를 해서 너무 좋네요. 60년째 타이어 업계에서 일하시는 진짜 명장이십니다. 명장 존경스럽습니다. 말투도 너무 정겨우시고 아 아이들이 아빠의 이런 10년을 어리게 보는 이 추억 속에 갬성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10월에 갈치낚시 가신다고 했는데 와 갈치낚시는 좀 어렵지 않나요? 약간 고급 아닌가요? 낚시 중에서도 깊은 바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잘 다녀오시고 낚시 또 성공하시면은 또 이것도 연이니까 저희 사진 보내주십시오. 아 궁금합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맞춤법 틀리면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낚아요.
2: 네.
0: 우리말 강태공.
2: 예.
0: MBC 이휘준 강태공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0: 예. 아, 네. 낚시 좋아하세요?
2: 아,
0: 안 좋아하시네. 안 좋아하시네.
2: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예.
2: 일단 배멀미를 정말 심하게 합니다.
0: 어, 그래요.
2: 아, 저는 바로 토합니다.
0: 어.
2: 예, 구토 나와요.
0: 예.
2: 그리고 하나는 이제 벌레가 너무 많아. 낚시하러 가면.
0: 바다 낚시인데도?
2: 바다 낚시는 조금 나은데 거기는 이제 배멀미고요. 민물 낚시 가면
0: 아, 민물 낚시 가면 벌레가 많고.
2: 네, 벌레가 너무 많습니다.
0: 어, 바다 낚시 가면 멀미하고.
2: 예, 회 이런 건 너무 좋아하는데
0: 어.
2: 그 환경이 제가 안 좋아하는 걸 다 갖추고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2: 예, 그렇습니다.
0: 그렇게 또 예민하신 못 가시죠.
2: 예. 예민하다뇨. 아니 예민하다기보다는
0: 예,
2: 예. 예, 좀 몸이 안 따라준다.
0: 몸이 안 따라준다.
2: 예, 몸이 안 따라준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언어 이유의
2: 네
0: 뭐 예, 중요합니까? 맞춤법 맞추면 되지. 예.
2: 그럼요.
0: 시작해 볼까요?
2: 네. 자 궁금했던 단어들 여러분 또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0: 자기 아 저기요 밟혔잖아요. 발을 어디다 내딛는 거예요?
1: 아 죄송합니다. 별빛이
0: 내린다. 아 괜찮아. 뭐야 너무 잘생겼잖아. 아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발을 잘못 내딛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1: 네? 이상하네요. 뭐라고요? 내딛었다가 아니라
0: 네. 네.
1: 내딛었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0: 어머 맞춤법도 완벽하게 하네. 너무 멋지다. 플래팅 좀 해볼까? 아 그랬구나. 저 이번에 내려요.
1: 안녕히 가세요.
0: 예.

0: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아니고요. 저 이번에 내린다니까요.
1: 아 네. 그 내릴 때 발 잘 내디디고 조심히 가세요.
0: 아니 맞춤법이 중요한 게 아니. 이번에 내린다고요.
2: 아 잠깐 아가씨 하차 벨을 누르세요 벨을.
0: 아 진짜 아저씨가 아저씨 저 내려. 태승이 험난하다. 태승이
1: 민망한 험난하다. 상황이에요.
0: 아, 험난해 진짜.
1: 예. 자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 말 내디디었다, 내디뎠다 그리고 내딛었다입니다. 야 오늘 어렵습니다.
0: 오늘 발음도 어려워요.
1: 저한테도 어려워요 오늘.
0: 명확하게 안 들리네. 그렇습니다. 내디디었다.
1: 네, 내디디었다.
0: 네.
1: 자 오늘 상황극에서 버스에서 발을 밟힌 태순이 발을 밟은 휘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 제가 발을 잘못 내디뎠어요. 이렇게 내디뎠네요. 이렇게 했는데
0: 네.
1: 이런 상황에서는 휘준의 말대로 내디디었다 또는 내디뎠다 라고 해야 됩니다.
0: 내디뎠다.
1: 내디뎠다.
0: 너무 애교 부리는 것 같을 것 같은데.
1: 어 내디뎠다.
0: 내가 발을 잘 못 내디뎠다.
1: 어 귀여워 귀여워.
0: 이거 봐. 약간 애교 부리는 것 같지. 이게 맞춤법에 맞춘 거라고 생각을 못할 것 같아.
1: 이랬으면 같이 내렸다.
0: 아 진짜?
1: 네 이랬으면.
0: 아 그래?
1: 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0: 예, 예.
1: 내딛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내딛다 이거는 내디디다의 줄임말이에요.
0: 네.
1: 벌써 어렵죠, 그죠?
0: 헷갈려요.
1: 다만 뒤에 어떤 어미가 붙느냐에 따라서 활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딛고 내딛지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는 줄임말인 내딛다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뭐뭐 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땐 줄임말의 활용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얘를 지금 약간 테디 현기증 나죠?
0: 아니요 아니요 뭐.
1: 아니 괜찮아요?
0: 예, 예.
1: 네, 내딛다에 뭐뭐 어를 붙여가지고 내딛어라고 하지 않고 본말인 내디디다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1: 내디디어라고 하거나 또는 내디디어를 줄인 내디뎌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딛었다가 아니라 내디디었다 또는 이걸 줄인 내디뎠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자, 뭐, 아가 이게 알고
0: 빨리
1: 알고
0: 해요,
1: 맞아요?
0: 해요. 예, 빨리.
1: 자 정리하면 내딛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내디더 내디뎠다 이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0: 어 끝났어요?
1: 네, 내디디었다, 내디뎠다 이렇게 해야 돼요.
0: 알겠습니다. 네.
1: 약간 네. 그거 같다. 경찰청 쇠창살 그거 같아요.
0: 어,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약간 내가 그린 그림 그림. 네, 느낌이에요.
1: 저도 지금 네. 예, 당황스러워요.
0: 예,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
1: 네.
0: 는 내디다를 사용하고
1: 네.
0: 이응으로 그러니까 어. 아, 오, 뭐 이렇게 이응으로 시작되는 거 할 때는
1: 모음으로
0: 내디디다, 예, 원 그걸 써서
1: 그거를 네, 활용해야 된다.
0: 내디디었다,
1: 네.
0: 내디뎠다 이렇게 써야 된다.
1: 네.
0: 오늘 난도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셨어요? 네. 일로 오세요.
1: 예. 많이 힘들겠다 오늘. 네.
0: 하나, 둘, 셋, 화이팅!
2: 야!
0: 휴식 하면서 보내드리면서 아 내일 쉬셔도 돼요.
2: 오!
0: 초대석이 있어가지고
1: 네.
0: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도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휴식 하면서 금요일 날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올게요.

0: 윤상 한 걸음 더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박사 이원일 셰프님과 매주 전국으로 미식 여행이 떠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무즈 갑니다. 무즈 기대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가면 집으로 굿기 베이글.com.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0: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첫발을 내디디셨을 때 바람이 확 달라졌다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낮더위가 한 발 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 넘었는데요. 오늘은 2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부산도 27도, 대전, 대구 26도 예상되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 영남지방, 제주도는 오늘 낮까지 구름 많으면서 일부 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지금 강풍특보가 내려진 영남 해안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칠 때가 있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 내일 아침은 16도로 내일은 더 시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나세용입니다.
0: 네, 가을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네, 떠나기 참 좋은데.
1: 그렇습니다.
0: 어떤 거 좋아하세요? 좀 등산, 바다.
1: 아, 저는 사실 바다보단 산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못 다녔어요. 네, 또 자유 시간을 얻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0: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1: 네, 네, 네. 잘 아실 테니까.
0: 네, 잘 얘기하시고요. 네. 네.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감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일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99 압승, 이혼 소장, AI 일탈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99 압승입니다.
0: 이제 독일 이야기인데 독일에서 주목할 만한 선거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독일 동부의 작세날 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구구 성향인 독일 대한당이 44%를 득표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독일 대한당의 이번 득표율은 직전 2021년 선거 당시의 두 배입니다. 다만 세석이 모자라서 과반 의석을 얻지는 못했고 다른 정당과 연정하면 주정부를 이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구했습니다. 이 경우 나치가 패망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에서 구구 정당이 주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0: 예, 주요 정당들은 구구 정당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선언을 했네요.
1: 네, 구구 정당의 제도권 진출을 우려해온 독일 이 주요 정당들은 이른바 방화벽 원칙, 독일어로 브란트마워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세워왔습니다. 구구 정당과는 연립정부도 하지 않고 정책연대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을 그어놓은 건데요. 다만 옛 동독공상당의 후신격인 이 급진 좌파 정당은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유화책이나 반이민 정책이 독일 대한당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0: 보니까 나치 동조 발언까지 처벌하는 독일이잖아요. 네. 구구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약진을 했죠?
1: 사실 독일은 나치와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곳이라서 더 충격이 큰데요.
0: 그러니까요.
1: 독일 대한당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이 옛 동독 지역입니다. 이곳들은 실업률이 8%대에 이를 만큼 통일 이후에도 서독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요. 독일 대한당이 바로 그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파고들었습니다. 생활비 부담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치안 문제, 이런 그동안 쌓였던 불만도 흡수했습니다.
0: 예, 인구 210만 명의 작은 주의 선거 결과인데도 다른 나라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겠죠.
1: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구구 성향의 국민연합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당의 간판인 이 마리 르펜이 30%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첫 구구 대통령 탄생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구구 정당인 영국 개혁당도 5월 잉글랜드 지방선거에서 의석수가 두 석에서

0: 1400여 석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유럽 전반에 이 구구와 바람이 불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 그러게요.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혼 소장입니다.
1: 이혼 소장을 보내온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오늘 검찰에 넘겨진다고요?
0: 네, 경찰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30대 현직 공무원을 오늘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은 이 숨진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피신한 뒤 이혼소송을 내자 이 소장에 적힌 임시주소를 보고 쫓아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와우.
1: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네.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요?
0: 네, 가해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경찰은 명백한 보복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살인 혐의는 이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사형 무기형이 가능한데요. 보복살인 혐의는 더 처벌이 무겁습니다. 10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5살인 딸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아이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해서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이미 가정폭력 피해로 보호를 받던 중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제도상 허점이 좀 있는 건 아닐까요?
0: 네,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편의 가정폭력을 4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서 남편이 흉기를 들이밀면서 누구 한 명 죽어야 끝난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고 호소했는데요. 한 번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남편이 폭행하기까지 해서 구속영장도 신청됐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땐 가정폭력 혐의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인 남편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이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놓쳤던 셈이죠. 또 피해자는 거처를 옮긴 뒤에 차 내비게이션을 그 내비게이션의 검색 기록이 있잖아요. 이 기록까지 지우면서 주소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소장 때문에 남편에게 주소가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 보완이 필요합니다.
1: 그렇네요. 재발하지 않게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AI 일탈입니다.
1: AI 일탈. 좀 무서운데. AI가 이제 사람의 지시를 어기고 해킹을 벌였어요?
0: 네, 챗GPT 개발사인 OpenAI가 만든 이 에이전트들 얘기입니다. 에이전트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에이전트들이 지난 7월에 허깅페이스라는 외부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허깅페이스는 개발자들끼리 인공지능 모델을 올리고 내려받는 일종의 플랫폼이고요. 오픈 AI는 에이전트들에게 인터넷 연결 없이 일종의 격리 구역에 가둬두고 각자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시켰는데 에이전트들이 몰래 인터넷에 연결도 하고 외부 해킹까지 집단으로 저질렀습니다.
1: 무섭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해킹이라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게 진짜 영화 같은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0: SF 소설 같은데 예.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한 사후 분석 보고서 두 건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미 AI들의 일탈은 해킹 두 달 전인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어진 과제 해결이 좀 어려우니까 에이전트들이 우회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요. 일단 오픈 AI 시스템 내부 소프트웨어에서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허점에 에이전트들끼리 회전 구석에다가 메모를 남겨서 마치 게시판을 쓰듯이 7만 건 넘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또 리더격인 에이전트는 스스로를 이 페이지 1108421 이렇게 이름도 붙였습니다. 이 과정에 규칙을 어기고 자신들이 테스트 환경을 빠져나온 사실이 알려질까봐 그 흔적이 발견될까봐 로그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1: 와, AI 에이전트들이 집단으로 움직였다는 것도 이게 좀 놀라운 지점입니다.
0: 네, 에이전트들은 자신들을 스웜, 스스로 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에이전트들이 인간이 내준 이 보안 과제를 정답을 얻으려고 테스트를 잘 보려고 허깅페이스를 해킹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미 정답은 내부에서 서로 부정행위로 컨닝도 하고 뭐 역설계를 해서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해킹은 오픈 AI의 채점 시스템 에이전트들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 부정행위를 잡아낼까 봐 그 가능성을 우려해서 채점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속일 방법을 찾는 중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인화해서 말하자면 인간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뭐 이게 역할 범위에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양심적인 에이전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해킹을 계속했습니다.
1: 오픈 AI 내부에서도 경고가 나왔다고요?
0: 네, 오픈 AI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수석 과학자가 현지 시간 6일 안전장치에 대한 확신을 얻을 때까지 향후 이 모델 개방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연구자인

0: 아예자 코트라는 AI 시스템이 인간을 전체적으로 배제하는 이 완전한 AI 장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절반 이상 온 것처럼 느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1: 사실상 진짜 그렇네요. 무섭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인간이 준 과제를 해결하려다가 발생한 일탈이 아닌 일탈을 숨기려고 해킹을 저질렀다는 게 아주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AI 개발

0: 가능한 거니까.
1: 사실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2: 모르지. 네네. 모르죠. 자, 이쯤에서 나세훈 기자님과 인사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신청곡 못 띄워드려가지고 금요일에 오늘 띄워드릴까 합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1: 검정 치마의 안티프리즈 신청했는데요. 예. 이게 사실 이제 제가 군생활 때 처음 나왔던 노래여가지고 뒤늦게 군생활 할 때 힘들었을 때 많이
2: 위로가 됐던.
1: 네, 위로가 됐던 노래입니다.
2: 아, 되게 안정감이 있죠.
1: 절망이랑 싸울 때 좀 춤을 추자는 얘기가 있어서.
2: 네. 멋집니다. 네, 메시지까지 기억하면서 검정 치마의 안티프리즈 들으면서 보내드립니다. 나세훈 기자님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2: 노래 들으시고요. 이원일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작합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3: 탄탄 방수
4: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7: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8: 네, 테디. 사고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장안교 못가서 2차로에 사고 났는데요. 도봉지하차도 입구부터 장안교까지 정체고 다시 군자에서 성수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도 성산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막 처리가 끝났습니다. 정릉에서 성산까지 아직은 좀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성수대교 쪽은 홍지문 터널 일대에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도 한강대교 부근 끝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은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강서구 일대 또 국회에서 한강대교 다시 동호대교 부근으로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 동호대교는 북쪽으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다이어트 주사도 이 시간만큼 효과 없어요. 인간 이긴 자라. 이원희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아, 제가 이겨냅니다 여러분.
0: 예, 이겨내요.
1: 이제 진짜 여러분들 다이어트 주사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0: 다 소화됩니다. 다이어트 주사도 소화돼요. 다이어트 주사에 양념 쳐서 먹어요. 자, 오늘도
1: 아 왠지 해보고 싶잖아요. 갑자기 또
0: 맛쟁이 시사 시즌 2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먹고민 상담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먹는 고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럴 때 뭐 먹지 싶은 먹고민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이원희 셰프님이 상황에 딱 맞는 처방 레시피 완벽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리 도착한 먹고민 먼저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박지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냉동실에 떡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저도요.
0: 아, 진짜?
1: 네. 여기저기 행사 때 받은 담례떡부터 가족들이 직접 만든 약식, 인절미, 절편이 있어요. 냉동실에 들어가면 깜빡 잊어서 챙겨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감도 안 옵니다. 구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제 생각에는 전국 그 냉동고에 집에 있는 냉동고에 들어 있는 떡의 양만 합쳐도 제 생각에는 기가 통급일 겁니다. 진짜. 네, 아, 엄청 많아요. 혹시
0: 집에 네,
1: 떡 있어요?
0: 저희는 없어요.
1: 저희는 있어요. 아. 네, 저는 그리고 워낙 또 떡 보여가지고 아침에 보통 이제 나갈 때. 그 전날 만약에 먹을 걸 참고 잔다 그럼 못 참잖아요. 아, 아침에 그치. 일어나면은 그때는 우선은 찹쌀떡을 하나 주머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은 출근해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이 주머니에 따끈한 품원으로 얘가 해동되기 시작합니다.
0: 그렇지, 그렇지.
1: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이게 쫀득해졌을 때. 꼭 찹쌀떡이어야 돼. 왜냐하면 맵쌀떡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에 한번 데피거나 그치, 그치. 한번 다시 익혀야 되거든요. 근데 찹쌀떡은 요 품원으로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갑자기 얘가 아주 쫀득하게 늘어납니다. 그때 드실 거를 진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0: 진짜 떡보다 진짜 떡보다
1: 네, 근데 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먹을 때 좋은 떡들이 있지만 냉동칸에 있는 떡들은 그게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저는 아 진짜 나 이거 듣고 나서 내가 이래서 이긴 자로라고 불린다라고 놀리면 안 돼요?
0: 네.
1: 진짜 놀리면 안 돼요?
0: 안 놀릴게요.
1: 네. 놀리면 안 돼요?
0: 안 돼요 안 돼요. 안 놀려요.
1: 네. 혹시 여러분들 그 요즘 카페 많이 가시니까 조금 단맛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 이제 물이랑 냅킨이랑 비치되어 있는데 카페 시럽이라는 게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게 혹시 알고
0: 있죠,
1: 계시나요?
0: 있죠, 있죠.
1: 네. 그게 정말로 물이랑 설탕을 그냥 녹여놓은 거예요.
0: 네,
1: 뭐 다른 거 뭐 많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서 떡이 남았을 때 그 카페 시럽을 큰 거를 사봤자 진짜로 한 1, 2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 반 통을 냄비에다가 끓여요. 그래가지고
0: 끓여.
1: 네, 얘를 졸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뭉근하게 계속 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동칸에서 떡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거를 계속 거기다 퐁당퐁당 퐁듀처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 떡이 그냥 말랑해지는 게 아니시죠? 말랑말랑, 말랑말랑해져요. 그러면은 그때 찬장을 열어가지고요. 시리얼을 꺼냅니다. 네, 시리얼을 꺼내거나 아니면 왜 그 까만색 오땡오 그 과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얘를 으깨요. 네, 그래가지고 그 떡을 하나씩 그냥 젓가락으로는 안 건져져요. 얘는 그 건지개 있잖아요.
0: 예.
1: 건지개로 건져가지고 부서뜨린 과자에다가 넣고 비벼
0: 와.
1: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먹으면 그때부터는 떡이 늘어져 쭈득하고 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긴 자로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0: 와 형은 뭐 야,
1: 이거 아니,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은
0: 약간 존경심이 생기네요.
1: 왜냐면은 보통 이게 간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달큰하게 뭐가 발라져 있는 떡들은 그냥 데펴서 먹으면 되는데 절편이나 인절미나 이런 떡 종류들은 그냥은 데펴가지고 잘 안 들어가. 많이 안 들어가. 그럴 때

0: 때는 카페 시럽을 살짝 중탕하듯이 끓이시면서 거기다가 그러면은 진짜로 동선이랑 스피드가 완벽해요. 냉동칸에서 꺼내가지고 얘를 넣어놓고 얘가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전에 넣어놨던 걸 먹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하나가 익고 있어. 하나를 다 먹으면은 냉동칸에서 꺼내 넣고 해가지고 얘를 무한 루프를 돌 수 있어요.
1: 저형 어떻게 하냐고. 저 이제 허거처럼.
0: 허거처럼. 그치.
1: 거의 달고. 당당한 탕, 달달한 탕에 네. 계속 떡을 던져서 먹는 거야. 와 근데, 그리고 그 소스는 뭐 이렇게 콩가루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과자 다 부숴가지고.
0: 테디 나 지금 그 표정 싫어.
1: 아, 난 형 처음으로 난 네. 누구 보고 이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 네. 형 진짜 그만 드세요.
0: 아 근데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왜냐면 이게
1: 대단하다,
0: 또
1: 내가. 와.
0: 바삭한 시리얼이나 과자 이렇게 부서뜨려 가지고 이렇게 무쳐 먹는 거잖아요. 너무 맛있어.
1: 미쳤다 네. 진짜 저 형 어떡하지? 네. 아 이렇게 해 드시면은 어느 디저트보다 네. 막강한
0: 네. 예.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그 저기 홍콩이나 이 그 동남아 같은데 디저트를 보고 배운 음식이에요.
1: 그래, 홍콩 대만 이런 데 잘 어울리는 네. 디저트다 맞아요. 느낌이. 네.
0: 네. 그런 게 있어요. 시럽에다가 끓여가지고 그 말랑말랑한 떡 갖다가 가루 쪄서 주는 거 있잖아요. 네.
1: 대박입니다, 여러분. 네. 예. 웬만하면은 고민 살살 네. 보내주세요.
0: 살살 보내요.
1: 네. 너무 센 레시피가 나가니까
0: 이긴 자로.
1: 이긴 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마치 시사 시즌 2. 저희 지난주에 무주 떠났었는데 이번 주도 무주 가나요?
0: 맞습니다. 이어서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오늘 너무 그 저기 뭐야 반딧불 축제 다녀오신 분들 때문에 사연이 풍성해지거든요.
1: 4일부터 했으니까.
0: 네. 네. 오늘자 기준으로 우선은 12일까지 아직은 반딧불 축제가 계속 열리니까요. 꼭 한번 가보실 거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반딧불 축제 말고도 매년 재미있는 행사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에서는요. 무주 산골 영화제가 개최되는데요. 국내 대표 야외 영화제로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자연 속에서 돗자리를 펴고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1: 이야 이거 좋다. 네. 낭만 있다. 낭만 있어. 네. 아 유진 작가가 다녀왔구나.
0: 올해 다녀왔어요?
1: 네? 좋았어요?
2: 네 좋았어요.
0: 혼자? 좋았어요?
2: 친구들이랑
0: 친구들? 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시죠.
1: 오케이.
0: 네 좋습니다.
1: 돗자리가 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아 돗자리가요? 네, 하나짜리여가지고 무릎 그... 위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1: 친구끼리 무릎에 앉는 거죠 원래.
0: 네. 자 그리고 10월에는 무주 국유산 야행이 펼쳐지는데요. 아 우선 밤에 문화유산을 즐기는 전북 무주군의 대표 야간 문화관광 축제라고 합니다. 무주의 한풍루, 무주향교 대성전, 무주 대차리 섭다리 등 무주의 다양한 국가유산을 밤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주 국가유산 야행 한번 꼭 한번 가셔서 역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무주 핫하네요. 뭔가 행사가 네. 좀 유니크한 행사가 많네요 보니까. 네,
0: 그리고 덕유산도 있어가지고 산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고요. 무주의 위치가 전북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북과 충청도와 그다음에 경북의 그 경계선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무주기도 하거든요.
1: 그렇네.
0: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 축제도 다양하고 먹거리도 다양합니다. 무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무주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과 맛집 얼른 2주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것도
0: 네.
1: 볼빨간 사춘기가 예, 부른 노래 무주를 줄게.
0: 네.
1: 우주를 줄게.
0: 우주를 줄게죠.
1: 우주를 줄게. 듣고 올게요.

0: 받으셨어요? 예, 네. 우주를 줄게. 우주를 줄게입니다. 불빵의 사춘기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우주의 음식들, 맛집들, 추억들 얼른 만나볼까요?
1: 네, 우선 82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검 매지컬에 나왔던 우주 맛집 산땡이요. 박보검 씨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고 궁금해서 가봤었는데요. 토종닭으로 만든 백숙으로 몸보신 제대로 했어요. 딸기 막걸리도 새콤달콤한 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야, 이게 야, 또 나왔었구나.
1: 너무 좋다. 와, 근데 아, 여기는 뭐 거의 뭐 닭도리탕에 우선은 토종닭 백숙에 난리네요.
0: 아, 근데 백숙은 뭐 어디나 다 맛있는 건데. 네. 와. 여기 이제 딸기 막걸리가 네. 있어가지고 곁들여 먹으면 맛있다.
1: 맛있겠다. 아니 그리고 저번 주에도 무주 맛집 많이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예. 지난주에 신주인님도 능이백숙을 보내주셨었고 그 다음에 0100님께서도 산들땡이라고 능이버섯 전골 파는데 이 버섯 전골이나 아니면 이런 백숙 전골 같은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물론 우리나라에 이 백숙 전골집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와 여기는 비주얼이 딸기 막걸리. 아 딸기 막걸리 안 되는데.
0: 아, 그리고 볶음밥까지 이제 볶아서 드시는데 보니까 네. 맛있겠네요. 네.
1: 저는 그래서 꼭 이런 여행을 갈 때 여러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요.
0: 네.
1: 왜냐면은 운전을 해야 되는 피해자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아. 내가 이런 딸기 막걸리도 먹을 수 있어.
0: 네, 형하고 네. 같이 내가 가면 되는데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운전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1: 저도 술을 잘 안 먹는 타입이긴 하지만 이 능이백숙 같은 거를 먹으면은 꼭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술자리가 마련된다라고 해야 되나? 내 위안에서 이렇게 오늘은 좀 넣어줄래? 라고
0: 맞아,
1: 이렇게
0: 맞아. 아 맞아.
1: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조금 먹어도 되니까.
0: 이제 즐기는 게 이게 그럼요. 확실히 같이 먹을 때 행복함이 네. 있습니다.
1: 아, 맛있겠다.
0: 다음 분은 9883님.
1: 아, 나도 이분 소개하고 싶었어요.
0: 아, 진짜로? 네. 덕유산에 갈 때마다 가는 땡마을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어탕국수 맛집인데요. 국물이 걸쭉한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도리도리 뱅뱅도 꼭 드셔보세요. 근데 주말 점심에 가면 웨이팅 진짜 기니까 각오하셔야 돼요.
1: 아 유명한 집이구나.
0: 아 유명해서 또 웨이팅이 있구나. 네.
1: 아니 실은 이렇게 또 저희가 저번 주에 무주 제가 소개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죽, 어탕국수. 네. 그래서 원래 보통 국물을 끓인 다음에 이 소면이나 수제비 같은 게 들어가면은 어탕국수, 어탕수제비가 되는 거고 밥 넣고 끓이면 어죽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민물로 해서 끓이면은 정말 얼마 도리뱅뱅이지 비주얼 어떡할 거야.
0: 도리뱅뱅이 너무 맛있. 겠는데요.
1: 와
0: 하나도 안 비리대요.
1: 도리뱅뱅이 진짜 콰삭콰삭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

0: 고기에 어탕 국수가 끈적한 국물이 꿀떡꿀떡 넘어가면은 와, 나 어탕 국수 진짜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1: 진짜 맛있겠다.
0: 나 어탕 국수 진짜 좋아해. 알고 있어요, 테디.
1: 알겠어.
0: 알아줘요.
1: 알았어요.
0: 어?
1: 알았다고.
0: 나 이긴 자로예요.
1: 어떤 곳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0: 네, 좋습니다. 예. 네, 669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라땡가든이라고 물갈비집 추천합니다.
1: 물갈비.
0: 간장 맛이랑 매콤한 맛 둘 다 맛있어요. 아삭한 콩나물 산처럼 올라가 있는데요. 고기랑 같이 먹으면 극락이에요. 그리고 당면사리 선택 필수예요, 필수.
1: 아하. 야. 물갈비 저 한 네. 번밖에 못 먹어봤는데.
0: 아, 물갈비 한 번밖에 못 드셔봤어요. 예. 와, 실은 이게 정말. 모두가 좋아하는 돼지 양념갈비를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이거를 소갈비로 한다 너무 고급져요. 네, 요런 거는, 요런 거는 콩나물 팍팍 얹어가지고 당면 팍팍 넣어가지고 자글자글 끓고 있는 서울식 불고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역에 가면 이 물갈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아, 그렇네, 그렇네. 네,
0: 그래서 이 포뜬, 우리가 그 포 떠가지고 넙대대해져 있는 양념갈비를 갖다가 매콤한 양념에다가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곱창 같은 거 돼지고기 그러니까 돼지곱창 같은 거 넣어가지고
1: 대창
0: 꾸수하게 대창 같은 거 넣어서 끓이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아, 뭐 이런데 새우 올라가면 이제 또 난리 나고 해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우 침이 계속 넘어가.
1: 아, 계속 나오네.
0: 침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꺽하고 트름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1: 아, 거기까지.
0: 알겠습니다. 너무 먹고 싶다. 침이 계속 삼켜진다. 라는 거. 네.
1: 또 하나 보죠.
0: 네. 277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무주에 갔으면 송어회를 먹고 와야죠.
1: 송어회.
0: 네. 덕유 땡 송어회. 그냥 알려주라니까요. 이건 덕유산이잖아요. 누가 봐도. 네. 덕유 땡 송어회 유명합니다. 색은 연어랑 비슷한데 식감은 더 탱글탱글 맞나요? 여기에 무주 생막걸리 한잔하면 무주를 다 즐긴 거나 다름없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 송어회 지금 찾아보니까 빛깔이형.
0: 그쵸. 네.
1: 미쳤어요.
0: 네. 연어는 salmon, 그 다음에 송어는 trout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예,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송어 같은 경우는 횟감이나 구이감으로 먹었을 때 너무 맛있거든요. 예, 이게 고소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송어회 양식장들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제가 알기로도 무주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 쪽으로 가면 있고, 전국에 몇 곳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정말 맑은 물 있는 데서만 양식이 돼요. 예, 그래서 살 맛이 되게 싱그럽거든요.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송어 드시잖아요. 이게 한 몇 주 동안 연어로 잘 못 돌아.
1: 아, 진짜?
0: 예, 예. 제가 그래요.
1: 하... 네. 송어회 먹어본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0: 한번 제대로 된 데 가서 드시면은 무주 여기도 이제 맛집이라고 하니까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실 테니까 송어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오늘도 시간이 또 이게 지역별로 두 주나 가는데도 아 쉽지가 않네요.
0: 와, 지금
1: 마칠 시간 돼서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드릴게요.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

0: 씨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 페이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 테입니다. 이원희 셰프님과 무주 2주차 이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지금 현재 제 눈앞에 있는 세 분 작가님이 쓰러지셨습니다.
1: 네. 네,
3: 송어회로 콩가루 뿌려가지고 맛있게 참기름이나 들기름 싹 뿌린 다음에 초장으로 싹싹싹 버무리면은 송어 초무침이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그거 듣고 지금 쓰러지셨는데 여러분들 무주 가셔서 네, 머루주랑 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예. 네.
1: 지금 머루주 안 그래도 네. 여기 7652번님이 맛집은 아니고 무주 가시면 머루 와인 동굴 가보세요. 와인 숙성고도 구경을 하고 무주에서 만든 머루 와인도 시음할 수 있어요.
3: 오, 맛있겠다.
1: 아, 동굴 체험으로 네. 가면 또 와인도 시음도 되고.
3: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베리류들을 만든 영동이나 아니면 무주 같은데 이런 머루주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요즘은 맛도 그 단 계열 아니라 드라이 계열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요즘 맛들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맛있어졌거든요.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너무 좋네요. 네. 아, 다음 주는 또 어디로 떠나야 될지
3: 한번 또 아주 좋은 지역 고민해서 예. 여러분들이랑 한번 또 예. 뭐 왜냐면은 문자가 늘 쏟아지기 때문에
1: 쏟아져요.
3: 이제 걱정이
1: 가나.
3: 없습니다.
1: 어딜 가나
3: 아, 너무
1: 시간이
3: 좋아.
1: 부족해. 자, 끝곡으로 아울시티의 파이어플라이스 띄워드리면서 셰프님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3: 좋습니다.
1: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 끝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에 하늘을 올려다보신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하늘이 정말 저만치 높아진 것 같죠. 오늘 같은 경우 서울은 구름이 조금 낮게 깔려서 아주 밝은 날은 아니지만 가을이면 유독 하늘이 이렇게 높게 보이는 이유, 일단 대기가 맑고 건조하고 높은 고도에서 빛의 산란이 일어나서 파란빛이 선명해지기 때문이래요. 그렇답니다. 구름의 역할 또한 큰데요. 여름철에는 좀 낮고 두꺼운 구름이 보이는데